0: 1982년 발표돼서 정말 국내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토토의 아프리카,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토토는 뭐 알려진 대로 미국을 대표하는 세션맨들로 구성된, 지금 생각하면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싶을 만큼 어떤 한 사람의 팝스타가 아니라 전문 연주자들이 모여서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한 팀이죠. 이 곡은 이 팀의 이제 건반 주자가 두 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곡을 만든 데이빗 페이치 그리고 스티브 포카로. 스티브 포카로는 마이클 잭슨의 휴먼 네이처라는 곡을 또 만든 분이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이 곡도 나이를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거울 보면서 아자! 기합 한번 넣고 출근했습니다. 4715님 이번 주도 파이팅 하셨어요. 진짜 파이팅입니다. 아, 날이 더워져가지고 예, 좀 모두 수분 잘 예, 챙기시고요. 오랜만에 아이들 등교 등원 당번하고 이제 출근합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셨나요? 햇살이 진짜 따가운데 애들 챙기느라 바빠서 정작 저는 선크림 바르는 걸 잊고 나왔네요. 라고 양명 헌님. 아유, 이게 또 밖에서 외근이 많으신 분들은 진짜 좀 예, 잘 챙겨서 바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할 수 없지만. 오, 9059님은 19년 만에 첫 해외 가족여행을 다녀오셨대요. 토요일 날 귀국해서 하루 쉬고 이제 출근하는데 아, 비 온 만큼 일이 잔뜩 쌓여있겠죠? 팀원들이 빈자리 메꿔주느라 고생했을 텐데 가서 빨리 선물을 줘야겠어요. 라고. 야, 참 꼼꼼하게 챙길 거 다 챙겨오신 행복한 여행 되셨길 바랍니다. 9059님이었고요. 자, 오늘 아침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1부 이어드릴게요.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쉐보레 주식회사, BS 한양,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백년화편, KB국민은행,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롯데렌터카,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포스코 ENC, 사단법인 한국브루베리, 의무자조금, IS동서, 오뚜기 카레와 함께할게요.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0: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2: 자, 따라해보세요.
3: 4만원
2: 외계관리
4: 4만원
2: 재고관리
4: 4만원
2: 생산관리
4: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7: 밥알 찹쌀떡의 원조.
8: 100년 앞변
7: 첨가물 없이 건강한
8: 100년 앞변
7: 30년 전통
8: 100년 앞변
7: 떡 선물 세트는
8: 100년 앞변
7: 1588-5678.
9: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2: 백조 싱크.
13: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K-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2: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13: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너무나 익숙한 멜로디. 네. 라 메르 뒤에 꼭 흐를 해줘야 되나. 라 메르 바다였습니다. 오늘 버전은 샹타 챔벌랜드라는 요가수의 음성이었습니다. 영어로도 뭐 Beyond the Sea 뭐 이런 제목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발표했었던 고전이죠. 프랑스의. 네. 커피 한 잔 생각나는 곡이군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진짜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커피점에 주문하시듯이 하니까 보내드립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7280님. 네. 아, 고성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서 듣고 싶다. 저도요. 3121님. 프렌치키스 마지막 장면이 생각나요. 샹송이다 팝송이다 라며 아 진짜? 그렇게 끝나나? 맥라이언과 케빈 클라인이 티격태격했던 기억력도 좋으시네요. 조성욱님.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개교기념일이라 수업이 없어서 여유있게 커피 한잔 하면서 듣고 있어요 라고 3471님 아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부터 11시까지 샵 8000번 여기는 문자예요. 그래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뭐 노래 마음에 드시면 위에 하트 표시도 눌러주시고 또 불쑥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네, 망설이지 말고 문자판 문자 게시판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퇴사하고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혼자 걸어서 부산까지 가겠다고 떠났습니다. 며칠 됐는데 어디쯤 갔으려나. 성공하면 와서 소고기 쏜다 그랬는데 우리 아들 유석이 파이팅! 아직 젊으니까 넌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야 대단합니다. 어디서 출발하셨는지 서울에서 출발하셨나요? 근데 더워서 진짜 더위 조심하시고요. 6839님의 사연과 신청곡이에요. 또 가호입니다. 시작.

네, 가호의 시작에 이어서 이승열 나라까지. 그래도 이런 곡 들으면 월요일 날 조금은 힘이 나지 않으세요? 예. 이 가호 시작은 복무 중인 아들한테 전화가 올 때 울리는 벨소리예요. 이번 주 수요일에 두 번째 휴가 나오는데 벌써 너무 보고 싶어요 라고. 아,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나요? 8124님. 네. 조금만 기다리시죠. 최경숙님은 기분 전환할 겸 동네 미용실에 왔어요. 2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대서 원장님한테 라디오 좀 켜달라고 부탁했죠 라고. 아, 요맘때 동네 미용실의 분위기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모님이 제가 어릴 때 미용실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문득 그때 생각이 나는데 좀 뭐랄까 노곤한 여기저기 이렇게 이제 막 작업하는 그런 소리들, 네, 그리고 잡지 같은 거 보고 계신 분들. 아, 갑자기 옛날 생각나네요. 자, 예쁘게 머리 예쁘게 하시고요. 이어진 아우 시간이 레이디 가가의 Always Remember Us This Way 조금밖에 못 듣겠지만 듣고 바로 돌아옵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여보, 맛 어때?
5: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4: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5: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4: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6: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7: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6: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

0: 뉴스가 정답. 요즘 낙제 어디, 요즘
1: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인쇄는 와우프레스.
2: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피.
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M's. 혹시 인천공항에 차 가지고 갔다가 주차 자리가 없어서 몇 바퀴를 뺑뺑 돌다가 하마터면 비행기 놓칠 뻔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테죠.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이 엄청난 주차난의 원인이 밝혀졌는데 아 좀 짜증나네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가 직원들한테 업무용 무료 정기주차권을 무분별하게 발급하고 사용실태도 관리하지 않은 결과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발급한 정기주차권만 3만 1,000건으로 공항 전체 주차 면수의 85%를 차지하는 숫자래요. 제정신이야. 일부 직원은 무료 주차권을 출퇴근용이 아닌 해외여행 갈 때 사적으로도 이용했대요. 그래서 그동안 공항 이용객들이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은 건데 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주차권 관리에 더욱 신경 쓰겠다 입장을 밝혔다는데 이거 뭐 이렇게 얘기만 하면 끝인가요? 뭔가 책임자가 거기에 합당된 어떤 책임도 지고 그렇게 되는 건 맞죠? 앞으로 편리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색 있고 유명한 도서관을 찾아다니는 도서관 투어가 2030 사이에서 인기래요. 자, 고물가 시대에 도서관을 단순히 책을 읽거나 공부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무료로 여가 시간을 보내거나 데이트하는 장소로도 이용을 하는 건데 문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도서관 방문자 수는 총 2억 2,420만 명. 야, 그러니까 재방문자가 어마어마했다는 얘기겠죠. 전년도에 비해서 이건 10%가 늘어난 결과고요. 근데 뭐 책을 읽기보단 가볍게 놀러 오거나 카공족,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처럼 장시간 이렇게 자리를 독점하는 사람들 늘어나면서 기존 이용객들의 소음과 혼잡 관련 민원 또한 급증하고 있다. 아, 각자의 방식대로 도서관을 즐기는 건 좋지만 적어도 누군가에게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네, 그런 건 스스로 판단해야 될 몫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밤에도 덥죠. 예, 주말 동안 선풍기를 꺼내거나 에어컨을 켰다. 네, 이런 가족, 아침 가족들 많이 계실 텐데 전국 해수욕장과 산도 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는 소식입니다. 야, 이제 5월인데 오늘 날씨도 만만치가 않다고 하죠. 예보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낮 최고 기온 30도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한여름 같아요. 특히 경북권 남부가 체감온도 31도까지 주의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더워지면 온열질환, 벌써 온열질환을 앓는 분들이 꽤 있다고 아침 뉴스에서도 봤는데 웬만하면 낮 시간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요. 조금이라도 어지럽거나 두통이 있으면 바로 실내에서 휴식하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음식 꼭 냉장 보관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드릴게요. 우리의 조상님들은 여름이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죽부인이나 부채를 사용하고 화문석을 깔아두곤 하셨습니다.

있죠. 이 화문석은 물들인 이것을 손으로 겹쳐가며 엮어서 무늬에 맞춰 잘라낸 돗자리를 말하는데요. 신라시대 때부터 사용했대요. 이 화문석의 재료인 식물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뭐 노래 하나 듣는 동안 네, 검색해보셔도 좋고요. 화문석. 예.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열려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문자 게시판에 그대로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유산균 세트 1분, 호박찻 세트 5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힌트곡의 답이 있어요. NCT 드림입니다. 오르골.

네, 오르골 NCT 드림의 노래였는데요. 오늘 화문석에 재료가 되는 식물 이름을 맞춰주세요. 정답은 왕골입니다. 저는 화문석의 고장 강화도에 사는 청년입니다. 화문석은 왕골을 엮어 만든 예술품이죠. 만드는 분도 찾는 분도 많이 줄어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명맥이 잘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이고 그러시구나. 3931님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그 왕골이라고도 하고 완초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융통성 있게 정답 맞춰주신 분들 예, 다섯 분 호박제 세트 받으실 분 이렇게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66님은 여름방학 때 할머니 댁 가면 화문석 깔아둔 마루에서 수박 먹고 잤던 기억이 나요. 할머니 보고 싶다. 할머니 추억 있는 분들 다 그런 비슷한 기억들 있으실 거예요. 왕골로 돗자리, 방석, 바구니, 접시까지 만들었죠. 라고 윤진숙님. 맞아요. 뭐 접시 이렇게 뭐 국접시는 아니지만 그런 빈대떡 같은 거 올려놓는 접시 같은 거 본 것 같아요. 자, 아예 호박차 받으실 분 5966-2295-7562-이미정 윤진숙님 다섯 분 외에도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콜 베이커레이의 노래입니다. 버블리.

노래가 너무 로맨틱해서 아침부터 핑크빛으로 물드는 것 같다고 임은자님 감성이 대단하신 거죠. 루카스 그레이엄의 Happy For You 였습니다. 야, 이분은 아침가족이신데 성함을 보니까 한국어가 능통하신 일본인이신 것 같아요. 시미즈 미도리님께서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듣고 있습니다. 남편은 회사 가고 아이는 어린이집에 가고 저는 화장하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어요. 잘 듣고 갈게요 하셨는데 어디로 출발하시는지는 얘기 없으셨지만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덕영수의 목소리로 들어요. 팝콘.

0: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통업,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8: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9: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8: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0: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1: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듣고 계신 시간 9시 54분이 조금 지났고요.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듣고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려남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2: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4: 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 방수 탄탄 방수
5: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6: 여기가 뉴욕입니까?
7: 이곳이 파리입니까?
6: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 루체. 호밍 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기대하세요. 호밍 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8: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훈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오늘 상암동 FM 스튜디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보이는 건물들의 빛을 받은 면과 또 그림자가 져 있는 면의 명암이 엄청 대비되는 햇살을 보고만 있어도 와 정말 30도까지 올라간다 충분히 여름이 느껴지는 햇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냥 제목 자체가 한여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곡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가족 그룹이죠. 더 콜스. 국내에서도 많은 곡들이 사랑을 받았고요. 안드레아, 캐롤라인, 짐, 셰론, 코어 이렇게 4명의 친척 포함해서 전부 친족들로 이루어진 밴드 콜스의 노래 중에 Summer Sunshine. 5월이지만 한여름이 느껴지는 오늘 같은 날 미리 여름을 반기는 마음으로 들어보시죠.

네, 앞으로 뭐 매년 여름, 올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이런 계절로 협박당하는 기분이지만 그래도 피할 수 없으면 맞아야죠. 네.

0: 여름을 반겨주는 마음으로 5월에 들은 Summer Sunshine이었습니다. 더 코어스의 노래였고요. 목소리가 이렇게 체리에이드 같지? 아우 상큼해 라고 9582님 맞아요. 저도 참 목소리 톤이 너무 상큼하다 들을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습기 없는 청량함의 한 조각 같다고. 이야 대단한 표현이시네. 예. 여름이 습기만 없어도 또 견딜만 하잖아요. 예. 7908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당진시청,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멕시칸, 샤브올데이, 오뚜기 카레, 한국세무사회, 브람스 안마의자,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해,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뿌리담은 리얼생활사비 주비푸드와 꾸며드립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4: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덮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국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6: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임주연님이 아 너무 좋아하는 노랜데라고 너무 상쾌하지 않아요 이 노래라고 예 저도 진짜 오랜만에 들었네요 참 그러고 보면 펫샵 보이스도 은근 좋은 노래가 너무 많아요 그죠 펫샵 보이스의 Did you see him 아 Did you see me coming 이었습니다 네일 테넌트 형님도 목소리가 지문이죠. 예. 힘 하나도 안 들리고 부르는 것 같은데 네 아주 시원한 느낌의 노래였고요 시골에서 노인생활지원사로 일하고 계신 5116님 요즘 농번기라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밭에 계셔서 찾아뵙기가 힘드네요 올여름도 어르신들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 함께 또 많이 또 이렇게 도와드리셔야 될 텐데 체력 보충 잘 하세요. 5116님께서도 경산에서 포도 농사 지으시는 이모댁에 가고 있는 1142님 매년 포도를 얻어만 먹고 있으니까 가끔이라도 가서 도와드려야죠. 오늘을 위해서 물도 얼려놓고 냉감 스카프도 사놨어요. 라고 그렇죠. 예. 오늘 또 더울 텐데 가서 더위 먹지 말고 잘 도와드리시길 바랍니다. 지난 생일 남편이 당직에 걸렸는데도 글쎄 밥과 미역국을 해놓고 출근한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이런 게 행복이죠. 늦었지만 자랑하려고요. 네. 2690님. 네. 지났지만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양정승, KCM, 노누가 함께 했어요. 밤하늘의 별을.

경서예지 전건호 다정희 내 이름을 부르면 앞에 양정승 KCM 노누의 밤하늘의 별을 이어드렸는데요. 이 곡들 좋아한다고 막 좋아하시면 하트 눌러주시면 주말에 3부 첫 곡으로 아티스트 송으로 한 번 더 들려드리는 거 아시죠? 네.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8305님은 오늘 휴무라고 잠깐 들렀는데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서 문자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휴무라는 7163님 그동안은 휴무 때마다 약속이 있어서 매번 나갔거든요. 그러다 아무 일도 없는 쉬는 날을 맞다 보니까 좀 어색해요. 늦잠 자야지 그랬는데 평소 출근 때보다 더 일찍 눈이 떠진 건 아, 왜 이렇게 아쉽지? 그러게 또 휴무인데 또 낮잠 주무세요 하기도 좀 그렇고 예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네 기다려보시죠. 아직 점심시간도 안 됐으니까. 지인과 서울 올라가는 차 안인데요. 몰래 사연 보냅니다. 엄청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아마 문자 다 쓴 다음에 터널에서 나올 듯이라고 9361님 아마 그 서울 양양 고속도로 아닐까요? 거기 터널 진짜 긴데 나오셨죠 이제? 네. 우은희님은 월요일 힘내서 출근하고 사무실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DJ의 목소리가 너무 잔잔해서 오전에 듣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껏 해보지 않은 49에 적지 않은 나이 전혀 다른 곳에 이직을 하고 이제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은 좀 힘들지만 곧 적응하겠죠? 라고 두 달 짧다면 짧은 시간이니까 네, 조금 더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우은희님 저는 해운대 전통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손님이 없네요. 월요일 아침 풍경. 원래 이 시간이 분배해야 되는 시간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네, 오후부터는 좀 북적북적해지기를 응원드립니다. 2338님 커피 쿠폰 한 잔 보내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보시죠. 네. 자, 이동환님 안녕하세요. 마일리 사이러스의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End of the World 신청하셨는데 이 노래 듣고 잠시 후 4부에 돌아올게요.

0: 넘어.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5: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6: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4: 하이퍼스.
7: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8: 와우
7: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8: Yeah.
5: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7: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9: 인쇄는 와우프레스.
10: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1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마음을 담아 전하는 이야기 문득 너에게. 오늘은 김정희님의 사연과 만나볼게요. 우리 딸이 드디어 받아쓰기 100점을 받았습니다. 아,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얼마나 기뻤게요. 엄마, 나 100점 받았어. 그 한마디에 울컥해서 웃으면서도 막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사실 저희 아이는 한글 배우는 속도가 또래에 비해서 좀 느렸거든요. 처음에는 괜찮아 말해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조급해지더라고요. 1학년이 되어 다들 술술 읽고 쓰는데 혼자 한글을 떼지 못해서 수업에 참여를 못할까 걱정이 컸죠. 아이는 또 아이대로 답답하고 힘들었을 텐데 100점이라니. 틀리고 또 틀리면서도 작은 목소리로 한 글자씩 읽어가던 아이의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런 날이 왔네요.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잘 버텨준 우리 아이에게 참 고맙습니다. 맞아요. 아이는 또 아이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이 못지않게 노력하셨을 텐데 직접 가르치고 읽어주시느라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한글은 아무래도 제일 기본이 되는 공부니까 그래도 또래만큼은 따라가야 그저 부모로서 충분히 그런 걱정할 수 있는데 조금 느렸지만 결국 해냈다라는 이 멋진 경험이 앞으로도 든든한 기억이 돼서 학년기 힘든 시간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응원 드리면서 5월 18일 월요일 문득 너에게 답장 전해봅니다.

오늘 문득 너에게 김정희님의 사연과 함께 들었던 곡 제이슨 브라즈의 Living in the Moment였습니다. 전성희님, 뭐든지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목표에 다 있죠. 조금 늦어도 차곡차곡 쌓아가는 모습 너무 이쁩니다. 라고. 지금 아들이 고3인데요. 진짜 작년까지는 공부도 안 하고 학교 생활도 엉망이었거든요. 근데 살짝 마음 잡고 공부하고 있어요. 누구든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기다리는 몫은 부모의 것인 듯 하네요. 4788님. 그쵸. 이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어느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아이가 스스로 뭔가 깨닫고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걸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게 또 부모의 몫이 아닐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라는 생각이 참 위험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연상씨, 저도 포도밭에서 지금 땀 뻘뻘 흘리면서 회수 작업하고 있어요 라고 8008님이 사진을 주셨는데, 와, 이거 진짜 요렇게 포도송이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나요? 와, 깨알만한 포도송이를 5단으로 만들어서요 그 송이가 튼튼히 결실을 맺어 한 6,700g 정도 되는 만난 포도송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방송 들으면서 힘내 일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그 약간 옥수수 같이 생긴, 그, 저기, 영화 빅에 보면은, 주인공이 이거 옥수수야 그러면서 먹는, 아, 걔도 이름을 모르겠는데. 아무튼, 미니멀한 옥수수가처럼, 얘는, 와, 포도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막 붙어가는 게 아니라, 얘들이 이제 점점 등치가 커지는 거구나. 화수 작업이 뭔가 했는데 이제 작은 열매를 과감히 떼어내고 여기서 다섯 무리 정도씩을 남겨서 그렇게 키우는 과정을 말씀하신 건가 봐요. 다섯 단계, 그게 5단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한 10개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서 제일 튼실한 애들 5개만 남기고 이제 이렇게 잘라낸다는 말씀 같은데. 아, 덕분에 또 공부했습니다. 4788님, 좋은 아침입니다. 비록 덥지만 기분만큼은 좋아요. 근데 왜 기분 좋은지는 말씀 안 해주셨는데 어쨌든 기분 좋다고 하니까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신청하신 어반자카파의 Beautiful Day 들려드립니다.

어반 자카파의 뷰티풀 데이였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 거라고 했는데 유난히 밭에서 일하고 계신 아침 가족들의 사연이 많이 도착하기도 했어요. 저는 지금 포도밭에서 일하는데 햇볕이 너무 뜨거워요. 등을 막 때리는 것 같아요. 할 일은 많고 날은 덥고 이제 더 더워질 텐데 겁나네요 라고 김효정님. 아우 그러게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하지. 요즘 뭐 냉각 그렇게 그런 조끼도 있고 어쨌든 진짜 더위 안 먹도록 자기 준비를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는 수밖에 없죠. 일한 만큼 그리고 진짜 결실도 크게 얻으실 수 있기를 응원드리고요. 아까 포도밭 사연도 있었는데 또 블루베리 밭에서 계시다고. 근데 블루베리는 거의 다 익었는데요. 아닌가요? 8762님. 제가 잘 몰라가지고 요 정도 되는 거면 따도 되지 않을까. 블루베리도 알 크게 키우려면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또 바깥에서 이걸 키우면은 그렇게 또 새들이 따먹어서 고생한다고 하시고. 아무튼 이렇게 특히 과일 농사하시는 분들 힘내시고요. 고생하신 만큼 진짜 풍성한 수확 거두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 드립니다. 5월의 제주는 너무 아름다워요. 반일

하기엔 좀 힘들지만 저 멀리 보이는 한라산 상큼한 공기를 마시고 또 일하죠. 야, 6821님. 제주도 가본 지도 참

번호도 포도밭 주인님이신 것 같아요. 8008. 동글동글해서. 지금 밭에서 사연 보내신 분들께는 시원하게 드시라고 보리차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비의 노래 이럴 거면 같이 들어요.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2: 자, 월요일 오늘 아침 함께해 주신 아침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특히나 그 포도밭 또 블루베리밭에서 온 사연들 들으시고 김미란 님이 앞으로 포도 블루베리 귀하게 먹겠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는데 저도요. 저도 한 번은 더 생각하고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7318님은 지난주에 미니 다운받아서 매일 한쪽 귀에 이어폰 끼고 근무하고 계시다는데 예, 작업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예, 반갑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곡은 야 이거 참 오랜만이네요. 레이디 마말라드 마말레이드인데 발음 마말라드 이렇게 하더라고요. 릴킴, 미아, 핑크,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추억 돋는 이름들입니다. 자, 레이디 마말라이드 들으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베란테 노윤우입니다. 누구나 무대 위에서 가장 화려한 하이라이트, 일명 킬링 파트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애초에 정해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단 한 줄이라도 저만의 색깔로 완벽하게 소화해낸다면 그 순간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진짜 킬링 파트가 된다고 믿거든요.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스포트라이트로 만드는 것. 내 삶의 킬링 파트는 내 스스로 완성하는 게 아닐까요?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우리 집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아파트 화재 대피 수칙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금물인데요. 정전으로 갇히거나 연기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을 닫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막은 뒤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함만이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4: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필.
5: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언제 처음 스스로가 어른이 됐다고 느끼셨나요? 식당에서 민증 검사를 하지 않을 때, TV에 나오는 아이돌들이 이젠 나보다 한참 어릴 때, 그리고 주말에 뒤로한 월요일에도 내 자리가 무덤덤하거나 편안하게 느껴질 때면 정말 다 컸구나 싶지 않으신가요?

양쪽 어깨에 책임감을 하나씩 얹고 맞이하는 월요일. 오늘은 성년의 날입니다. 이제 막 어른의 세계로 발을 내디딘 분들도, 그리고 이미 어른으로 진짜 하루하루 멋지게 버텨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응원해 봅니다. 여러분이 놀러 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안녕하세요. 5월 18일 월요일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샤샤슬론의 올더였습니다. 가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The older I get, the more that I see. 이 나이 먹을수록 더 많은 게 보인다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 오프님께서 제가 여러분께 언제 스스로 어른이 된 것 같으셨는지 물어봤잖아요. 네, 사실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늘도 저에게 주어진 일 즐겁게 해내는 중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또는 오늘 같은 날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사연이랑 신청곡 지금 문자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바로 실시간 보는 채널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시청해주시고 또 청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세금

0: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네, 신청곡 왔습니다. 6012님께서 태연의 꿈을 신청해 주셨네요. 지금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태연의 꿈 함께 듣고 왔습니다. 2595님께서 경기도 우포에서 듣고 있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경기도 우포가 광주시인 것 같은데 광주시까지 우리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가 이렇게 라디오 주파수가 잡히나 봅니다. 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595님께서 신랑 일 도와준 지 1년이 되어 간다고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우포에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신랑 회사 잘 되게 응원해 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신랑님과 우리 2595님의 같이 운영하는 회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신해철의 그대에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듣고 올게요.

0: 하셔야지 이 말 올해 몇 번째 하고 계신가요? 근데 꼭 책상 앞에 앉아야지만 공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영화 한 편, 그리고 그 장면을 더 깊게 만드는 OST까지. 오늘은 이야기로 배우는 영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함께합니다. 스터디 카페. 네, 오늘은 한송이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한송이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잖아요.
1: 네.
0: 복고풍으로 예쁘게 입고 왔는데 네. 아,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서 한 번 더 밝게 인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안녕하세요. 한송이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스터디카페 한송이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란색, 샛노란색의 복고풍 의상을 예쁘게 꾸미고 와주셨는데 우리 한송이 리포터의 그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너튜브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셔서 함께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영화 속에서 우리가 영어 표현을 배우면 좋을지 기대가 되는데 어떤 영화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1: 오늘 준비한 영화는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인데요. 혹시 이거 보셨을까요?
0: 네, 봤어요. 저 퀸 엄청 좋아해요.
1: 아, 진짜요? 네. 퀸 노래 중에 뭐 제일 좋아하세요?
0: 뭐 레디오 가가도 좋아하고 뭐 보헤미안 랩소디도 너무 좋아하고
1: 맞아요.
0: 사실 안 좋아하는 노래 찾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거 보면서 되게 떼창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 신나는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를 가져와 봤습니다.
0: 네, 제가 먼저 이 정답을 말해버렸는데 네. 이 보헤미안 랩소디가 퀸의 뭐 실제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맞나요?
1: 맞아요. 이 영국의 전설적인 록 밴드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0: 그 퀸의 보컬인 프레디 네? 머큐리의 네. 약간 전기 영화 같은 느낌이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이게 영국의 그 록 밴드예요.
0: 네.
1: 근데 다른 주인공이 아니라 그 중에서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게 프레디 머큐리거든요. 되게 그 주인공의 희노애락이 담긴 영화예요.
0: 그러면은 이 프레디 머큐리의 희노애락을 담은 이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면서
1: 네.
0: 다양한 이 가수니까
1: 네.
0: 다양한 노래가 영화에 나왔을 텐데 오늘 첫 번째로 배워볼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1: 첫 번째 노래는요. 좀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려지는 노래인데요. Don't Stop Me Now라는 노래입니다.
0: Don't Stop Me Now.
1: 네.
0: 오, 이 노래는 뭐 퀸의 대표곡 중 하나인가요? 모든 게 사실 대표곡이라 할 수 있겠지만
1: 그쵸?
0: 이 노래는 어떤 내용의 노래일까요?
1: 전주만 들어도 아마 아실 노래인데요. 일상생활에서 되게 따라 부르기 좋은 노래예요.
0: 네.
1: 신나는 노래예요.
0: 오, 알겠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우리가 신경 쓰면서 들어볼 그런 표현이 있을까요?
1: 오늘은요. 오늘 좀 재밌는 표현 가져와 봤는데요. Have a ball이라는 표현입니다.
0: Have a ball?
1: 네.
0: 공을 갖고 논다 이런 거예요?
1: 직역하면 맞아요.
0: 아,
1: 직역하면
0: 그래요?
1: 그게 맞는데요. 전문을 좀 한번 가사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Don't stop me now, cause I'm having a such a good time. I'm having a ball. I'm having a ball.
0: I'm having a ball. 이게 무슨 뜻이에요?
1: Have a ball. 아까 말한 것처럼 공을 가지고 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0: 네.
1: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재밌게 놀다.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0: 오, 이 have a ball이요.
1: 네.
0: 그럼 이걸 하나의 약간 구문이라 생각하고 사용을 하면 되는 거네요?
1: 맞습니다.
0: 오, 신기하다. 그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장문 해보는 시간 있잖아요. 장문을 이 표현을 갖고 한번 써봐도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오, 그럼 오늘 어떤 장문을 해보면 좋을까요?

0: 오늘 이 해버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작문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쉽게 좀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1: 네.
0: 제가 저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강릉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맛있는 곳 진짜 많잖아요. 짬뽕 순두부도 먹고 커피거리도 가고 경포호수도 산책을 했는데 이렇게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러면 이 마음을 담아서 I went to 강릉 last weekend and I had a ball. 과거형이니까 have에서 had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1: 그럼 지난 주말에 강릉에 갔다. 그리고 진짜 신나게 놀았다. 이렇게
0: 네,
1: 해석이
0: 맞아요.
1: 되는 거네요.
0: 네.
1: 조금 빨라서 놓치신 청취자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 지난
0: 천천히.
1: 주말에 강릉에 갔는데 진짜 신나게 놀았어. 한번 영어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0: 네. I went to 강릉 last weekend and I had a ball.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1: 오,
0: 됩니다.
1: I went to 강릉 last weekend and I had a ball. 이 had는 have a ball인데 과거형을
0: 과거형으로,
1: 사용해서
0: 네.
1: had를 사용했군요. 그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have a ball, 신나게 놀다라는 이 구문을 활용해서 작문을 보내주시고 사연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문자 메시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들은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얼마나 재밌게 보내셨는지 사연과 함께 영어 문장을 have a ball 사용해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영어로 어떻게 적어볼지 모르겠어요라고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한국어로만 적어주시면 우리 한송이 리포터가 즉석에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습니다. 선물도 푸짐하게 챙겨드리고 저희가 라디오에서 소개도 해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곡, 퀸의 Don't Stop Me Now 지금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퀸의 Don't Stop Me Now 듣고 왔습니다. 우리 듣기 전에 한송이 리포터가 이 노래 엄청 신나는 노래다,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너무 신난 거 맞는데 이게 노래가 빨라가지고 영어 가사를 빠르게 따라서 같이 못 부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오늘 I'm having a ball 이 표현을 알려주셔서 이 표현만 딱 귀에 들렸습니다.
1: 정말요? 그럼 성공한 건데요?
0: 아, 네, 고맙습니다. 우리 have a ball. 나 재밌게 보내고 있다,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라는 이 구문을 활용해서 장문해달라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미션을 드렸는데, 7562님께서 You are still young, have a ball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뭐 이거는 You are 당신은 어리니까
1: 네.
0: have a ball 즐겨라 이렇게 약간 권유하는 이런 문장일까요?
1: 네. 그런 의미로 쓰신 것 같아요.
0: 7562님 고맙습니다. 우리 한송이 리포터랑 저 젊으니까 조금 더
1: 해버볼.
0: 즐겨볼게요.
1: 네.
0: 해버보. 네, 그리고 샵 1233, 샵 1133번 열려 있으니까요. 혹시 영어 장문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한국어 사연으로 지난 주말에 뭐 하셨는지, 어떻게 즐기셨는지 보내주셔도 좋고요. 영어로 적어주시면 우리 한송이 리포터와 함께 소개해드리고 또 선물도 푸짐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 스터디 카페 첫 곡, 이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OST 중 하나인 퀸의 Don't Stop Me Now 함께 듣고 왔는데요. 이 사실 퀸이 활동 시기가 한송이 리포터가 태어나기 전에 활동한 그룹일 거예요. 너 어떻게 퀸의 노래를 좋아하게 됐나요?
1: 제가 공부를 하면서 봤는데 한 1970년대로 알고 있거든요.
0: 네.
1: 노래는 알았어요. 근데 자세한 뭐 제목이나 가수를 몰랐었거든요. 영화 보면서 알게 됐는데 아 이게 이 노래였구나 하면서 엄청 찾아보고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0: 아, 한송이 리포터도 저와 비슷하게 이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를 보고 퀸의 존재를
1: 네,
0: 알았구나. 저도
1: 맞습니다.
0: 똑같습니다. 네, 지금 김나은의 브런치 카페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한송이 리포터와 스터디 카페에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OST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5: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6: 뭘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5: 하이퍼스.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7: 와우
5: 스티커 3단지 명함 다 있어.
8: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5: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9: 인쇄는 와우 플러스.
10: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1: 제가 들어드릴게요.
12: 여기 앉으세요.
1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3: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감식이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건강과 아름다움이 숨쉬는 원주 뷰티 명가 알로미 토탈 뷰티샵에서 15만원 상당의 알로미 뷰티 상품권,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엔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탈모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께 웃음을 돌려드리는 탈모 관리샵 더 채우다에서 42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모발 관리권을, 아름다움의 시작, 행복을 추구하는 코리아나 뷰티센터 무실점에서 5만원 상당의 관리 이용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위한 퇴근길 행복 충전, 커피 더 판다에서 카페 이용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함께 하시며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스터디 카페 코너에서 한성희 리포터와 이 좋아하는 영화 속에 나오는 OST 함께 하면서 그 장면도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또 영어 표현까지 배워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까 1부에서 첫 곡으로 Don't Stop Me Now, 퀸의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I have a ball 이라는 have a ball 이라는 표현 사용해서 장문해달라고 저희가 미션을 드렸는데 이 have a ball이 ball, B-A-L-L 우리가 흔하게 갖고 노는 공을 뜻하잖아요.
1: 네.
0: 근데 이게 have라는 동사랑 합쳐지면 have a ball 이렇게 해서 신나게 즐기다는 그런 구문이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표현을 사용해서 문자 메시지 들어온 거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1312님께서 I went to an exhibition. I had a ball.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Exhibition이 뭔가요?
1: 전시회나 뭐 전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0: 오, 그럼 지난 주말에 전시회를 다녀오신 것 같은데 우리 강원도 내에서 다녀오셨을까요? 어떤 전시인지 또 알려주시면 저희가 좋은 전시회 소개도 해드리고 함께 좋은 작품도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해보겠습니다. 1312님, 네, 즐거운 주말 보내고 오셨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 좋은데요. 저도 한 지난주쯤에 전시회를 하나 봤었어요. 강릉시립미술관이 요즘 뭐 리모델링을 하고 엄청 예쁘게 꾸며져 있는데 이 강릉시립미술관은 소룰이라는 곳에서 장욱진 작가의 전시를 하고 있어서 제가 보고 왔습니다. 아주 그림이 뭐 간단한 뭔가 선으로만 이어져 있고 색감이 예쁜데 뭔가 기분 좋아지는 그런 귀여운 그림들이 많아서 재밌게 보고 온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제가 이 건축을 전공한 친구랑 같이 다녀왔는데 이 리차드 마이어라는 현대 건축의 거장이 이 강릉시립미술관 소로를 설계했다고 해요. 근데 이 건물이 엄청 새하얗고 막 직선으로만 되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여기 산책로도 잘 조성되어 있으니까요. 강릉 놀러 가셨을 때 바다 여행도 좋지만 이런 미술관 여행, 문화 여행 이런 거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추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Don't Stop Me Now 속 영어 표현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두 번째 곡으로는 어떤 노래 들어보면 좋을까요?
1: 첫 번째 노래 우리가 신나는 노래 들었잖아요. 두 번째는 좀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충전했으니까 조금 더 애절한 그런 발라드를 들어볼 건데요. 두 번째 노래도 퀸의 노래입니다. Love of My Life라는 노래입니다.
0: Love of My Life. 오, 저는 이 노래는 살짝 기억이 안 나는데 잔잔한 그런 노래일까요?
1: 네. 앞에 전주 도입부로 피아노 선율이랑 또 하프 소리가 들리거든요.
0: 네.
1: 되게 좀 뭔가 마음이 애절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0: 약간 애절한 노래, 아까 신나는 노래 들었으니까 이렇게 네. 딱 데뷔가 되게 준비해 주신 것 같는데

0: 이 노래는 보통 퀸이 직접 작사 작곡을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1: 네.
0: 이 노래는 어떤 분이 뭐 작사 작곡을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1: 예, 프레디 머큐리가 자기가 쓰고 작사 작곡을 이렇게 했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신의 영원한 소울메이트이자 친구였던 메리 오스틴을 위해 만든 노래인데 이게 노래 영화 속에서도 이 노래가 나오거든요.
0: 네.
1: 프레디가 피아노를 치면서 메리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는 장면이 좀 저는 기억이 납니다.
0: 오, 이 메리 오스틴이 혹시 여자인가요?
1: 네,
0: 그럼
1: 맞습니다.
0: 연인인가요?
1: 네, 연인이자 친구이자 네, 소울메이트.
0: 소울메이트. 와우. 오, 기대가 되는데 혹시 그러면 이게 약간 애틋한 그런 노래인가요?
1: 네, 애틋한 노래인데요.
0: 네.
1: 오늘 준비한 표현도 알려드릴까요?
0: 네,
1: 그래서
0: 그런 표현인가요?
1: 네,
0: 네, 알려주세요.
1: blow over이라는 표현인데요.
0: 네.
1: 좀 위로가 되는 표현이에요. 노래 중반부에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You will remember when this is blown over. You will remember when this is blown over. 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해석을 해보면 이 모든 일이 다 지나고 나면 당신은 기억하게 될 거예요.
0: 블로우 오버가 바람 부는 것처럼 지나가다 이런
1: 네,
0: 뜻인가
1: 네.
0: 보네요. 오, 약간 좀 약간 힘든 일 이거 뭐다 지나가면 당신이 기억할 거다 뭐 이런 가사인가 봐요.
1: 맞아요.
0: 송이 씨의 발음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한국인의 토종 발음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You will remember when this is blown over. You will remember는 당신은 기억하게 될 겁니다 이거고, when this is blown over.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났을 때 당신은 기억하게 될 거예요. 이런 가사가 있나 봅니다. 약간 좀 슬픈, 좀 서정적인 노래 같기도 한데, 또이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1: 표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blow over 이라는 게 일상생활에서 좀 힘든 문제나 갈등, 걱정거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가라앉다, 잊혀지다, 이런 뜻으로 정말 자주 쓰입니다. soon을 붙여서 되게 많이 쓰거든요. It will blow over soon. Don't worry. It will blow over soon. 하면은 걱정 마세요. 이게 다곧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0: 오, 네. 다 지나갈 거야. It will blow over soon. 걱정 마. Don't worry. 뭐 이렇게 할수 있나 보네요.
1: 네.
0: 네, 오늘 아까는 have a ball 이라는 즐기다라는 표현 하나 배웠고, 방금은 blow over. 다 지나갈 거다. 뭐 이런 표현을 배워봤는데, 그럼 오늘의 스터디 카페 두 번째 곡, Queen의 Love of My Life. 지금 함께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네, 퀸의 Love of My Life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한송이 리포터와 스터디 카페에서 네, 퀸의 전기 영화인 프레디 머큐리의 전기 영화인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고 또 그 영화에 나왔던 Don't Stop Me Now와 Love of My Life라는 퀸의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약간 너무 추억의 영화와 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고 또 따라 불렀을 법한 노래들을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노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0: 네, 그럼 오늘 장문해주신 분들 꼽아서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요. 한소리 리포터는 어떤 분께 선물 드릴까요?
1: 저는 아까 7562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0: 7562님 가장 먼저 보내주신
1: 맞습니다.
0: You are still young, have a ball 뭐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네요.
1: 네.
0: 또 아까는 소개 안 드렸는데 9095님께서 일요일에 친구들과 즐거운 라운딩 하고 왔다고 골프를 치고 오셨나 봐요. 하면서 have a ball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저는 9095님과 7562님 그리고 아까 보내주셨던 1311님 이렇게 세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샵1133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제 스터디 카페 한송이 리포터와 마지막 인사를 나눌 시간입니다. 다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영화, 우리 추억 속에 간직한 영화와 또 좋은 노래까지 함께 부탁드릴게요. 오늘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여러분 오늘 영어 배운 표현 잊지 마시고요. 첫 번째 배운 표현 have a ball 있잖아요. 오늘 남은 하루도 have a ball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조금 힘들거나 지치거나 이런 게 있어도 우리 다 blow over 할 거니까 우리 다 힘냅시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배운 두 가지의 표현 have a ball 즐기다라는 표현과 blow over 이라는 다 지나갈 거다 라는 표현 사용해서 마지막 인사를 아주 센스 있게 해줬네요. 네, 그럼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그럼 오늘은 첫사랑 피노키오의 노래 함께 들으면서 한소희 리포터 보내드릴게요. 네, 첫사랑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피노키오의 첫사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지난 주말에 처음 알게 됐는데 갑자기 딱 귀에 꽂히고 하루 종일 주말 동안 이 노래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도 함께 듣고 싶어서 오늘 선곡을 해봤습니다. 네, 주말에 8644님께서는 처음으로 브런치 카페를 알게 돼서 오늘 평일에 처음으로 달려왔다고 화이팅 한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말에도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북카페라고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또 평일에 다 나누지 못했던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함께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일요일에는 최애탐구 생활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 뭐 한 팀 한 명 콕 집어서 하루 종일 그 가수의 노래 쭉 들어보는 시간 준비를 해봤거든요. 어제였죠. 어제 최애탐구 생활에서는 가수 마이클 잭슨의 노래로 함께했습니다. 주말에 들어주셨다고 하니까 더 반가운데요. 8644님 주말에도 또 평일에도 앞으로 많이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523호님의 신청곡으로 넘어가 볼게요. 장필순의 사랑해봐도 신청해 주셨네요. 지금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0: 갱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1: 푹 잤다.
0: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7: 유동 골뱅이.
8: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9: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0: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3: 여기가 뉴욕입니까?
14: 이곳이 파리입니까?
1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5: 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도 만나보고요. 또 퀸의 프레디 머큐리의 영화 보헤미아 랩소디 소개해드리면서 한성희 리포터와 The Love of My Life 그리고 Don't Stop Me Now라는 노래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퀸의 We Will Rock You,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이 신나는 리듬, 비트 한번 느껴보시면서 기분 좋은 오후 맞이하시라고 퀸의 We Will Rock You 띄워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0: got blood on your face. A big disgrace. Waving your banner all over the place.
1: We will rock you.
0: Sing it!
1: We will rock you.
0: Buddy, you're an old man, poor man, pleading with your eyes. Gonna make you zombie someday. You got mud on your face. Big disgrace. Somebody better put your bag into your place.
2: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발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후입니다. 요즘 주말에 서울 성수동이나 용산 가보셨나요? 팝업스토어 대기줄이 어마어마한데 아이돌 콘서트가 아니라요. 일본 만화 캐릭터를 보려는 2030 직장인들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최근 서울 숲에서 열린 이 포켓몬 행사에는 무려 12만 명이 몰려서 BTS 컴백 행사 인파를 가볍게 제쳤다고 합니다. 이 피카츄의 힘이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요. 심지어 얼마 전 한강에서는 어른 5천 명이 단체로 주황색 잉어킹 모자를 쓰고 달리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만화 속에서 가장 약한 캐릭터인 잉어킹이 결국엔 가장 강한

아라도스로 진화하는 서사에 감동받아서 모였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서툴러도 결국엔 강해진다. 아, 어제 월요일 출근길에 완전히 방전돼서 빌빌거리고 있는 우리 이야기 같아서 또 코끝이 찡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엔 아예 만화 배경지인 일본 소도시로 성지순례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아서 관련 검색량이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대요. 슬램덩크의 건널목이나 진격의 거인 배경댐을 찾아가서 인증샷을 찍는 거죠. 어릴 때는 만화 보면서 대리만족하던 어린이들이 이제는 다 커서 내돈내산으로 진짜 만화 속으로 걸어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또 출근하는 거 어른들에게는 매주 찾아오는 또 거대한 빌런과의 싸움이기도 하잖아요. 이 팍팍한 현실에서 나를 위로해주는 만화 캐릭터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사는 거 참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힘차게 정호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0: 돼지고기 참치킨 왔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0: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7: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8: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7: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8: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7: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8: 제조원
9: 현대 오피스.
10: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11: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12: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요, 최근에 서울 성수동이나 용산 쪽 여기 가보신 분들은 야,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이 팝업 스토어마다 대기 줄이 어마어마한데 아이돌 누가 왔나 하셨겠지만 이 일본 만화 캐릭터를 보려는 또 성인들로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 서울숲에서 열렸던 포켓몬 행사 무려 12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정말 요즘에 이 포켓몬의 인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최근에는 빵이 뭐 30주년 기념이다 해서 다시 나오기도 했고, 또 그리고 그 포켓몬 카드를 수집하시는 분들은 저는 가격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 90년도에 발매가 됐었던 이렇게 카드가 있는데 그 한 상자, 카드 한 상자가 지금 가격이 7천만 원이라고 해요. 7천만 원 조금 넘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가격이 뭐 껑충껑충 뛰어서 거기까지 간 거죠. 그래서 뭐 카드 한 장, 뭐 예를 들면 피카츄가 나오면 그거는 가격 검색해보니까 뭐 300만 원 카드 한 장에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인기가 가격만 들어도 아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또 그리고 어린이날에 한강에서 이 주황색 포켓몬스터 또 캐릭터인 잉어킹 모자를 쓰고 달리는 마라톤도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 잉어킹을 좋아하는 이유가 만화 속에서 가장 약하고 어찌 보면은 조금 바보 같은 생김새를 하고 있는데 진화를 하고 보니까 갸라도스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멋있는 그리고 강한 갸라도스로 진화하는 이 서사에 감동을 받아서 또 이런 어른들이 어른이라고 하죠. 그때 그 추억을 안고 계속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도 참여하고 팝업스토어도 가고 그러니까요. 많은 또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미 다녀왔다라고 하시면서 사진과 함께 후기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6047번님, 아이가 포켓몬을 좋아해서 어린이날 전날은 서울숲 또 성수동 팝업스토어 다녀왔는데요. 이미 오픈런 하신 분들로 입장 마감해서 바깥에서만 봤습니다.

갔는데 그래도 아이는 좋아해서 저희도 그걸 보며 힘들어도 강릉에서 간 보람을 느꼈네요. 돌아올 때에는 또 완구거리 들러서 장난감 잔뜩 사준 올해 어린이날이었습니다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야 그러니까요, 이 오플런으로만 해서 이미 마감이 돼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고, 아이고 아드님이 너무 좋아하셨겠어요. 이 피카츄랑 사진도 찍고. 근데 굉장히 미남이네요. 오, 그리고 장난감도 4개나 비행기 하나, 자동차 하나, 또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너무 잘 보내셨네요. 또 그리고 3033번님 출석 체크해 주시면서 문자 하나 보내주셨네요. 원래는 오늘부터 실습 예정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부터 3주간 실습을 합니다. 실습 기간 동안에는 당분간 못 듣겠지만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부터 또 정식 입사는 그 이후인 것 같아요 보내주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예, 또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라디오는 뭐 항상 저는 여기 있으니까요. 예, 근무하시다가 힘들 때 한 번씩 찾아주시죠. 문자샵 1533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출석 체크도 좋고요. 오늘 또 오프닝 주제인 요 만화, 내 추억 속 만화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오프닝송으로 전용호 씨의 이 버터플라이 띄워드렸는데, 요거는 노래는 이 디지몬 어드벤처 주제가죠. 이게 가사가 확실히 만화 OST가 뭔가 용기를 주고 도전해보자, 부딪히자 이런 내용의 노래가 많아서 지금 성인이 되어서 들으면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런 노래들인 것 같거든요. 버터플라이. 저는 딱 그 세대입니다. 디지몬 어드벤처. 그리고 저 때도 뭐 포켓몬이 유행이었고요. 그리고 벡터맨, 지구용사 벡터맨. 예, 그것도 참 재밌게 봤었는데 그렇습니다. 또 7811번님께서는 출첵합니다. 아, 저의 캐릭터는 미래소년 코난 포비입니다. 그리고 파파스머프 보내주셨는데, 이 포비, 이 친구도 기억나죠? 예전에 그 교육방송 13번에서 옛날 만화들을 막 방영했던 때가 있었어요. 뭐 은하철도 999. 그때 저도 요 미래소년 코난 포비 그리고 톰소여의 모험 요것도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모래요정 바람돌이 이 친구들 기억납니다. 자, 문자 얼른 보내주시고요. 오늘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곡들은 좀 애니메이션 주제가들을 준비를 해놨거든요. 박응식, 방대식, 김주희 씨가 함께한 우리는 모두 친구 첫 번째로 띄워드릴게요. 포켓몬스터 OST 또 주제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유정석 씨의 질풍가도, 또 쾌걸 근육맨 2세 오프닝송이죠. 이 두 곡을 띄워드릴게요.

유정석의 질풍가도 듣고 오셨습니다. 7732번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요새 낮에 뭔가 벌써 여름 마냥 굉장히 덥더군요. 지난 주말에 26번째 생일을 앞두고 여동생이 미리 금요일에 대전에 여러 제과점을 구경하고 왔는데 다행히 제가 준 용돈으로 맛있고 신기한 빵들을 많이 사왔더군요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빵! 용돈을 주셨는데 그걸로 또 여동생이 재미나게 여행 겸 빵도 사온 것 같은데 근데 빵이 되게 특이하긴 하네요. 예, 뭔가 무슨 빵인지 지금 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그 대전에 굉장히 유명한 빵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줄을 서야 되니까 제가 또 줄 서는 데는 좀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보진 못했는데 거기도 뭐 오픈런을 해야 되는 그런 빵집이니까 근데 그 맛있긴 하더라고요. 줄 서는 데는 또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1189번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즐거운 방송 정호의 희망곡 잘 듣고 있습니다. 출첵 하시면서 또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1부에는 좀 애니메이션 주제가들 좀 들어보고 있는데요. 잠시 후 또 2부에서는 런치 퀴즈를 저희가 보통 준비를 하는데 또 곧 있을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좀 대비할 겸 해서 선곡 퀴즈를 준비해놨거든요. 또 쉬운 OX 퀴즈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2부에서도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우리의 꿈 코요태 목소리 준비했거든요.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코요태 우리의 꿈 듣고 오셨습니다. 원피스 주제가였죠. 자, 1부 마지막 곡으로는요 이용신의 뉴 퓨처 준비했습니다. 또 달빛천사 OST였는데요 이 노래를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이 퓨처 지금 흐르고

0: 여보, 맛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습득한 선단지 명함 다 있어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돼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5: 알쏘! 좋다!
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쏘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5: 헐쏘 신난다!
6: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7: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우의 희망곡 후디와 함께해요.
8: 산불,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재난이 됩니다. 불법 소각은 금지, 산림지역에서 불씨 취급 금지. 산림지역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산불을 내면 징역 등 처벌의 대상입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산림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하자 선거 퀴즈 오늘부터 선거날인 6월 3일 전까지 총 5회에 걸쳐 선거 관련 퀴즈를 준비해서 올 예정입니다. 퀴즈들은 OX 퀴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9,000원 상당의

별다방 커피 쿠폰을 당첨자 총 3분께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선거 퀴즈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수요일은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일입니다. 그렇다면 선거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선거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보내주시면 되고요. 힌트송 당연히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 힌트송 나갑니다. 첫 번째 힌트송은 한석규 씨가 부른 8월의 크리스마스 노래 준비했는데요. 2008년 6월 4일생까지 투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 더샘플쌤 해보시면은 만 18세 이상인지 19세인지 20세인지 예,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얼른 보내주시죠. 당첨자 잠시 후에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첫 번째 힌트 송 한석규 씨의 8월의 크리스마스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또 선곡 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다가오는 6월 3일 수요일은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일입니다. 그렇다면 선거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린 게 이 8월의 크리스마스 노래에서 8, 2008년 6월 4일생까지 투표가 가능하다라는 힌트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덧셈 뺄셈 이렇게 해보시면은 정답을 도출하실 수 있는데, 자, 맞으면 O, 틀리면 X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늘은요, 또 당첨자 3분 선정해서 9,000원 상당의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힌트송도 조금은 직접적인, 역시 숫자 8. 그래서 좀 어떤 노래를 들려드릴까? 에이트의 잘가요 내 사랑 들려드릴까? 심장이 없어 하다가 또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한 민들레라는 곡이고요. 기한 84. 예, 8 숫자 들어가서 그냥 끼워 넣어봤습니다. 예, 기한 84 씨의 민들레 힌트송으로 준비했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 OX 예, 하나 골라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노래 듣고 와서 당첨자 발표합니다.

기안84의 민들레 듣고 오셨습니다. 자, 선곡 퀴즈 오늘 또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정답은 뭐였을까요? 선고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다. 정답은 5였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부터 선거권이 있고요.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2008년

0: 2021년 6월 4일생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하러 갈 때에는 신분증 꼭 챙겨주시고요.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선거법 질의 및 위반 행위 신고 제보 번호는요. 국번 없이 1390이고요. 또 선거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1390으로 문의를 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답은 5였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해 주셨는데요. 0449번님 5 처음 투표할 때 그 설레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병원 가면서 열심히 듣고 있어요.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첫 투표 할 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되게 뭔가 성인이 된 것 같은 느낌. 아 나도 이제 진짜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어른이 됐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 선거권 만 18세 이상부터거든요. 꼭 가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1484번님, 9430번님, 1472번님, 5205번님, 0778번님도 정답 5 맞춰주셨습니다. 3385번님은요. 5. 안녕하세요. 점심 식사는 하셨나요? 저는 매일 가게 준비하며 혼자 밥 먹다 보니 라면을 주식으로 하는데 오늘은 열무김치가 맛있게 익어서 열무국수를 만들어 먹었네요. 오늘도 좋은 음악 들으며 행복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항상 이 시간대 가게 준비 혼자 하시고 또 점심 식사도 혼자 하고 그러시는군요. 저도 항상 혼자 먹거든요. 어찌 보면은 점심 메이트일 수도 있습니다. 예, 열무김치 너무 잘하셨네요. 또 그리고 5333번님 땡 예, X 보내주셨는데 만 18세 이상부터였고요. 또 3969번님, 6297번님, 2468번님도 낭낭 18세 정답은 5여 맞춰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5392번님께서도 정확하게 정보 주셨네요. 2008년 6월 4일까지입니다. 또 맞춰주셨고요. 8062번님, 우리 아들이 올해 만 18세인데요. 자기도 이제 투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투표할 만큼 컸네요 하셨는데 이렇게 그 자식들이 성인이 돼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함께 또 가족끼리 가서 요 문화를 즐겨보는 것도 하나의 좀 가족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예, 축하한다. 성인이 된 걸 축하해. 그러면 투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부모님이 또 알려주시고 하면 너무나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0369번님, 0615번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정답은 5. 또 그리고 1189번님, 3252번님, 3033번님도 저도 옛날에는 첫 선거 했을 때 만 19세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14년 전 일이네요. 하시면서 정답도 맞춰주셨고 5313번님, 3976번님, 1419번님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맞춰주셨는데요. 14년 전이다 라고 또 보내주셨었는데 근데 이게 은근 투표할 일이 뭐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자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정말 훅훅 갑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할 수 있을 때 예, 투표하는 것도 무조건 추천드리겠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또 9,000원 상당의 이 별다방 쿠폰을 준비했거든요. 잠시 후에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3: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3: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4: 유동 골뱅이.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5: 덮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5: 국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병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환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 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잘해줬기 때문에 네가 나를 더 질려했기 때문에 또 내가 너무 바보같이 주기만 했네. 바보같이 사랑하면 돌아온다며. 아, 사랑이란 걸 왜 이리 어렵기만 해. 사랑

근데요, 당첨자 세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2149번님, 그리고 3033번님, 그리고 0615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오의 희망곡 2부 또 함께 하셨고요. 4758번님께서 문자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어제 오전 퇴근하니까 또 시연공주가 엄마 먹으라고 도시락을 싸놓는 또 서프라이즈를 해놨더라고요. 오늘은 오후 출근하는 엄마가 딸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놓고 출근합니다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야, 이거 엄청 서프라이즈인데요. 딸이, 귀여운 딸이 엄마 먹으라고 도시락을 쌌는데, 야,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뭐 오믈렛 또 그리고 뭐 감자 이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밥도 공깃밥 딱 한 공기, 그리고 샐러드. 너무 귀엽습니다. 근데 또 어머니께서 이 보답으로 도시락과 함께 수첩에 편지까지 쓰신 것 같은데 너무나 보기 좋네요. 부럽습니다. 자, 2부 함께 하셨고요. 2부 마지막 곡으로는 성시경 씨의 고마워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또 잠시 후 3부 월요일 코너죠. 너의 곡소리, 청취자분들의 신청곡들 들어보는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면암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8: 멀지 않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4: 하이퍼스.
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팀 장학사 박석입니다. 학교는 학생, 교사, 보호자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교육활동보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수업권이 존중받고 아이들의 배움이 방해받지 않으며 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의 힘을 보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일, 함께하는 교육활동보호, 동행이 나아갈 길입니다.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샤볼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볼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볼데이.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김지후의 정오의 희망곡.

사는 게 참 팍팍하다. 입만 열면 아우 죽겠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월요일. 하지만 입술 끝에 매달린 그 죽겠다를 즐겁다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힘든 일상에 지쳐서 뱉는 곡소리 말고 기분을 업시켜줄 여러분의 노래, 송, 곡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너의 곡소리.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 코너 너의 곡소리 시간입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힘든 요일인 월요일에 청취자분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문자로 신청곡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곡소리를 곡소리로 덮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저희가 신청곡들을 띄워드릴게요. 또 0449번님께서도 보내주셨던 문자인데, 후디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요. 이제 차 안이 시원합니다. 에어컨이 절 살렸네요. 더위도 날릴 겸 신나는 노래 부탁합니다 하시면서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신청해 주셨는데요. 너의 곡소리 오늘은 0449번님의 이 노래와 함께 출발해

0449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듣고 오셨고요. 자,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 코너 너의 곡소리 또 3부 함께하고 계신데 신청곡들 이번에는 세 곡을 한 번에 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즈의 날개로 떠나는 여행 틀어주세요. 날씨도 화창해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네요. 보내주신 5242번님의 또 신청곡 첫 번째로 들려드리겠고요. 또 그리고 4005번님께서 넘흐 덥네요. 컨츄리 꽂고 콩가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요건 또 두 번째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곡은 9694번님께서 지난주에 아들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메탈의 불모지 한국에서 외길을 뚜벅뚜벅 가고 있죠. 응원곡 부탁합니다 하시면서 사진도 두 장 보내주셨는데 야 정말

대단합니다. 이 메탈. 저도 이 메탈이란 장르를 초등학생 때 처음 접해본 것 같긴 해요. 근데 처음에는 막 소리 지르는 괴성이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서 좀 어색하긴 했는데 듣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쫙 풀리고 아 정말 저게 야성, 날것의 매력이 있구나 해서 이 메탈에 저도 한번 싹 빠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뭐 메탈리카, 또 AC/DC, 예, 백인 블랙 뭐 이런 노래 좋아했었는데 예, 기억납니다. 너무나 멋있으십니다. 예, 응원곡을 부탁하셨는데 곡은 보내주시지 않아서 제가 그냥 아드님께 뭐 보내드릴 수 있는 곡을 제가 선정을 해봤거든요. 세븐틴의 엄지척. 예, 대단하십니다. 이 엄지척을 세 번째 곡으로 띄워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5242번님의 신청곡입니다. 버즈, 날개로 떠나는 여행. 저는 세곡 듣고 돌아올게요.

세븐틴의 엄지척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월요일 코너 너의 곡소리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9694번님께서 문자 하나 더 보내주셨는데요. 응원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메탈리카는 저희 둘째 유치원 때부터 최애 밴드입니다 하셨는데요. 어 그러시군요. 유치원 때부터 이 메탈리카를 들으셨군요. 와 대단합니다. 정말 이 메탈리카. 그 최근에 YB 우리에게 친숙한 밴드로는 윤도현 밴드가 있는데 최근에 그 너튜브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스타일을 이제는 싹 바꿔서 완전히 다른 YB로 나타날 건데 그게 어떤 스타일이냐고 한다면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이런 좀 하드한 락, 예, 메탈 쪽으로 약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는 이 윤도현 씨의 그런 모습도 너무나 기대가 되고 빨리 들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들을 때마다 또 신기한 거는 그런 목소리 막 정말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이 메탈이 잘 모르긴 합니다만 근데 어떻게 목 관리를 하고 저런 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배워보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는 예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3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3부 마지막 곡이 될 것 같네요. 2018번님의 곡소리로 3부 맞춰보려고 하는데 후디 이 더운 여름 더운 날에 곡소리로 이 곡을 안 들을 수 없습니다.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뭐 봄도 거의 뭐 지나간 것 같고요. 한낮에는 30도 뭐 29도 이러니까 너무 덥습니다. 이제 냉면 그리고 또 윤종신 씨의 팥빙수 이런 노래가 떠오르는 계절이 된 것 같아요. 예, 3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겠고요. 그리고 보내주셨지만 아직 안 나온 신청곡들 4부에 저희가 시간이 되는 대로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카 드라이브 또 제시카 박명수 씨가 함께한 곡이죠. 냉면 지금 흐르고 있고요. 저는 4부로 돌아옵니다.

잘했어.

0: 넘어.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피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4: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플러스.
7: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1: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12: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 코너 너의 곡소리 4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취자분들의 신청곡들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문자창도 계속해서 열려있거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신청곡들 4부 첫 곡은 이 노래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0102번님의 문자였는데요. 열흘째 새벽 5시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모내기 영업작업한 지 야, 열흘째입니다. 내일까지는 또 남의 모내기 끝내고 나면 좀 여유가 생길 듯요. 신청곡으로 윤도현 밴드의 오늘은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열흘째 새벽 5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러면은 저녁 늦게라고 하면 거의 뭐 12시간 넘게 일을 하고 계신 건데, 아이고, 수분 보충 꼭 잘 해주시고요. 예, 너무 뜨거울 때는 잠깐 쉬시고 중간중간에 예, 휴식도 꼭 필수입니다. 예, 건강관리 유념하시고요. 0102번님 곡소리를 곡소리로 덮어드려야죠. 예, 윤도현 밴드의 오늘은 띄워드리고요. 문자창 열려있으니까 노래 나가는 동안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YB가 부릅니다. 오늘은.

YB의 오늘은 듣고 오셨습니다. 0102번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월요일 코너 너의 곡소리 이제 신청곡을 세 곡을 한 번에 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7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문차일드의 서머 커플 부제가 태양은 가득히 라는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흐리면 태양이 그립긴 한데 너무 자결하는 태양은 지금이 아닌 곡식이 익어가는 늦여름이나 또 이글이글 거렸으면 싶은데 날씨가 뭘 그리 급하다고 벌써 한여름 날씨네요. 밥에 또 작물들도 축 늘어져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조금만 온도 조절 좀 점점점 뜨거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도 건강하고 웃으시는 일 많은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여름은 제가 봤을 때 성격이 급해요. 예, 금방 옵니다. 금방 왔다가 또 잘 안 가고 예, 가라고 해도 잘 안 가고

두렵습니다. 예, 향기 관리를 좀 잘 해야 하는 여름이 왔고요. 문찰 뒤에 태양을 가득히 잠시 후에 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요. 3285번님께서도 신청해 주셨는데 아까 메탈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더운 날 시원하게 지르는 음악 듣고 싶은데 가능? AC/DC의 Thunderstruck 들으면 어떨까 싶어요. 보내주셨는데요. AC/DC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이 Thunderstruck 이 노래는 그 영화 아이언맨 2에 나왔던 노래로 또 유명하죠. 또 그리고 이 AC/DC의 그 Back in Black 그 노래도 아이언맨 처음에 로다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등장할 때 그 사막에서 나왔던 그 노래가 또 Back in Black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Back in Black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Thunderstruck도 역시 뭔가 아이언맨하고도 좀 잘 어울리는 AC/DC의 노래인 것 같고요. 잠시 후에 또 들려드리겠고 또 8062번님 노래 듣다 보니까 저도 추억의 노래 하나 신청할게요. Storm, Rumors 들려주세요. 옛날 노래는 전주만 들어도 가슴이 쿵쿵 설렙니다. 지금 저녁 반찬하고 있는데 들으면 신날 것 같아요 하시면서 또 반찬 사진들도 보내주셨는데요. 장조림 그리고 멸치볶음 콩나물 등등등 맛있겠네요. 지금 일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또 곡소리로 덮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차일 뒤에 서머커플 태양은 가득히 띄워드리고요. 저는 새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갱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1: 푹 잤다.
0: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7: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8: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9: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9: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1: 아직 한 번 남았다.

0: 슬루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루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루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2: 정호의 희망곡 월요일 코너, 청취자분들의 신청곡을 들어보는 시간, 너의 곡소리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신청곡들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7811번님의 뭐 김현정 멍도 있고, 또 그리고 1995번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 등등등 많은데, 저희가 다 띄워드리지 못하는 점에서 저도 속상하고, 그렇지만 이 너의 곡소리는 매주 월요일마다 돌아온다는 거, 또 그때를 기다리셔서 신청곡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곡은 1995번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록 음악 하나 더 들을까요? 이 크래쉬 버전의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틀어주세요. 원곡은 신해철 씨 노래인데 크래쉬라는 록밴드가 리메이크했습니다. 아까 그 메탈 밴드 한다는 그 친구를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또 응원의 메시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크래쉬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월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불길이 번지는 산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

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개관점, 문의 1544-8805, BS안양 제1건설.
1: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 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 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 원 생산관리
3: 사업성도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일을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으려면요, 댄싱 퀸처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단 댄싱 퀸은 음악에 맞춰서 그때그때 즉흥 댄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도 상황 변화에 맞게 빠리빠리 대처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댄싱 퀸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좋아서 춤에 미쳐야 되듯이 일도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덤벼야 된다고 합니다. 열정적으로 흥이 있어야 한답니다. 음악만 나오면 신나게 춤추는 댄싱 퀸처럼 즐겁게 신나게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아, 월요일 대바람부터 이건 좀 무리한 요구 같은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다들 댄싱 퀸처럼 제대로 feel 받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자, 머리 위로 put your hands up! 저 안영미와 함께 신명나는 2시간 즐겨보시죠. 5월 18일 월요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마룬5 피처링 크리스나 아길레라의 Moves Like Jagger 듣고 왔습니다. 윤정원님, 우리 부장님이 말 시켜서 잘 못 들었는데요. 뭐 신내림 받는 하루 되라고요? 뭐 무슨 신내림이요? 뭐 어디에 신내림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왔어? 오프닝에서. 어? 지금 어감도 다르고 뭐 아 신명나는 뭐 요즘에 뭐 운명 49 다시 보기로 보고 계십니까? 뭐에 꽂힌 거야 도대체. 자, 신명나는 하루 보내시라고. 신명나는 물론 신명나기에는 날씨가 너무 덥죠. 맞아요. 저도 진짜 지금 또 심지어 임신까지 하고 나니까 너무 더워서 저도 아까 분리수거하러 잠깐 나갔는데도 와 진짜 기력이 싹 빠지더라고. 싹 빠져. 6397번님 댄싱퀸처럼 해야 되는데 실상은 더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서 노흥 상태예요. 맞아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근데 가만히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뭐라도 하고 싶었던 날은 또 언제였던가 싶어요. 그쵸? 추우면 추운 대로 하기 싫고 날씨가 또 선선하니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 그쵸? 김동현님 영민님 주말 잘 보내고 오셨나봐요. 오프닝부터 텐션이 너무 좋은데요? 아 제가 또 주말에 또 자유부인 타임을 또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또 시부모님이 또 따콩이를 봐주셔가지고 간만에 마쟁님 우리 마이클 잭슨 오라버니 한번 또 보고 왔고 아 그 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제 방송을 통해서 제가 그 아는 이제 동기 언니랑 같이 점심 먹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대학로에서 샤브샤브집 제 옆 테이블에 어떤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계산을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동기 언니를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수다 떠느라고 옆 테이블 아예 쳐다도 못 봤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계산하려고 딱 했더니 아 옆 테이블에서 계산을 하셨습니다. 아 혹시 지금 듣고 계신다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문자 좀 넣어주세요. 제가 커피라도 쏠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아직 따수와 어? 우리 핸드폰만 보고 기사만 보면은 정말 세상이 이제 어떻게 하려고 이러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지? 하는데 아니에요. 나오니까 또 이렇게 따숩더라고. 자 오늘 저만 필 받은 거 아니죠? 오늘 필 받은 분 또 계십니까? 어떤 필을 받으셨는지 사연 주세요. 지금 어디

어디서 누구랑 뭐 하면서 두대를 듣고 계셨는지 간단하게 보내셔도 좋습니다.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영어 퀴즈쇼 나체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A feel, F-E-E-L. Feel. 요 정도만 알면 퀴즈에 참여하실 자격 충분합니다. 신명나게 신청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 느낌 통하는 우리끼리 한번 떠들어 제껴보자고요. 2대 뮤직 파리 두 문파 휴대폰 배러리 빵빵하게 채워놓고 딱 기다려주세요. 그럼 그 전에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자 신명나는 노래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마쟁님 노래가 최고죠. 자 마쟁님 자 틀어주시죠.

자조금, 알레스 아우토, 빙그레, 무비건설 컨소시엄, 삐레. 아, 누가 그렇게 혼자 가다 다리 삐레. 삐레. 뿌리담을 열쇠 와사비 주비푸드,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해, 유동 골뱅이, 어? 아니오미, 가슴, 몇컵이라고? 아, 삐레. 아, 삐컵. 아, 삐컵. 아, 삐컵. 아, KB 국민은행,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주식회사, 삐레. 삐레. 삐레. 삐레. 아니야, 사실 씨야, 씨. 아, 씨레. 씨레. 씨레.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3: 방탄꼭지 방탄꼭지.
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생겼다.
1: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2: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케이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2: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3: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이집트 안영미입니다. 구혜영님께서 세상이 따뜻한 거 두대를 통해서 전 늘 알고 있었는데 영면이는 주말에 하셨구나. 다 묻어먹고. 아, 알죠. 알고 있었죠. 매일매일 저도 두댕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늘 느끼죠. 근데 어쨌든 나가니까 더 따숩더라. 이 말이지. 제가 뭐 밥을 더 먹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자, 우리 비 오빠가 또 신곡이 나왔습니다. Feel it가 아니라 Feel it. 너야. 듣고 올게요.

7273번님 수원에서 시내버스 기사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운행할 때 새가 차 와이퍼에 무임승차해가지고 세정고장을 같이 갔네요. 아, 차 세워서 무임승차하면 안 된다고 뭐라고 했더니 날아가 버렸어요. 아, 시청에 민원 걸지 않으려나 걱정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어머 귀여워라. 아니 참새가 와이퍼에 앉아가지고 원래 참새들 뭐 금방 쑥 날아가 버리는데 움직이면 와 이제는 차를 좀 탈 줄 아는 새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냥 날아가 버렸어. 아이고 그래도 우리 버스 기사님 낭만 있으셔. 로맨틱하다. 7564번님 신랑이랑 손뼉밀치기 게임하다가 제가 너무 세게 밀어버린 건지 남편이 넘어지면서 손목 뼈가 부러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와 그 뒤로부터 마누라 무섭다고 피하네요. 이 일을 어쩌나. 뭐 어떻게 밀면 손목 뼈가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거 뼈가 이렇게 쉽게 나가는 건 아, 어느 정도로 세기로 했길래. 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웃자고 기분 좋자고 게임했다가 죽자고 덤벼들면 안 돼요. 이런 사달이 납니다. 이거 어떻게 아유 이거 앞으로 이제 그 허드렛일을 아내가 다 대신 해줘야겠네. 손목뼈가 나갔으니까. 아이고. 0486번님 저 오늘 출산해요. 방 빼러 새벽에 입원해가지고 2시간 뒤에 아기 봅니다. 둘째 출산. 아 아는 고통이라 그런지 급 떨려요. 언니 저 먼저 방 빼고 올게요. 다음은 언니 차례. 순산 기원. 저 진짜 이제 어떡하죠? 저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있다가 오늘 그 마미톡 이거 봤더니 이제 진짜 한 50일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와 이제 저도 출산 가방 써야 되고 아기 용품도 슬슬 사야 되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생각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 이런 게 바로 둘째 여유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순산하실 겁니다. 일어나십시오. 562번님, 딸아이가 첫 취업 최종 면접이 있어 판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 나 안 떨려 잘하고 올게 하는데 왜 눈물이 핑 돌까요? 끝나고 영미씨가 보내주시면 딸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취준생들 응원합니다. 그치, 내 딸이니까 알죠. 말로는 안 떨린다고 해도 다 알죠. 엄마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인 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좋아요. 쏘겠습니다. 분명. 그리고 2시에 데이트 기운 받아서 잘 되실 거예요. 7764번님, 저 내일 입대해요. 벌써부터 너무 긴장되고 떨리네요. 응원 한마디만 해주세요. 충성. 또 내가 선배로서 또 한마디 해야겠구나. 제가 또 진짜 사나이 갔다 온 멤버 아니겠습니까? 시간 금방이에요. 뽀로록 지나가더라고. 이제 갔다 온 뒤로 또 편해졌다고 하네. 또 핸드폰도 가져갈 수 있고 뭐 하다니까. 두 대 들으면서 쉬엄쉬엄 하세요. 쉬엄쉬엄. 예. 자, 여러분들 모두 안현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요즘 제가 꽂힌 노래,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

못하는 거 이거 죄는 아닙니다. 그저 입을 좀 떼고 싶을 뿐. 미국 대 난영미 여우포 프로젝트 100% 내우기 부득이 퀴즈쇼. 나체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Listen, boys and girls, I will introduce. 제가 잉글리시로 내는 문제를 듣고 한국말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돼요. 제한시간 60초 안에 5문제 중 4문제를 맞히시면 성공 석세스. 참여 선물로 비타민 무기질 성공한 분께는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까지 얹어드립니다. Hey, everybody, do you understand? 자, 그럼 오늘의 도전자 만나볼까요?

0: 처음 공부 안 한 사람 누구인가?
1: Hello, young me. My name is Louis Mom. Nice to meet you.
0: Louis Mom, nice to meet you too. What's your job?
1: My job is Korean food buffet manager.
0: Wow, manager? Korean buffet manager?
1: Yeah.
0: 와우, 뷔페 매니저면은 코리안 뷔페 매니 이팅 하겠네요. 혹시 제일 페이머스한 메뉴 뭐예요?
1: 스테디 셀러에서 제2구 고추장 포크.
0: 오 마이 갓. 아니, 거기 가서도 그렇게 다들 제육만 먹어요?
1: 고기.
0: 고기? 그러면은 잡채는 어때요?
1: But many people like 고기.
0: 고기.
1: Yeah.
0: 오케이. 그러면 한 번에 제일 many 접시 먹은 사람, 이팅한 사람 몇 접시까지 먹어요?
1: Every day same people, so only one.
0: Only one?
1: One time. One person, one time.
0: One person, one time?
1: Yes.
0: Wow.
1: Everyday eating.
0: 질려버렸어. 질려버렸어. 오케이. 자, 그러면 투데이 퀘스천 베리베리 이지피지. You have 자신감? 자신감 뭐라 해야 돼?
1: Yes.
0: Self sense?
1: Yes.
0: 오케이. Condition good? Okay. Feel so good. 자, 퀘스천. Let's go. 떡 이름입니다. 윈드 라이스 케이크.
1: 바람 떡.
0: 오카이. 노래 제목이에요. 핸드 커먼.
1: 손.
0: 손.
1: 노래 제목?
0: 핸드 커먼. 이츠 싱어 세븐틴.
1: 손. 어? 패스.
0: 드라마 제목. 페이크 파더.
1: 페이크 파더?
0: 예, 드라마 제목.
1: 가짜 아빠.
0: 페이크
1: 파더.
0: Almost.
1: 가짜.
0: 이래스 박혜수 and 이희준.
1: 이희준?
0: Yeah. You don't understand?
1: 예, 거짓 아빠?
0: 아빠? or her Wednesday father. 허는 한글이에요.
1: 허사비.
0: 오카이. 자, 영화 대사입니다. 바이트 매니시크. 바이트 매니시크. 헤이. I'm so sorry, but I can.
1: Yeah.
0: 이 노래 제목이 여기 단순한데 좀. 그래 맞아. 이제 생각났어.
1: Yeah.
0: Too late.
1: Yeah, sorry.
0: Yeah, I'm so sorry. Bye.
1: My 시아버지 love you.
0: You 시아버지 love you라고?
1: Yeah.
0: 오케이. 시아버지 love you. Bye.
1: Yeah, bye. Thank you.
0: Yeah. 되게 독특하네요. 시아버지한테 사랑 고백을 하는 며느리도 처음 봤어요. 자, 루이맘이 손오공 끝에 맞춰버리셔서 준비된 다른 문제 청취자 퀴즈로 내드릴게요. 학교사 주워먹기 퀴즈. 굉장히 쉽습니다. 영화 대사예요. 바이트 매니시크. 강혜정 씨의 유명한 대사였죠. 정답 보내주실 남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이츠 프리 무료고요. 김치 세트 쏠게요. 퀴즈 정답은 방송 끝에 문 닫기 전에 발표할 거니까 기다려주시고요. 그 사이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루이맘의 신청곡. 그대의 머릿결을 그래. 그래도 시아버지한테 사랑 고백을 했으니까 다행이다. 이 적에 다행이다. 듣고 올게요.
2: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0: 여기 또 영화가 좀 오래된 영화라서 색깔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 알려드릴게요. 웰컴 투 동막골에서 나왔던 유명한 대사입니다.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4: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울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1: 두 대기들의 손가락만 있다면 영미는 언제까지고 놀 수 있어? 두 대 문자팔이 두 문파. 요즘 졸업사진 찍는 학교들 많죠. 교복 딱 차려입고 어? 정석으로 찍는 곳도 있고 웃긴 컨셉 잡아서 재밌게 찍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뭐 어떤 식으로 찍든 요때 찍어둔 졸업사진 한 장으로 평생 추억 파먹고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졸업앨범 펼치는 기분으로 준비를 했어요. 바로 학창시절 추억의 한 장면. 급식 1등으로 먹으려고 와다다다 뛰어가던 장면, 쉬는 시간마다 친구랑 말뚝박기 하던 장면, 수업 중에 떠들다가 선생님한테 혼났던 장면 등등등 어떤 장면이든 다 좋습니다. 졸업 앨범을 펼치는 순간 아주 선명히 떠오르는 장면과 그 시절이 생각나는 노래들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안현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릴게요. 자, 제 추억 하나 먼저 던져볼게요. 저는 딱 이 장면밖에 생각 안 나. 제가 고등학교를 딱 올라왔어요. 의정부 공고를 딱 올라왔어요. 학기 초에 저희 반 창가에 다른 반 남학생들이 저를 보려고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막 절 보려고 막 기웃기웃댔던 그 장면이 좀 떠나질 않네. 다닥다닥 딱 그대여.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노래는 SS501의 You Are Man입니다. 아, 그 친구들 다 어디 갔니?

네, SS501의 You Are Man 듣고 왔고요. 5973번님, 증인 한 사람 없는 의정부고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저는 의정부 공고를 나왔고요. 네, 아 그러니까 우리 그 동창들이 왜 이렇게 다들 이 증인 증언을 안 해주는지 난 모르겠네. 분명 듣고는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팩트란 얘기예요. 사실이니까 다들 그냥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대 문자파리 두 댕이들의 학창시절 추억의 장면들 한번 같이 만나볼게요. 7195번님 고등학교 때 아침에 급식실에서 라면을 끓여서 팔았어요. 우와 진짜요? 아침 조회 끝나자마자 달려가서 15분 만에 종 치기 전에 라면 흡입하고 다시 교실까지 전력 질주를 했답니다. 정말 젊은이 가능했던 일. 그때 그 라면이 너무 먹고 싶네요. 헉, 진짜? 아침에 라면을 팔았다고요? 와 대박이다 진짜 고등학교 때 진짜 미치죠 진짜. 와 이때는 안 씹고 그냥 삼켜도 소화될 때야. 와 진짜 학교에서 파는 라면 얼마나 맛있었을까. 현진님, 저는 여고 다녔는데요. 창문을 열었더니 들판에 그래 어딜 가나 있어. 바바리맨이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꺄악꺄악 소리 지르면서 쳐다봤지만 중요 부분은 못 봤네요. 아 까비. 그러니까 실속이 없으셨네. 저는 공고를 나왔는데 남녀공학 공고를 나왔는데도 저희 학교 앞에도 있었어요. 새벽에 아침 일찍 갔다가 바바리맨 보고 그랬었어요.

278번님, 학생 때 뒷산 쪽 철조망 넘어 땡땡이를 쳤는데 산 아래까지 빙빙 돌아 내려갔더니 너무 지쳐서 놀지 못하고 그지꼴로 집에 가서 잤네요. 뭐 그렇게 깨닫는 거죠. 아, 뭐 이불 밖은 위험해처럼 아, 학교 밖도 위험합니다. 땡땡이 함부로 치면 안 돼요. 이것도 쳤던 사람만 칠 수 있어. 놀았던 사람만이 놀 수 있어. 7925번님,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영면이 코스프레 했던 거요. 와, 진짜요? 졸업여행 장기자랑으로 저희 반은 개그 콘서트를 열었는데 분장실에 강 선생님이 골룸 영면이 분장을 했습니다. 스타킹으로 대머리를 만들었고요. 손으로 열심히 족발을 표현하며 그만주래 이것들에 열심히 했네요. 다행히도 저희 여령과 인생 포기한 분장으로 1등을 했고요. 와, 아 진짜 전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 그거 졸업앨범 한 페이지에 큰 배경으로 쓰였습니다. 아 저 왜 그랬을까요?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바람직하다. 이때 당시에 코미디를 아셨어. 진짜 개그가 뭔지 아셨던 분이야. 뭐가 돼도 되셨을 것 같은데 지금. 한 자리 꿰차셨을 것 같은데. 이 정도 기세면. 6397번님. 고 이때 청소 시간에 친구한테 청소 부탁하고 은행 달려가서 신화 팬클럽 신화창조 가입하고 왔던 거 생각나요. 그때 은행 가서 했다고요? 팬클럽 가입도 은행 가서 했다고요? 은행에서 뭘 한 거예요? 와, 그때는 콘서트 티켓 팔았던 건 알아요. 근데 그건 알고 있었는데 팬클럽 가입까지도 은행에서 주최했었다는 게 되게 신기하다. 지금도 한번 깜짝 이벤트로 그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은행에서. 요즘 은행도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자, 이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학창시절 추억의 한 장면들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저희는 신화창조분들을 위하여 신화의 으쌰으쌰 듣고 올게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신화의 으쌰 으쌰, 시크릿의 사랑은 무브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고요. 3768번님, 저는 재키 팬이어서 아는데요. 그때 팬클럽 가입할 때 가입비를 은행에서 입금하고 은행에서 주는 입금증을 동봉해서 우편으로 보냈어요. 아날로그 그 자체였습니다. 아, 그래요? 아, 가입비도 내야 되는 거였구나. 와, 그 은행에서 안 하는 일이 없었네요, 그때 당시에. 자,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대의 문자파리, 두 문파. 오늘 주제는요, 학창시절 추억의 한 장면입니다. 사연 계속 볼게요. 0803번님, 학교 근처 절벽 위에 열린 산딸기를 따려고 교복 치마 속에 체육복 바지 입고 절벽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손 무릎 다 까질 만큼 산딸기가 먹고 싶었냐고요? 아니요.

짝사랑하던 선생님 드리려고요. 푸힛! 그래, 옛날엔 그랬지. 선생님 짝사랑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교생 선생님 오시오 그러면 막 짝사랑하고 그땐 그랬었는데. 1938번님, 여고 다녔었는데요. 야자 시간에 야자 감독 선생님 모르게 교실 TV로 다 같이 외화 드라마 V 보다가 들켰어요.

0: 아, 그때 이제 파충류 인간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렙틸리언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게 인간처럼 위장하고 사는 거예요. 파충류인데 외계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살갗을 이렇게 뜯으면 안에 초록색 피부 그 알죠? 그 뭐지, 도마뱀 같은 피부가 나와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 그 다이애나인가? 다이애나가 굉장히 미인이거든요. 근데 그 생쥐를 어찌나 맛있게 먹던지. 근데 그 생쥐도 먹고 싶었어. 그 하도 맛있게 먹어가지고. 0062번님, 저는 학창시절 하면 수능날만 생각이 납니다. 2교시 수리 영역 때 모르는 건 패스하고 아는 것부터 풀자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패스 하다 보니까 시험지 받고 5분 만에 맨 마지막 문제를 패스하고 있는 나 자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냥 집에 가야 되나 진지하게 고민을 했대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저기 문제 내시는 선생님들, 숨쉴 군영 하나쯤은 좀 만들어주세요 제발. 이렇게 올 패스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와, 이런 것도 어떻게, 와, 이게 문제가 나왔다고? 와, 너무 쉬운데? 라고 할 정도의 코러 문제 한두 개쯤은 조금 남겨주셔요 제발. 2021번님, 고등학교 때 비만 왔다 하면 신발을 가방 옆에 끼고 비 쫄쫄 맞으면서 맨발로 길 걸어서 집을 가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위험한 짓을 재밌다고 비가 올 때마다 했네요. 그러다가 어느 날 비 쫄딱 맞고 에어컨 바람 쐬다가 제 친구와 저 포함 6명이서 다 몸살 걸려가지고 몸져 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땐 비 오면 그렇게 재밌어. 비가 와도 재밌어. 진짜 비 맞고 가도 재밌고. 그러니까 우리는 비가 오면 요즘에는 막 짜증나잖아요. 성인이 되면. 아, 날씨 왜 이렇게 구려. 기분도 꾸질꾸질해지게. 아, 차 막히겠네 오늘. 뭐 이러면서 그냥 뭐 괜히 그냥 비 탓 막 하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비가 와도 재밌고 눈이 와도 재밌고 뭐가 와도 재밌었어 그냥. 자, 이분들도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학창시절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장면들 사연 계속 받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4: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5: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 골뱅이.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대의 문자파리 두문파 학창시절 하면 떠오르는 장면 사연 계속 볼게요.

0: 9975번님, 제가 어릴 적 모습 그대로 컸으면 이뻤을 텐데 그거를 못 지키고 지금 얼굴은 그냥 49살이네요. 아, 저때 애들이 졸업 앨범 보고 전화 많이 왔었는데 엄정화 배반의 장미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1: 와, 너무 예쁘신데요? 진짜 너무 미인이신데? 이때가 언제예요? 초등학교 때예요? 너무 예쁘다 진짜. 아, 지금 모습도 궁금하긴 한데.
0: 야, 연락 올만하네요. 연락 올만해. 예. 자, 요렇게 학창시절 하면 떠오르는 장면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릴게요. 9975번님이 신청하신 엄정화 배반의 장미 듣고 3보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이 카운트 ERP 4만원.

0: 4만원
1: 최고관리
0: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0: 사업성공
2: 함께해요
0: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0: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0: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돼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두대 문자파리 두문파 오늘의 주제는요. 학창시절 추억의 한 장면입니다. 김지연님께서 불편한 교복을 입기 싫어서 고등학교 때 체육복 입고 새벽 6시 30분에 등교하곤 했었어요. 그래도 결국 교장 선생님이랑 마주쳐서 혼났지만 전 교장 선생님보다 더욱더 빨리 등교해서 결국 졸업까지 체육복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봤더니 교복이 제일 이쁘네요. 그러니까요. 왜 굳이 체육복을 선호하셨지? 교복 그 치마라서 불편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근데 너무 이때 당시에 쓸데없이 부지런하셨는데요. 근데 반항심이 또 생기잖아요. 이때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고 뭔가 자꾸 어른들이 그렇게 해. 반드시 그렇게만 해야 돼. 라고 하니까 싫은데? 난 불편한데? 이러면서 그냥 제가 볼 때는 고집을 피우셨던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은 예, 그냥 어른들이 하는 말이 맞았다. 예, 그 말이 맞다 말씀드리면서 자 이렇게 학창시절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릴게요. 사연 받는 동안에 저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피로회복에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5: Slimway.
4: Where.
5: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6: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7: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에이브릴 라빈의 Girlfriend 듣고 왔고요. 두 대 문자팔이 두 문파, 두 댕이들이 학창시절 하면 떠오르는 장면 이야기하고 있었죠. 1101번님, 75년생 대구 소재 한 여중 출신입니다. 당시 담장 하나 사이에 두고 어머 남중이 있었는데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마다 거울 쏘임으로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곤 했었죠. 끼야! 저도 이 기분 알아요. 저도 중학교 때 저희도 그랬어요. 담장 하나 두고 남중, 그 의정부 중학교 있고 의정부 여중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학교 등교할 때 남학생들이 이렇게 창밖으로 이렇게 막 본단 말이야. 근데 중학교 때는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인기는 없었습니다. 이건 확실히 얘기할게요. 고등학교 때 얼굴이 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맞아요. 거울로 막 이런 거 하고 그랬었는데. 나은지님, 포항 장성고등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저희는 토스트 기계를 일수 가방처럼 옆구리에 끼고 등교했어요. 누가 많이 먹나 대결을 하는 것처럼 엄청 먹어댄 고등학교 시절의 친구들아, 다들 애엄마 되어서 더 먹어들 대고 있겠지? 그립다 친구들아. 와, 토스트 기계 진짜 신박하다. 저희 때는 기껏해야 각자 이제 역할 줘가지고 비빔밥 해먹을 거리들 갖고 오는 게 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양푼 걸리면 최고지. 왜냐면 그 친구는 다른 건 다 안 갖고 와도 되고 양푼만 딱 챙기면 되니까 나머지 이제 친구들이 막 고추장 싸오고 막 해가지고 같이 막 비벼가지고 계단에서 꼭 그런 건 계단에서 먹어야 맛있어. 또 계단에서 먹었던 기억은 나는데 토스트 기계 진짜 신박하네요. 5293번님, 학창시절 소풍 갔을 때의 일입니다. 생머리에 키도 큰 제 친구가 걸어가면 뒤에서 남학생들이 많이 따라왔었는데요. 근데 앞모습 보고 돌아가는 남학생들.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야, 너 내 친구한테 사과하고 가라.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 친구는 제 말이 더 치욕스러웠대요. 학창시절 추억 떠올리며 많이 웃었네요.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아, 굳이 왜 세기를 막아? 그 사과를 왜 시켜, 굳이? 어? 그냥 아사모사하게 넘기려고 그랬는데, 왜 굳이 넌 그렇게 짚어주냐고. 더 얄미워. 더 얄밉다고요. 8343번님, 학창시절 많은 스승님이 계셨지만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쌤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항상 호주머니에서 무언가 꺼내 씹어 드셨는데 알고 보니 그게 꼴뚜기였거든요. 마른 꼴뚜기. 이걸 주머니에 왜 넣고 다니시는 거야 도대체. 수업 중에 질문해서 대답 잘하거나 수업 태도 좋으면 꼴뚜기 두 개 쓱. 말 안 듣고 떠들면 조용히 이거나 먹으라면서 꼴뚜기 한 개 쓱. 꼴뚜기 한번 먹으려고 열심히 했던 추억. 되게 신박한 선생님과 친구들이 많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주머니에 마른 오징어도 아니고 마른 꼴뚜기를 왜 주머니에 놓고 다니셨지? 아, 항상 꼴뚜기 냄새 났겠다. 그 선생님 말씀하실 때. 자,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0736번님, 고1 때 가을 소풍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라떼는 단발령이 있어가지고 귀밑 3cm인 거 보이시죠? 단발이어도 다 같은 단발이 아닌 각자의 개성을 살린 단발머리예요. 저 때가 1991년이니까 아, 나 지금 몇 살이니? 조용필 단발머리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너무 예쁘다. 귀엽다. 다들 진짜 다 가지각색이에요. 똑같은 단발이 없어. 뭐 한 분은 완전 이대팔로 넘기신 단발, 또 한 분은 아예 앞머리를 자르는 단발, 또 한 분은 머리띠 한 단발, 뭐 5대5 가르마 단발 다 달라. 다 달라요. 와, 한 7분이신데 칠공주인데 칠공주가 다 달라. 근데 이때 당시에 단발령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 귀밑 3cm까지도 못 길렀었어요. 저는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늘 쇼커트였습니다. 자, 이분들 중 추첨을 통해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학창시절 하면 떠오르는 장면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0736번님이 신청하신 조용필의 단발머리 듣고 올게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조용필의 단발머리 그리고 전미도의 보랏빛 향기까지 두 곡 듣고 오셨고요. 두 대의 문자팔이 두 문파 학창시절 하면 떠오르는 장면 더 볼게요. 3335번님 새싹입니다. 고딩 때 그 어렵다는 세계사를 쌤 때문에 그 과목만 공부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친구들과 도시락 얼른 먹고 점심시간에 쌤 보러 스탠드에 앉아 기다리곤 했었는데 그때 소원이 쌤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는 거였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친정엄마보다도 나이가 많으셨네요. 원영쌤 그립습니다. 그래 옛날엔 이게 낭만이야. 진짜 짝사랑하는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 학교 가가지고 막 선생님 그 교탁 위에 그 꽃도 올려다 놓고 막 그런 거 했었잖아요. 아니면 일부러 청소 좀 깨끗하게 해놓던지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어떤 건지 모르겠네. 요즘 친구들도 막 선생님 짝사랑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509번님 저도 고등학교 때 두발 검사 심했어요. 그때 머리 길다고 잘려서 반항심에 머리 3mm로 빡빡 밀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바람에 별명이 동자승이었는데 2, 3학년 누나들이 쉬는 시간마다 와서 귀엽다고 보고 가셨던 기억이 나네요. 내 청춘이요. 88용띠들 다들 화이팅. 아 진짜 요런 반항심에 이렇게 머리 빡빡 미는 친구들 꼭 한 명씩 있었어요. 남학생들 중엔 있었는데 그 여학생들 중엔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왜 머리가 3mm였던 거지? 예, 저는 그냥 스포츠 머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스포츠 머리하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때 여중 때. 3711번님 저희 여고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데 가을에 은행 열매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그런데 체육 시간에 선생님께서 학교 축제 때 쓰고 보관해 놓은 버너랑 후라이팬 식용유 가져오라고 하셔서 학교 운동장 벤치에서 그 은행 씻어가지고 소금 솔솔 뿌려가지고 구워주셨는데 은행이 냄새랑 다른 맛인 거 처음 알았잖아요. 어른이 되어서는 그게 그렇게 비싼 안주였다는 걸 알았죠. 불타는 고구마 체육쌤 잘 지내시죠? 어 진짜 이것도 낭만이다. 얼마나 좋아. 어? 야 이거 갖고 와. 버너랑 후라이팬 갖고 와봐. 어? 내가 해줄게 해가지고 진짜 옛날 그 달려라 하니의 홍두깨 선생님 같은 그런 느낌. 어 그래 체육쌤들이 요런 낭만들이 있었어 보면. 아 진짜 불타는 고구마 체육쌤 어떻게 지금 듣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9058번님 영민 누나 전 예술고 기숙사생이었는데요. 남자 기숙사 방이 2층이었거든요. 사감 선생님 몰래 치킨 시켜서 라푼젤 마냥 기다란 줄을 이용해서 치킨을 올려 먹은 기억이 생생하네요. 아 몰래 먹는 치킨이 꿀맛인 거 아시죠? 야 진짜 이거지 선생님 몰래 이렇게 치킨은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몰래 먹는 치킨이었으면 오죽했을까. 근데 치킨만 먹은 거죠? 치킨만 먹은 거겠죠? 어? 괜히 뭐 생맥 이런 거 시키거나 그런 거 아니죠? 에에에 그쵸? 자

4336번님. 중1 때 도덕 선생님이 늘 수업 5분 전에 끝내고 나가시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벽시계랑 가장 가깝고 키도 컸던 저에게 친구들이 속삭였죠. 야, 시계에 5분만 빨리 맞춰봐. 순딩했던 저는 그걸 또 진짜 해버렸고 결국 선생님은 10분이나 일찍 수업을 끝내셨는데 복도에서 교장 선생님과 정면으로 마주치심. 그날 우리 반은 단체 기합을 받았고요. 저는 세상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끝까지 배우는 안 불었습니다. 덕분에 이후 학교 생활은 평화로웠네요. 영수가 잘 지내지? 아니 선생님이 그래도 배려해준다고 5분 일찍 끝내줬으면 거기서 스탑했었어야지. 그걸 또 아 선의를 또 이렇게 또 선생님이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교장 선생님 앞에서. 그 왜 벌써 나오나? 아 제가 5분 먼저 그냥 나왔습니다. 5분이 아니라 지금 가봐. 이 정도면은 그 선생님 땡땡이 아닌가? 다 나와. 이렇게 되는 거지. 와 1101번님. 고1 때 수학 시간에 매점서 파는 보름달빵 먹다가 쌤한테 걸렸죠. 와 보름달빵 이것도 진짜 맛있었는데 빵 물고 7, 8에 나와서 문제 풀라고 하셔서 그거 입에 물고 풀었습니다. 다행히 근데 맞췄어요. 아 나 공부 좀 했었어요. 장하십니다. 보름달빵 먹고 싶다.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그리고 학창시절에 매점에서 빨았던 이래. 팔았던 빵은 왜 다 그렇게 맛있었을까? 국진이 빵도 맛있었고 핑클빵도 맛있었고요. 다 맛있었어요. 그 당시에 팔았던 햄버거도 맛있었어. 다 맛있었어. 왜 그랬을까? 지금은 왜 이렇게 또 입맛을 잃게 됐을까? 먹을 게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이분들도 추첨을 통해서 안유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학창시절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저희는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듣고 올게요.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왈쏘! 좋다!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3: 얼쑤 신난다!
4: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돼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6: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7: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8: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7: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9: 안녕입니다. 4부 시작됐고요. 여러분들과 학창시절 이야기 나누던 와중에 오늘은 두댕이들을 위한 급 이벤트 나갑니다. 바로 서울 명보 아트홀 라온홀에서 절찬 공연 중인 연극 마트로시카 관람 티켓인데요. 만년 적자에 시달리는 영세극단 마트로시카가 까도 터지는 대소동 속에서 오로지 공연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린 B급 코미디 연극이라고 합니다. 요새 웃을 일이 통 없어가지고 재밌는 연극 보면서 웃고 싶다거나 관극하고 싶으신 두댕이들은 성함까지 꼭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5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티켓을 1인 2매 총 10분께 드릴게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예요. 저희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두댕이들이 보내주신 사연 계속 볼게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오셨고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들 많이 보내주셨어요. 2999번님, 저는 시골 학교 친구들을 위해 소중한 추억을 남겨주는 사진작가인데요. 아, 오늘은 경북 울진에 있는 초등학교 졸업사진을 촬영하고 스튜디오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여기 학교가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멋진 사진들이 나왔네요. 나중에 앨범이 완성되고 멋진 어떤 멋진 추억으로 남을지 기대가 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근데 아, 너무 부러워요. 지금 바닷가 해변가에서 친구들이 다 같이 일렬로 서 있고 지금 드론으로 찍으신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지금 위에서 지금 찍어주셨어요. 다들 막 손 흔들고 있는 사진인데 부럽다. 학교 근처가 바닷가야. 그 자체가 지금 난 지금 너무 낭만이다. 낭만 정말 낭만적이야. 0647번님. 전 7, 8년생 남자인데요. 고등학교 졸업식 때 친구들이랑 마지막 일탈로 각자 색을 정해서 염색하기로 했거든요. 빨강, 노랑, 초록, 보라로 하기로 했는데 저만 초록색으로 하고 다들 장난인 줄 알았다면서 흑발 그대로 온 거예요. 졸업사진 저만 흑역사로 남았네요. 친구들아, 아, 진짜 고맙다. 아니 근데 7, 8년생이시면 고등학교 때면 그때 단체 카톡방도 없을 때잖아요. 그 다른 친구들은 진짜로 그냥 다 아, 장난이지 하면서 넘겼던 건데 본인만 의리 지킨 거야?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저기 소풍을 가는데 다들 이렇게 교복 입고 오라고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이제 친구들이 자기들끼리만 어떻게 사복을 입고 간 거야.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시킨 대로 교복을 입고 간 거거든요. 선생님 말씀 잘 들으려고. 근데 저만 되게 왕따 당하는 아이처럼 사진에 이렇게 나왔어요. 다 사복 예쁘게 막 입고 왔는데 저만 교복 입고 있어. 아 진짜 친구들 너무하네 정말. 9998번님. 저는 고등학교 때 방송반이었어요. 수업을 알리는 종소리와 수업을 마치는 종소리 기억나시려나요? 그게 시간을 맞춰두면 자동으로 울리는 시스템이었는데 수업 시작종을 3분 늦게 울리게 세팅하고 끝종을 3분 일찍 울리게 세팅해서 쉬는 시간을 총 16분으로 만들어 놓았답니다. 이를 눈치챈 학생 주임 선생님께 신명나게 혼쭐났던 추억이 있어요. 광주 인성고등학교 방송반 후배들아, 선배는 이렇게 살았단다. 화이팅해라. 아니 그거 그 쉬는 시간 그 16분 만들어 놨다고 이걸 또 뭐 혼쭐을 냅니까? 그 참 그 옛날 선생님들 보면 특히 학생 주임 선생님들 그 왜 그랬나 모르겠어. 그게 뭐라고. 쉬는 시간 총 16분. 이게 왜요? 지금 작가님들 지금 화가 났네. 16분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왜? 이게 왜?

왜 뭐가 잘못됐는데? 아 진짜. 아, 9536번님 새싹입니다. 오늘 친정집 잠깐 들려서 책꽂이 정리하다가 졸업앨범 줄줄이 보고 추억여행하다 왔습니다. 라디오를 켰더니 학창시절 이야기 나오는 거 너무 신기해요. 라디오도 이제 알고리즘 시스템인가요? 그땐 참 꿈도 많고 웃음도 많고 걱정도 많았던 시절이었는데 다들 잘 지내고 있겠죠? 우리 아이들도 그때 저처럼 즐거운 날들 보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지금 친구들도 진짜 제발 우리가 쌓았던 그 추억들, 예쁜 추억들 같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힘든 시절이 돼버렸네요. 아 정말 벌써부터가 걱정입니다. 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안현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뉴진스의 How Sweet.

나와 유리를 내면 my story light on 나 카메라 나 얼른 나가버려 toxic lover you know better 거기 숨지 말고 얼른 나와 유리를 내면 my story light on 나 카메라 see you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뉴진스 하우스위 그리고 50-50의 큐피트까지 이어서 듣고 왔고요. 여러분 학창시절 얘기에 흠뻑 빠져있는 동안 문자가 또 많이 또 쌓여있네요. 2046번님 언니 여기는 대구인데요. 주차해놨더니 차가 지금 47도예요. 예? 지금 자, 뭐 잘못 봤나요? 전 야자 시간에 짜장면 배달시켜 옥상에서 먹다 걸려서 교무실 앞에서 벌성격이 와 대담하다. 와 어떻게 짜장면을 시켜 먹을 생각을 하세요? 계속 야자 시간에 와 근데 47도인 것도 대단하다. 어머 세상에 어 이거 어떡하냐.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그쵸? 모르겠어. 근데 이번 주 수요일인가 그때 비 오고 나면 조금 한풀 꺾일 거란 얘기는 있긴 있었는데 와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저는 다음 달 말쯤에 이제 애가 나올 거고 어떡하죠? 김미애님 언니 전 지금 경주예요. 경주에서 유명한 난임 한의원 어렵게 예약 성공해서 오늘 들렀다가 집에 가는 길입니다. 아주 신명납니다. 언니 착상 기운까지 받으면 더 신명날 듯 기운 좀 주라 라고 하셨는데 아유 이건 기운을 드릴 필요도 없어요. 두 대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받고 계시는 거니까요. 분명히 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2957번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예요. 방과 후 과학교실에서 만든 라디오로 우와 방송을 듣고 있어요. 와, 과학교실에서 라디오를 만들었다고요? 어떻게 만드신 거지? 저는 수학학원에 가야 돼서 숙제를 해야 돼요. 하기 싫은데 그래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유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근데 숙제는 근데 안 하면 안 돼. 왜냐면 숙제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 이게 또 미루면 미룬 대로 또 내일에 내가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기 싫은 거 하면서 살고 있어요. 왜 해야 되는지 하면서 또 이게 얻어지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한번 힘내서 해봅시다. 나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라디오를 만들었다는 게 난 더 신기한데요. 라디오 만들 정도면

숙제는 금방이지 뭐. 7080번님. 영미씨 저는 마산 사는 아저씨 두댕인데요. 진주에 일이 있어서 시외버스 타고 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영미씨 보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몸이 많이 무거울 텐데요. 즐겁게 사시는 그 모습 너무 좋아요. 그래도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항상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0: 그때가 사실 저는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금 사실 이렇게 뭐 보시는 분들은 뭐 아슬아슬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막 저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일, 그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면서 수다 떨고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몸은 좀 무거울지언정 마음은 가볍습니다. 한층 가벼워요. 즐겁습니다. 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집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 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도 섭취하는 콩콩 효소에서 효소 유산균,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너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1: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0: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 시간 만에 발표하는 오늘의 학용사 퀴즈 정답 바로 바이트 매니시크, 물리면 바이 아파 였습니다.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 8136번님, 3344번님, 엄나영님 세 분께 김치 세트 쏠게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학창시절 얘기해봤으니까 선생님 버전으로 가볼게요. 선생님들한테 전하는 버전.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환인제약 선생님, 제가 짝사랑했던 거 아시죠? 제가 덕분에 제약회사 다니고 있어요. 선생님 사랑해요. 아, 오뚜기 카레 선생님, 제가 짝사랑했던 거 아시죠? 제가 좀 마음의 문들이 좀 많아가지고 선생님들이 제 마음속에 많이 품고 있었어요. 덕분에 카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슬림웨이 다이어트 선생님, 제가 좋아했던 거 아시죠? 아, 네, 짝사랑했던 선생님 너무 많아가지고. 포스코 ENC 선생님, 한국 세무사회 선생님, 브람스 안마 의자 선생님,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 시티 선생님, 우미 건설 컨소시엄 선생님, 제가 짝사랑했던 거 아시죠? 주식회사 보.

버니 선생님, 현대 오피스 유한 책임회사 선생님, 이카운트 선생님, 주식회사 이미가 푸드 선생님, IS 동서 선생님, 독전의 이 선생님까지도 사랑합니다. 네, 토이 피처링 신재평의 여름날 계속 들려드리면서 선생님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가 짝사랑했었던 거 다 아시죠?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우리 집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아파트 화재 대피 수칙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금물인데요. 정전으로 갇히거나 연기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을 닫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막은 뒤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함만이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시간을 넘어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별류천지 동해에서 도약하는 강원의 힘.

0: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동해시 일원에서 제19회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24개 종목에 2,565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정과 감동의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5월 18일 오후 4시 20분 동해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에는 초청 가수 강진과 강혜연의 축하 공연이 마련됩니다. 화합과 단결로 하나 되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FM for you.
1: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머무는 공간이 헝클어지면 머릿속도 복잡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나만 아는 위치라는 마법 같은 규칙이 있잖아요. 남들이 보기엔 어지러운 상태일지 몰라도 오히려 깨끗하게 청소를 했을 때 물건을 찾아 헤매기도 하니까요. 오늘만큼은 정돈된 깔끔함보다 조금은 흐트러진 나만의 공간에서 있는 그대로의 편안함을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때로는 헝클어진 안락함이 더 큰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긴장을 풀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 여기는 오후의 발견입니다.

오늘 발견 성슬입니다. 월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까망님 방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어요. 네. 뭐 다들 비슷하시죠? 까망님만 이렇게 지금 자진 신고해주시고 아치님도 많이 헝클어져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해주셨는데 다들 이제 입 꼭 다물고 나는 아닌 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포함입니다. 유난히 청소하기 싫은 날 있잖아요. 예, 주말에 뭐라 해야지 했는데 막상 주말이 됐는데 너무 많으니까 막 엄두도 안 나. 눈앞에 막 먼지 뭉치 날아다니고 머리카락 막 한가득 쌓여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땐 또 이제 억지로 막 하려고 하면 능률도 안 오르잖아요. 아 오늘은 여질러진 편안함 속에서 좀 쉬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눈을 질끈 감는 것도 가끔은 필요하다. 그렇게 한 템포 쉬고 나면 다시 움직일 힘이 또 날 겁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 청소를 할 때는 오후에 발견만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 이젠 본방송 시간이 아니어도 언제든 틀면 나온다. 물론 유튜브로 들어오셔야 틀면 나온다. 예. 아, 오늘부터 저희가 유튜브로도 방송 시간에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특집 보라 때 문자 8개에서 이제 10개 받으신 분들 계셔서 오늘은 굉장히 자제하고 굉장히 담백하게 질척까지는 아니고 담백하게 안내 문자 좀 랜덤으로 보내드렸는데 서운하다는 분도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의 컨셉을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또 이제 질척되는 모습 앞으로도 꾸준히 보여드릴 테니까 질리지 마시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튜브로 여러분 함께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면 저희 스튜디오 모습이 이제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특집 때랑은 조금 분위기를 다르게 좀 차별을 두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첫날이니까 여러분이 저도 처음 우리 오바리들도 처음 그래서 지금 우리 땅콩님께서는 유튜브로 보니까 이게 오디오에 집중이 안 된다 첫날이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문자창 봤다가 유튜브창 봤다가 막 하는데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 서로 눈 감고도 이렇게 채팅 올리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생각나실 때마다 언제든 꺼내보실 수 있다는 게 진짜 가장 큰 장점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문자창이 비활 활성화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바리들이 그간에 좀 원래 함께했던 그 소통의 창구가 조금 답답한 그 부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제는 채팅창으로 옮겨와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시끄럽게 나누면서 마치 우리 오바리들이 진행자인 마냥 시끄럽게 이야기 나누면서 방송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채팅창은 무료다. 예, 무료다. 심지어 무료다. 예, 아주 큰 매력이죠. 예. 유튜브 창 오셔서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지금 우리 오바리들이 일찍 또 와주셔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중간중간 우리 오바리들 대화에 좀 참여를 해보도록 노력을 할게요. 근데 저 랜덤 안 되는 거 아시죠? 멀티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조금 이제 서로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 오늘 뭔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예, 오늘 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 우리 여우의 여신님께서도 이 역사적인 오발의 개편날 함께해서 너무 좋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뭔가 오늘 되게 새로운 마음으로 다 이제 똑같고, 예, 스튜디오도 똑같고, 이렇게 단장한 모습도 기존 그대로고, 또 오늘 3, 4부에 만날 우리 임주연 선생님도 그대로 함께 하시는데, 뭔가 또 새로운 느낌, 예,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오늘 찾아뵈니까 유튜브 창 많이 찾아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조태꿀. 아, 지난주부터 되게 새삼스럽게 좀 생각이 났는데 조댓구알이 상당히 중요하더라. 잊지 마시고. 예. 항상 오시던 분들은 안 했던 걸 모르실 수가 있어요. 한번더 확인하시면서 조댓구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밤새한 형님. 저는 너무 풀어진 것 같아서 살짝 격식 차려서 출첵. 아니. 그러지 마세요. 예, 격식 차리는 우리랑 어울리지 않고 특히나 밤새한 형님은 더 안 어울린다. 예, 약간 풀어진 게 더 풀어해치셔도 됩니다. 밤새한 형님만큼은 예, 더 풀어진 모습으로 와주시길 좀 진심으로 바라요. 아, 3991번님 구독 꼭 좋아요 누르고 오셨다고. 이런 거 저희가 또 선물 갈게요. 3991번님. 예, 이렇게 또 눌러주시는 분들 인증 주시면 제가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예, 새삼스럽게 오늘 조태과 꼭 확인해 주시고. 자, 문자창도 평소처럼 열려 있습니다. 예, 채팅창은 이제 다 오픈이 되니까. 나는 지금 이 비밀스러운 문자창이 너무 좋다 하시면 샵 2943번 평소처럼 이용해 주시면 돼요.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창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아, 피싱 아닌지 진짜 확인하러 왔다. 카빙님. 예, 피싱 아니죠. 여기 오시면 이제 좋은 일만 일어난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문자창, 그리고 채팅창, 유튜브 채팅창 열어두고 오늘 2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1, 2부는 왠지 오늘 평소보다 더 빨리 지나갈 것 같아요. 예, 진짜 정신없이 지나갈 것 같고. 그리고 3, 4부 순서 우리 임주연 선생님과 함께하는 제철톡톡. 오늘의 식재료는 다슬기입니다. 다슬기. 아, 되게 너무 익숙한 이름들인데 뭔가 이렇게 한 친구를 매주 하나씩 집중해서 보는 게 너무 참 재밌더라고요. 네, 제철톡톡 식재료는 오늘 다슬기 친구 데리고 우리 임주연 선생님 또 잠시 후에 찾아주시니까요. 3, 4부도 함께해 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올까요?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피로회복에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0: 책임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4: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5: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K-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4: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5: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아, 이게 또 뭔가 그 새로운 어떤 개편의 하나죠. 네, 저희가 조금 예상보다 저희 예정보다 조금 지연이 되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또 네, 초여름맞이 봄맞이 개편으로 오늘부터 이제 유튜브로 여러분 함께합니다. 많이 찾아주시고요. 조태구와 로널드 인증 기다리면서 오늘 출발해보죠. 출석 체크. 리리 아빠님 이러시면 저희가 선물이 가잖아요. 주택과 완료 인증 감사. 주소 상담 주세요. 어우 알람도 전체 세상에나. 그리고 0423번님 봄날이라는 이름을 쓰시는군요. 그 유튜브에서 채팅을 하시는 분들 혹시 이렇게 괄호로 그 문자창의 닉네임과 번호와 또 채팅창의 이름이 좀 다르신 분들은 그 괄호를 그 채팅 올리실 때 앞에 말머리로 괄호로 해서 닉네임을 남겨주시면 제가 읽을 때 조금 아 누구시구나 바로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긴 하거든요. 도와주세요. 아 그리고 저희 이제 제 뒤편으로 제 오른쪽 뒤편으로 보이는 LP장에 관심을 보이신 우리 오바리든 이게 사실 아 이번 저희 이제 세단장 스튜디오 세단장과 이 개편에 아 되게 이제 중요한 친구들이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아 얘네는 지금 술을 헤아려 보진 않았는데 한번 세볼게요. 아치님 엉길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약간 지쳤었거든요. 샘을 한번 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적지 않아 보이죠? 아 맞아요. 딜레이가 살짝 있어서 그러니까 본방으로 들으시거나 유튜브로 들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오디오를 꺼놓고 본방으로 들으시거나 약간의 그 갭이 생기는데 그것도 또 재미있지 않나? 않나? 오디오와 비디오의 그 간극? 우리 차차 이제 익숙해지자고요. 탱크님께서도 오늘 일찍 찾아주셨습니다. 아, 세상에 오늘 첫날인데 엄청 설레고 기대해서 일찍 찾아들렀습니다. 주말엔 하고 싶은 일도 하고 해야 하는 일도 하면서 잘 보내셨다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해야 하는 일을 잘 안 하게 되지 않나요? 전 지난 주말에 그랬거든요. 하고 싶은 일 잔뜩 하고 해야 할 일을 하나도 못해가지고 네, 조금 속상한 주말이었지만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출근을 했죠. 대전 오바리님께서도 일찌감치 찾아주셨고요. 쿤팡님은 우리 다다남매들의 모습을 또 중간중간 사진으로 주셨어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덥죠 우리 친구들? 아 그리고 어제 우리 강원FC랑 울산FC 경기가 있었는데 강릉 오셔서 직관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오바리들 승유정들이 가서 그런지 2-0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문자창 계속 열어둘게요.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유튜브 창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채팅창 마음껏 활용하시면서 심지어 무료다.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창 오셔서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MBC 강원영동 채널도 조댓괄 놓치지 마시고 챙겨주세요.

성윤아 분홍 립스틱 띄워드렸습니다. 달콤설탕님께서 청해주신 노래인데 지금 화장품이 다 떨어져서 사러 가야 하는데 못 가고 있다. 에이. 피부를 위해서 당장 나가야 합니다. 예. 달콤설탕님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예, 벌떡 일어나서 빨리 다녀오십시오. 피부에 좋은 거 많이 챙겨오세요. 땅콩이 모셨습니다. 이번 5월에 핑크 립스틱 3개나 선물 받아서 오 인기쟁이 지금도 발랐는데 우리 야, 감사합니다. 이거 적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땅콩님. 그리고 그 펀치 노래 주셨잖아요. 요거 제가 내일 우리 다하미 씨랑 두용 씨 오시잖아요. 두 분께 한번 요청을 해서 라이브로 가능하면 같이 전해드릴게요. 네. 용기 내봅니다. 네. 세 단장도 했는데 네, 이제 또 긴장돼서 또 목소리 한번 커져봤어요. 한번 준비를 해서

네, 미리 말씀을 드려서 준비를 하고 내일 전해드릴 수 있으면 전해드릴게요, 땅콩님. 아, 그쵸. 아직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 예. 네, 뭔가 이 라디오는 레트로다. 옛날 감성 함께 하겠다. 우리 닐리리 마모님이셨던 것 같아요. 예. 네,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예. 네, 편하게 라디오로 평소처럼 들으시는 분들은 들어주시고, 또 문자로도 참여해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창은 이제 새로운 저희가 포맷으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창구가 하나 더 생긴 거니까, 아, 뭐, 그리고 이제 게스트분들 오실 때죠, 이제. 구경 와주셔도 좋고, 그리고 또 문자창이 지금 이제 비공개가 됐잖아요, 올해부터. 그래서 그 답답함을 조금 이 채팅창에서 해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문자창 외에도 신청곡을 채팅창 통해서 또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노래 또 선곡해 드리겠습니다. 그죠. 예, 또 이게, 리베로님. 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복습이다. 예, 복습. 저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단추마미님께서 청해주신 노래, 한곡 이어가죠. 김장훈, 고속도로 로망스. 김장훈 representing. Show PD representing. You trade for the summertime. Back for the summertime. Stop the season right now, right here.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저희가 이제 첫날입니다. 개편 아닌 개편. 으로 제가 유튜브 채 이제 창 열고 유튜브 창 열고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이제 얼굴을 마주하며 예. 제 얼굴만 마주하는 느낌이긴 합니다만 예, 마주하며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매일 이 시간 이제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평소처럼 라디오로 익숙하신 분들은 예, 평소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예. 가끔 이제 좀 뭔가 좀 복습이 필요하고 본방을 좀 놓치신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문자창이 소통이 이제 올해부터는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채팅창 통해서 또 하실 수 있는 뭐 여러 장점들이 또 있으니까 유튜브 창은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시고요. 가지 마세요, 시기님. 지금 뭐 한창이시죠. 네. 그리고 네. 제 오늘이 첫날이니까 조금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여우의 여신님께서 당연하죠. 우리 오바리들도 저도 좀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번 주는 조금 뚝딱뚝딱 되지 않을까 서로. 제 뒤에 사진 저 맞고요. 저 맞고요. 이따 우리 게스트분으로 오시면 이제 카메라 각도가 조금 달라지는 그때 이제 걔도 예, 저 맞다. 여러분 예. 예,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유튜브 창에서 초잉 뭐 영어 쭉 이렇게 쓰시는 닉네임 그 채널 이름 쓰시는 분께서 제 이제 화면에서 모니터가 제 정면에 두 개가 있어요. 이걸 보고 이제 막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마치 주식 전문가 같다라고 하셨는데 제 이 왼편에 지금 약간 아래쪽 여러분 기준에서 우측 하단 보시면 코너에 또 모니터가 하나 있습니다. 세 개 쓰고 있다. 여기 좀 생색 좀 내볼게요. 세 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7558번님 오셨어요. 덥습니다. 더워요. 배달 다니다 지쳐서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쉬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한여름은 어떻게 버틸까 정신이 아찔합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야 5월 중순인데 이렇게 더우면 한여름은 어떡하나. 한여름 온 것 같죠 지금? 근데 다행히 어쨌든 수요일 정도 이제 비가 내리면서 그 평년 기온으로 다시 돌아간다고는 합니다. 네, 요즘 날씨가 진짜 뭔가 굉장히 기온이 오르락내리락 예, 굉장히 들쑥날쑥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건강 관리 특히 조심하시고 특히 이제 또 날씨 많이 더워졌으니까 여러분 음식 관리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73번님 반갑습니다. 저도 너무 반가워요. 예, 앞으로 이제 뭐 라디오 통해서도 유튜브 통해서도 다양하게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 4부 순서 우리 임주연 쌤과 함께 하는데 식재료 다슬기입니다. 다슬기. 다슬기에 대한 이제 추억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음식도 또 다슬기 이렇게 그 물가에서 다슬기를 채집한다고 하나요? 하셨던 분들의 어떤 추억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3, 4부에 또 우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우드로님은 지금 아드님과 일본 여행 중이시래요. 교토 시내버스 안에서 신청합니다. 역사적인 날이니 이지영의 라디오 데이즈 어떨까요? 사진을 주셨는데 우리나라 버스 안 아닙니까? 거의 너무 흡사한데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고 아드님 손 꼭 붙들고 예쁜 추억 많이 만들고 오십시오. 이지영입니다. 라디오 데이즈.

이지영 라디오 데이즈 일본 교토 여행 중이신 우드로님께서 청해주신 노래입니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우리 오빠님들? 해외여행 가셔서도 본방 놓치지 않는다. 심지어 이제 유튜브가 되니까 저희가 이제 복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여행 중에도 이렇게 본방을 사수해 주시는 우리 오빠리 진짜 대단하다. 감사하다. 아 숙제 잘하는 모범생 오셨습니다. 0423번님 우리 봄날님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주십시오. 주택구할 완료 해주셨고 승구리용용님 제 유튜브 계정이 집에 있는 TV랑 유나 전화기랑 다 연동돼 있거든요. 유나가 리디 얼굴로 장난치네요. 아 이런 것도 고맙네요. 이런 거 안 해봤거든요 저는. 유나 예. 엄마랑 따로 있네요 지금? 각방에서 이렇게 시청 중이신가요? 고마워요. 예. 그리고 아, 제 주식창은 완전 시퍼렇죠. 밤새한 형님. 말해 뭐합니까? 들여다보지 않아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정집사님께서 리디 장모님께서 식물을 많이 키우시는데 주말에 처갓집을 갔거든요. 네, 베란다 천장에 레일 설치하고 식물 등 설치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십니다. 다들 효도 미루지 말고 얼른 합시다 하셨어요. 아, 저도 지금 한 1년 프로젝트로 예, 그 부모님 텃밭에 예, 벽돌 쌓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만만치가 않네요. 예, 만만치가 않다. 네, 길게 보기로 했어요. 네, 길게 보기로 했고 일단 몸 움직이 그 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한 일주일을 앓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너무 더워지기 전에 끝내야 되는데 네, 걱정입니다. 어쨌든 여름 지나고 마무리 될지도 모른다. 어쨌든 우리 정집사님 말씀 맞죠. 미루지 말고 얼른 효도하자. 저도 실천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드디어 안정화됐어요 제 목소리가. 뭔가 또 새로운 걸 항상 이렇게 같이 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설렘이 있고 뭔가 긴장감도 있고 예, 변화가 있다는 건 늘 우리에게 뭔가 기분 좋은 아, 감정들을 또 선물해 주잖아요. 아, 그리고 아, 이 안경이요. 메이비님. 안경 또 보셨어. 아, 이걸 또 놓치지 않고 보셨어. 아니 이게 그 모니터를 제가 많이 보니까 보안경으로 이제 화면 채팅창 보려고 준비한 안경이냐 이러세요 어르신. 예. 근데 어쨌든 이어폰을 최근에 바꿨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귀 거리형으로 제가 바꾸다 보니까 안경을 써야 되는데 불편하네. 예. 어쨌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 진짜 단 하나도 놓치지 않은 우리 오바리들 진짜 예. 세심한 오바리들. 대단한 우리 오바리들 예, 오늘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6047번님 오늘 유튜브 라이브 보니까 문득 영화 내 안의 모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리디 이 영화 봤어요? 영화 속에서 라디오 부스에서 방송하는 장면을 보며 강릉 사는 제겐 정말 아, 강릉 MBC 시절이죠. 예, 방송국에서 찍었을까 궁금하면서 신기했거든요. 아, 당연히 봤죠. 저도 영화 봤고 저희 회사에서 이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더 막 관심을 갖고 그때 개봉했을 때 봤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삼척 MBC랑 통합 전이었기 때문에 강릉 MBC 현재는 MBC 강원영동 강릉 방송국에서 라디오 부스에서 이제 찍었던 영화가 맞아요. 예. 네. 그 저희 오후에 발견에서는 그 스튜디오를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아, 저희 그 채널에서 여러분 MBC 강원영동 채널에서 예전에 우리 김현수 아나운서가 진행했던 그 라디오 가든 예, 트로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그 창가 부스를 사용을 하셔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창가 부스에서 우리 영화가 촬영이 됐다. 그리고 저 임수정 씨 봤잖아요. 예, 촬영하시는 이제 그 동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회사에서 뵀는데 와. 예, 그 이렇게 꽁꽁 싸매셨거든요. 그때 또 춥기도 했었고 꽁꽁 싸매셨는데 꽁꽁 싸맸는데 어떻게 사람이 빛이 나지? 예, 그랬습니다. 예, 이 정도로 후기를 좀 말씀드리죠. 6047번님 감사해요. 그러면 노래를 한 곡도 이어갈게요.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 준비했는데요. 오늘 노마드님께서 일찍 퇴근하셨구나. 공원에서 지금 책 읽고 있어요. 같이 온 친구가 라디오 혼자 조용히 들으라고. 아, 좀 서운한데 우리 친구분? 하지만 그 친구도 지금 오발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듯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You Belong With Me 준비했습니다. 친구분도 이제 함께 해야죠. 천천히 친해져요 우리. 노래 듣고 옵니다.

나는 솔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감사해요. 예, 어찌됐건 빛이 난다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건유님 오셨어요? 첫 방송을 들으셨어요? 그 저희 오후의 발견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음악동네 시절을 어쨌든 뭐가 되겠든가 되게 옛날 일인데 이거 기억하신다고요? 오 세상에 감사해라. 근데 속초 다녀오던 도로에서 들었습니다 라고 되게 구체적으로 남겨주셨어요. 어머, 완전 베이비 시절의 제 목소리를 기억을 하시겠네요. 감사합니다. 김건유님 자주 뵈요 우리. 네. 그리고 어지러질님께서 요거 방충망처럼 생겼죠. 저희 마이크 보이는 라이브 때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시면 그 토크할 때 항상 마이크 앞에 이렇게 방충망이라고 해야 되겠죠? 방충망처럼 생긴 거 윈드스크린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말을 계속하니까 퍽퍽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이 그런 소리를 이제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마 조금 저의 막 이렇게 거센 발음들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닫고 중간에 항상 이렇게 챙겨두고 방송을 하고 있죠. 궁금증 해소되셨나요? 이런 것도 또 좋다. 네, 궁금한 부분들 보면서 네. 되게 재밌는데요? 네. 뿌리마미님 오셨습니다. 아, 이 시간만 되면 이렇게 졸릴까? 할 일이 산더미인데 늦은 출첵합니다. 저 뭐 사실 네, 가장 좀 루즈해지는 시간이긴 하죠. 에너지도 많이 빠지고 너무 요 시가 약간 그 분배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뿌리마미님 에너지를 시간대별로 이렇게 좀 분배를 하셔서 네, 해두시면 좀 견디시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여우의 여신님 오셨는데요. 리디 남편한테 병아리 콩 좀 삶아달라고 했더니 먹고 죽으라는 거지. 큰 걸로 한 냄비를 삶아놨네요. 이거 언제나 먹죠? 고마워 남편. 아니, 또 죽으라 먹고 죽 그렇겠습니까? 이게 또 슈퍼푸드 중에 하나잖아요. 병아리 콩. 우리 와이프.

이거 많이 먹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요 마음이셨죠. 맞죠? 그렇습니다. 병아리콩이 되게 삶으면 뭐 저기 바로 삶으시는 거는 또 문제가 없지만 이게 밥에 넣어 먹을 때는 되게 오랜 시간 불려야 되더라고요. 그렇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인제 오발리.

0: 꼭 정리하라고 합니다. 양말, 머리끈, 밥 먹고 난 그릇. 이것들만 치워줘도 큰 도움이 돼요 하셨어요. 진짜 이게 약간 이게 한두 개만 이렇게 던져져 있어도 정신 사나운 애들이잖아요. 머리끈, 양말,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난 그릇만 이렇게 치워서 그 물에 한 번만 헹궈주고 물에 담가만 놔도 부모님이 너무 수월하다. 맞아요. 이런 또 소통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요? 근데 리디 입에서 계속 나오는 소리가 있는데 뭐죠? 거센 소리, 된 소리 뭐든 듣기 좋아요. 아마 음식 얘기하면서 좀 꼴깍하는 소리가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완연파파님 도와주셔야죠. 골드버튼 가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유튜브 창으로 찾아뵙는 첫날이에요. 여러분 평소처럼 라디오를 함께 해주셔도 좋고요. 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스튜디오 찾아주셔도 좋겠습니다. 유튜브 창 오셔서 스튜디오 구경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오늘부터 이제 매일 함께 하니까요. 궁금하실 때마다 들어와 주시고 그리고 또 채팅창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서로 또 소통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광고 듣고 와서 1, 2부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6: 여기가 뉴욕입니까?
7: 이곳이 파리입니까?
6: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오후에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내신과 수능을 한 번에 강원을 위한 맞춤 국영수 입시종합학원 유니언 스터디에듀에서 현장 강의 무료 수강권, 남녀노소 누구나 토익 토플과 영어 회화에 도움이 필요할 땐 강릉 함의 어학원에서 성인 회화 및 토익 토플 무료 수강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아, 일단 실버 버튼부터 노려라. 따끔한 충고. 가슴 깊이 새기면서 1, 2부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젠로지스 웰컴 투 더 정글 전해드리고요. 저는 5시에 우리 임주연 선생님과 함께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불길이 번지는 산 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5: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6: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0: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임재범의 목소리 3부 첫 곡, 사랑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3부 첫 곡은 임재범 씨 특집으로 제가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임재범 씨가 40주년 올해로 시나위 시절로 이제 시나위 1집으로 데뷔를 1986년도에 하시고, 그리고 올해 이제 40주년을 맞았는데, 이 팬분들께 진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40주년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올 초였죠. 은퇴 선언을 하셔서 저를 포함해서 이제 너무 많은 팬분들이 약간 좀 급작스럽기도 하고 많이 너무 아쉽기도 하고 또 저도 전 살짝 충격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가을부터 시작한 이 40주년 기념 투어가 어제 이제 마지막 공연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일단은 어제부로 그 끝인사를 이제 팬분들께 해주셨죠. 40년 인생을 가수로서 함께 살아온 우리 임재범 씨가 이젠 내가 평범한 한 사람으로 돌아간다라는 인사를 남기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너무 좀 많이 속상하고, 이 임재범 씨의 무대를 더 이상 라이브로 볼수 없다는 생각에, 와, 너무 좀 아쉽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주 동안은 임재범 씨 노래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곡들로 3부 첫 곡을 좀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너무 좋은 곡들 참 많지만, 전이 사랑이라는 곡이 참 좋더라고요. 오늘 함께 하셨고, 이번 주도 임재범 씨의 목소리로 3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맞아요. 사루비아님.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오늘부터는 저희가 유튜브 여러분 함께하니까 채팅창 통해서도 같이 소통하실 수가 있다. 문자창이 좀 그간에 답답하셨죠? 한 5달? 4달 반 정도 갑갑하셨을 텐데, 이제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우리 오바리들 활발하게 여기서 또 이야기 나눠주시면 저도 중간중간 좀 같이 끼어들고 재미난 이야기 같이 나누고, 또 사연과 신청곡도 역시나 채팅창 통해서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주연 선생님과 함께하는 제철 톡톡. 오늘 보라로는 이제 첫 시간이죠. 오늘 우리 선생님의 착장을 보시고 양궁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이 떠오른다. 광고 듣고 와서 우리 양궁 선수 임주연 선생님 만나 뵙죠. 오늘의 식재료는 다슬기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천배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피로회 복에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뭐?
1: 그러니까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0: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장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4: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 아이.
5: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5: 방탄 꼭지 방탄 꼭지.
7: 아직 한 번 남았다.

사망하여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아이, 유튜브로 보이는 라이브 하니까 진짜 재밌네요. 아. 네, 우리 채팅창에서 우리 오바리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보고 저랑 지금 우리 임지연 선생님이랑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오바리들 오늘도 메뉴 검색창을 열었나요? 제철이 낙낙 해결하러 왔습니다. 미모의 명사수 임주연의
1: 제철 톡톡
0: 배꼽
2: 빠지겠어.
0: 아니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큰일이다.
1: 콧물 눈물 지금 나고 있습니다.
0: 아니 오늘 네. 오늘 선생님 진짜 오늘 이 모자를 또 쓰고 와주셨는데.
1: 아니 근데 이게 작정하고 쓰고 온 건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약간 알러지가 있어요. 햇빛 알러지가. 그래서 이제 모자를 이제 쓰고 나왔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덮으면 그쵸? 여러분들이 또 제 얼굴이 또 잘 답답하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걷어 올렸거든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그 양궁이라는 그 이슈에 굉장히 지금 너무 감기
0: 아, 지선이 콧물까지 흘리시면서 콧물 눈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지금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이 지금 떠오른다 하시면서
1: 네. 영광입니다. 네.
0: 벨로노님께서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근데 임지연 선생님 착장이 너무 집중하면 다음 주에 선글라스 쓰고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만 얘기할게요.
1: 저 매주 진짜 착장을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처음이 이렇게 빵 터져서 큰일이에요. 어떡하죠?
0: 아, 어쨌든 우리 미모의 명사수. 미모가 중요하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해드리면서. 아이고, 네. 아니, 우드로님께서 채팅창에 아까 욕을 남겨주셔가지고 저희가 한참 웃었거든요.
1: 네.
0: 미모의 명사수 임주연 선생님과 함께 하고요. 네. 또 채팅창에 이제 궁금한 부분을 올려주셨어요. 여기 가운데 선생님과 제 사이에 있는 가운데 이거 개업 축하 선물이냐?
1: 보라를 이제 첫 번째 방송을 맞이해서 제가 그렇게 좀 특별해봤고요. 사실 지난주.

0: 네, 이제 제가 모종을 조금씩 심는 게 있는데 그 예쁜 토마토가 이제 노란색 토마토가 있어서 마침 이제 그 밭을 또 일구신다는 그 리디의 그 어떤
1: 물론 제 밭은
0: 활동에
1: 아니지만, 네.
0: 활동에 조금 더 지지와 응원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토마토 패슈존느라고 하는 그 토마토를 네 갖고 왔습니다.
1: 여러분, 우리 선생님
0: 네.
1: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씨이십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진짜. 근데
0: 아유.
1: 가운데 떡 있으니까 되게.
0: 네, 진짜 개업 사업을 같아요.
1: 또 푸릇푸릇하니 너무
0: 네,
1: 감사합니다,
0: 아유,
1: 선생님. 예. 네.
0: 네.
1: 좀 근황을 조금 더 나누자면 지난주 금요일쯤에
0: 네.
1: 연락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 지난주 월요일에 방송이 나가고
0: 네.
1: 그 주간에 아마 주문을 하시고 금요일쯤 배송을 받으셔서 후기를 주셨더라고요. 요바리들께서 주문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0: 많이 해주셨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막그 신선한 걸또 이제 드리고 싶어서 그 주문 받은 날 만들어서 아마 첫날 이제 주문하신 분은 살짝 조금 늦으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좀 신선한 걸 드리고 싶어서 네, 그렇게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주문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1: 세상에. 박수 한번 치고
0: 너무
1: 갈게요.
0: 감사해요.
1: 요바리들
0: 그리고
1: 진짜.
0: 리뷰도 또 남겨주신 분들도
1: 어머.
0: 계셔서 어찌나 진짜
1: 제
0: 감사한지.
1: 리뷰까지 못 봤네.
0: 네,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1: 주말 동안 이제 맛보시고 선생님 월요일에 오시면 같이 공유하고 싶다 하셨는데 오늘 아직은 말씀은 없으시지만 일단은
0: 네.
1: 지난주에 그 배송받으신 사진들을 많이 주셔서
0: 그러셨구나.
1: 제가 이렇게 그 뭐랄까 푼수처럼 먹은 후기를
0: 네.
1: 방송에서 말씀드리길 참 잘했다. 네, 맛있는 것도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0: 덕분입니다.
1: 네,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근황을 또 살짝 나누면서 예, 오늘 또 시작을 해보죠. 공민정 배우님이랑 진짜 닮았다.
0: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1: 얘기 들으셨죠?
0: 들으신
1: 적
0: 들은
1: 있죠?
0: 적은 없고요.
1: 오늘 들으셨다.
0: 제가
1: 오늘
0: 배우 그분을
1: 맞아요,
0: 너무
1: 맞아요.
0: 좋아하고 그 연기력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너무 제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의 캐릭터를 갖고 계셨고 이제 그 뭐죠? 우리 인별그램으로 팔로잉을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올라온 거 보는데 되게 약간
1: 섬찟섬찟하셨어요.
0: 네, 섬찟해요.
1: 나랑 너무 똑같은
0: 이미지가
1: 이미지가
0: 그래서
1: 느낌 있어요. 지금 우리 밤새한 형님께서 공민정 배우님 닮으셨다고.
0: 어떡하지? 근데 오늘 너무 여러 배우님들한테
1: 아까 그리고
0: 네.
1: 김미숙님도 얘기가 나왔는데
0: 네.
1: 그 약간 이 눈매가
0: 아유.
1: 쌍꺼풀 없는 이 눈매가 조금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우아한 우리 김미숙 배우님.
0: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1: 약간 선생님 많이 불편해 보이시니까 요리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0: 네.
1: 네. 오늘 제철 식재료 다슬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0: 네. 다슬기는 이제 그 겨울이 지나고 나서 그 강가에 냇가에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이제 아이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3월이랑 4월에 그 바위에서 막 자라나는 이끼들 있잖아요. 그 햇빛을 받아잡고 이제 이끼를 막 머금고 있는 애들을 다슬기가 지나다니면서 먹으면서 굉장히 이제 살이 통통해지면서 또 영양분도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가 딱 제철이라고 부를 시기가 요맘때쯤부터 이제 여름철까지. 그래서 제철 식재료로 제가 다슬기를 가지고 와봤고요. 사실 다슬기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어려우실 수 있고 강릉이나 강원도 지역에서는 이제 올갱이라는 그래서
1: 맞아요,
0: 뭐 올갱이국,
1: 맞아요.
0: 뭐 올갱이 전, 뭐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올갱이란 단어가 조금 더 익숙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1: 지금 우리 청취자분께서 올갱이라는 표현이 더 맛있어 보인다고 이런
0: 맞아요.
1: 이야기도 듣고.
0: 다슬기는 약간 정말 생명 같고 올갱이는 약간 먹는 식재료 같은
1: 맞아요.
0: 느낌이 들어서 네 일단 표준어는 다슬기인데 이렇게 지역마다 이름이 다르기도 해서 이제 충청도랑 다 강원도는 올갱이, 그다음에 경상도에서는 고디. 고디라는 데서 고둥에서 조금 나오는 그런 단어 같기도 하더라고요.
1: 되게 경상도스럽다.
0: 고디.
1: 네, 고디.
0: 그러네요. 그러네요.
1: 고디.
0: 고디.
1: 죄송합니다. 예.
0: 그리고 또 전라도에서는 뭐 대사리 뭐 이런 이름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생김새는 작고 이제 검은 고둥 그 바닷가에 사는 그 보둥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네들이 이제 잡아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얘네들이 사는 지역이 사실 굉장히 물이 맑은 일곱수. 그래서 계곡이나 이제 하천 같은 데 많이 보였다 하면은 여기는 정말 물이 깨끗하구나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또 그런 생명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청정 강해 청정 신호등이라고 불리기도 해서 물놀이 같은 거를 할 때 이렇게 바닷가에 바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면은 여기서는 좀 수영도 하고 요 뭐 수영하다가 물을 먹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좀 깨끗한 그런

0: 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이 친구들은 근데 뭘 먹고 살아요, 선생님?
0: 네, 그래서 요 이끼나 유기물, 그래서 돌에 이렇게 이제 햇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푸릇푸릇하게 이끼를 올라오는데, 그 우리 눈에는 또 보이지 않는 이끼들도 있고 유기물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의 이제 그 입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살살살 움직이면서 요거를 먹고. 살을 찌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 보일 만한 한 손 한 마디 정도 되는 크기의 그 뭐죠? 다슬기들은 보통 3년에서 한 5년 정도. 그러니까 살고 나서 요 정도 크기가 된다고 해요.
1: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다슬기가요?
0: 네. 그 보이는 그리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사이즈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정말 1mm도 안 되는 그런 생명체로 이제 어미가 이제 생애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미가 이렇게 뱃속에 알을 품고 있다가 거기서 부화를 하고 뱃속에서 부화를 하고 생명체가 돼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겉에 껍데기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태어나요.
1: 그래서 그럼 그 채로 엄마가 낳아주는 거예요?
0: 네, 맞아요. 그 채로 낳아주고 이게 이제 그 바위에 붙어서 생활하면서 한 3년, 5년 되면은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우리가 직접 잡을 수도 있고 이제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사이즈로 네 바뀐다고 합니다.
1: 그럼
0: 네.
1: 우리가 채집을 하는 시기가 이제 요맘때인 거예요, 선생님?
0: 네, 그래서 요 사이즈로 봤을 때는 어쨌든 뭐 그렇게 시간이 지나기도 해야 되지만 한 5월 정도, 5월 말부터 그다음에 한 여름 지나서까지는 이제 채집이 가능하고 법적으로 채집을 할 수 없는 기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12월부터 2월까지는 아예 그냥 잡으면 안 되는 그런 기간으로 정해놓고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채집하시는 그런 생산자분들도 그 기간에는 네, 채집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 3월부터 쭉 이제 시작하시는데 제철이라고 부를 때 그러니까 살이 통통하게 올라서 우리가 먹기 딱 좋은 그때는 이제 5월 말부터 여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일반 채집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아까 뭐 3에서 5cm 정도 되는 친구들을 이렇게 채집을 하면 좋고 그것보다 더 작은 사이즈는 좀 피하자.
0: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또 잘 몰라요. 저희도 아이들 데리고 이제 냇갈 갔을 때 그걸 또 잡는 또 재미가 있잖아요. 채집하는 재미가 있는데 사실 이제 어떤 어종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새끼 같은 경우에는 방생. 그래서 조금 더 커서 와라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좀 크기가 있는 것들을 다량으로 또 이렇게 막 채집해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 재미는 한 좀 반 정도만 내려놓고 이제 조금 방생하거나 이제 생명을 조금 이렇게 우리랑 같이 살아가는 또 친구들이니까 또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필요할 것 같아요.
1: 이게 이제 또 선생님께서는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몸에 좋은 식품이죠, 선생님.
0: 네,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먹었다고 하는데 그 유명한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이 다슬기가 적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슬기는 간을 치료하고 황달을 내리고 갈증을 해소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영양학적으로는 타우린이나 아미노산, 단백질이 풍부해서 간 기능이나 피로 회복에도 좋고 그다음에 칼슘, 철분, 뭐 무기질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몸이 허하다 그럴 때 이제 고기도 많이 드시지만 요런 뭐 우렁이나 요런 이제 다슬기 올갱이나 요런 단백질 식품들도 많이 섭취를 하셔서 보양식으로도 많이 챙겨서 드시고 또 이렇게 즙 같은 거 내서 판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챙겨 드실 수 있게 요런 영양소도 다양하게 갖고 있는 그런
1: 친구군요.
0: 친구입니다.
1: 이건데 대형마트에서는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선생님.
0: 대형마트에는 아무래도 이제 다슬기나 요거 이제 조개 같은 거 잡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온도에 굉장히 예민해서 가지고 오는 시간이 이제 상온에 있는 시간이 길으면 길을수록 요게 이게 뭐라 해야 되죠? 그 신선도가 많이 떨어지게 돼서 많이 죽어요. 그래서 아마 대형 이제 유통망을 통해서 바로 갓 잡아들인 이런 다슬기를 마트에서 우리가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뭐 산지에서 그 생산자분들이 바로 올려주시는 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바로 냉동 딱 그 팩을 해서 네. 집 앞으로 보내주시는 그런 제품들도 아~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아마 구매를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1: 그 유명한 그 산지 직송인가요, 그러면?
0: 그렇죠, 그렇죠. 아~

0: 특히 이제 영월 이런 정선 동강 지역에서 많이 잡히다 보니까 우린 또 친숙하고 가까운 네.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렇게 산지에서 오는 네. 걸로 또 받아보시면 싱싱한 그걸 좀 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좋습니다. 오늘의 식재료 다슬기 만나보고 있고요. 퀴즈 만나보고 네. 이야기 이어가죠.
0: 네. 네, 오늘 다슬기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슬기를 잘 잡으려면 우리가 이제 채집을 하려면 다음 중 언제 물속에 들어가야 할까요? 네, 1번 아침 10시, 네. 2번 낮 2시, 3번 밤 10시.
1: 네. 언제 들어가야 잘 잡히냐 이거죠. 네. 밤 네. 1번 아침 10시, 2번 낮 2시, 3번 밤 10시. 아침이냐 한낮이냐 밤이냐 이렇게 따지면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맞아요. 네. 네.
1: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힌트송 준비해 주셨습니다.
0: 네. 리도어의 검은 하늘 아래.
1: 하늘이 검네.
0: 네, 검어요. 네,
1: 자, 보기 다시 한번 가죠. 1번 아침 10시, 2번 낮 2시, 3번 밤 10시입니다. 정답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검은 하늘 아래.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

0: 국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시스템이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5: 자, 우리 임주연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철톡톡 오늘의 식재료는 다슬기이고요. 퀴즈 만나봤는데요. 정답 몇 번인가요, 선생님?
6: 네, 정답은 밤 10시입니다.
5: 아, 이유가 있죠?
6: 네, 다슬기가 야행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햇빛이 있을 때는 요 바위 밑에 이제 어두운데 숨어 있다가 해가 진 다음부터는 이제 먹이 활동을 하면서 밖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 손전등 같은 거 이제 가지고 수경 이런 거 해갖고 이렇게 해서 밤에 잡으면 굉장히 잘 잡히고 얘네들이 이제 어두우면서 쫙 나오니까 굉장히 수도 많고 네 그래서 잡기 좋기는 하죠.
5: 그래서 네. 여름 되면 왜 다슬기 잡으시다가 좀 이렇게 사고 나는 뉴스들
6: 맞아요.
5: 많잖아요. 이게 밤이라 더 그렇구나.
6: 맞아요. 어두워서 이제 미끄러운 이끼가 있거나 해서 돌부리에 이렇게 넘어지기도 해서 많이 부상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밤에 채집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조심해서 내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 그렇습니다. 네. 정답은 밤 10시였습니다. 인제 신남님께서도 낮에 갔더니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런 얘기 주셨고 정확하십니다. 3856번님은 밤 10시에요 하시며 아들 논산훈련소 데려다주고 동해 가면서 듣고 있어요. 우리 아들 건강하게 군생활 잘하고 와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6: 저의 미래의 모습일 것 같아서 둘을 보내야 돼서 저는 이게 막 남 같지 않네요.
5: 아이고.
6: 네.
5: 하지만 또 씩씩하게 보내주실 것 같아요. 선생님은.
6: 그때 저 남동생 보낼 때도 펑펑 울었어요. 왜 이렇게 남동생 보내는데 펑펑 울었죠? 근데 아들은 또 모르겠네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이 허할 것 같아요. 일단 네 T지만 F 같은 감성이 있답니다.
5: 아, 자녀들께는 그렇죠.
6: 예. 아, 네네네.
5: 일단 한참 남았다는 거.
6: 아, 그럼요.
5: 자, 3856번님과 인제 신남님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6: 네, 축하드립니다.
5: 주소 성함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슬기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맛있을지 선생님께 이야기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6: 네. 아 그리고 이제 다슬기 잡으신 다음에 해감하는 얘기를 살짝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다슬기는 사실 이제 민물에 깨끗한 곳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이제 바지락 하면서 해감 얘기 쭉 많이 드렸었잖아요. 바닷물에 이제 갖고 와서 소금을 넣거나 뭐 식초를 넣거나 해서 해감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민물에 사는 요 다슬기 울갱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깨끗한 물에 세척만 한 두세 번 정도면 괜찮습니다.
5: 아, 그렇지 민물에 있으니까.
6: 네, 그래서 그냥 그 겉에 있는 뭐 흙이나 뭐 이끼나 이런 것들만 살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벼주면서 해감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한번 세척. 네, 세척만 두세 번 정도 깨끗한 물로 해주시면은 끝이고요. 이제 대신에 이제 삶아서 드셔야 되잖아요.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그래서 삶을 때 약간의 소금을 넣어서 그 이제 올라오는 그 거품들을 조금씩 제거하시면 충분히 네, 한 10분 정도 네, 그 시간을 두고 끓는 물에서 쭉 삶아서 바로 찬물에 넣어서 헹궈서 그 이제 이쑤시개나 이렇게 약간 이렇게 찌를 수 있는 것들로 해서
5: 꼬챙이
6: 같은 걸로 이렇게 쫙 해서 이제 나오면 그거를 바로 드실 수 있는 상태가 돼요.
5: 근데 끓이면 이렇게 올라온 거품이었어요. 요거는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6: 그게 아마 이제 뭐라 해야 되죠? 거기에서 비린내나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슬기 같은 경우에는 민물에 그 흙 냄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순물들이 이제 끌어오르면서 얘네들을 또 걸러낼 수 있는 한 번의 장치가 거기서 걸러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걸러주시고 이제 한 번 더 세척해서 그다음에 드시는 게 훨씬 더 깨끗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흙맛이 좀 덜 나는 그런 상태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5: 민물에서 난 친구들이
6: 네,
5: 조금.
6: 아마도 약간 그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실 수 있다.
5: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진짜 어떻게 먹어야 맛있을지 다들 너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6: 그 다슬기 사실 올갱이는 제일 좋은 게 사실 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우리의 정서와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슬기를 이제 삶아서 된장을 푸른 국에다가 다슬기를 넣고 다슬기 국으로 먹는 거죠.

0: 찌개처럼 그래서
1: 애초에 삶은 친구를
0: 네 삶은 네. 친구를 이제 어. 된장을 푸른 그 육수에 네. 요거를 다슬기 넣고 그 다음에 아욱 같은 게 또 되게 제철이에요. 요즘에 아욱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욱이나 부추 같은 거 이제 채소 넣고 네. 그 다음에 약간의 매콤함을 위해서 뭐 고춧가루나 약간 청양고추 살짝 뿌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밥에 이렇게 해서 그 네, 비벼서 네, 비벼서 이렇게 말아서 먹으면 그 감칠맛 그리고 이제 다슬기를 씹을 때 그 쫄깃한 그 맛, 그 다음에 아욱이 또 이렇게 한번 끓이면 되게 부드러워지잖아요. 네. 막 혀에서 막 녹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부추의 향 이런 것들 느끼실 수 있으면서 가장 맛있는, 네, 가장 맛있는 그런 맛이지 않을까 해서 일단 다슬기 국을 준비해봤고요.
1: 큰일 났습니다. 예.
0: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식당 가면 또 한 가지 더 무침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새콤달콤 매콤한 무침. 그래서 약간 우리 이제 골뱅이 무침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슬기도 한번 삶아서 이제 그렇게만 꼬득꼬득 그 쫄깃한 식감에 약간 그 새콤달콤한 양념을 같이 무쳤을 때 또 그게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1: 맛있겠다.
0: 이제 채소로는 뭐 미나리나 오이 같은 거 괜찮고 요즘에 또 참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외도 약간 그 새콤달콤한 그 양념에 또 굉장히 잘 어울려요.
1: 씨 AI가. 빼고 해야 되세요?
0: 그렇죠. 씨를 이렇게 아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는데 에. 씨를 이제 발라내고 채반에 그 씨 부분만 이렇게 발라내면 에. 거기서 그 단 그 액체 있잖아요.
1: 그 과즙
0: 네, 그게 이제 내려오면 그거를 양념 만들 때 그 소스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설탕량이나 이렇게 인공 조미료는 또 저 줄어들기 때문에 에. 거기서 단맛을 좀 뽑아내고 그 다음에 뭐 매콤하게 이제 고춧가루, 고추장 살짝 넣고 그다음에 약간의 소금, 간하고 아까 그 즙, 낸 거 참외즙 쓰고 그다음에 또 약간의 생강이 또 들어가면 이게 다슬기의 그 흙맛을 조금 가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강즙이나 아니면 생강청 이런 거 해갖고 양념을 만들어놨다가 한 냉장고에서 네. 냉장고에서 한 30분 정도 숙성시키면 얘네들이 다 조화가 잘 되면서 이렇게 또 맛있어져요. 그래서 숙성을 시키고 이제 거기에 다진 마늘 이렇게 해서 넣어갖고 마지막에 싹 비벼갖고 드시면은 또 이 아까 다슬기국이랑 요거 또 같이 먹으면 잘 어울리죠.
1: 아까 저희 청취자분께서 네. 네. 까망인께서 리디 설명드리면서 거의 앓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뿐 아니라 제가 앓는 건 지금 문제도 아니고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머릿속으로 만드시면서 침까지 삼키시며 설명을 해주고
0: 참외즙 그러니까. 사실 생각 못했는데 참외 그 리디가 딱 그 포인트를 그 얘기하시는 순간 그거를 이제 양념장으로 쓰면 너무 향긋하고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1: 지금
0: 들어서
1: 지금 생각하신 거예요 선생님?
0: 네. 근데 너무 큰 힌트를 주셨어요. 저는 이제 요거 작성하면서는 생각을 못했는데
1: 세상에
0: 참외는 저는 이제 다행히 이렇게 해서 썰어서 얇게 썰어서 넣어야지 그 생각만 하고 왔는데 리디의 그 힌트가 약간 저의 머릿속을 막 하면서 침샘이 그래서 고이고 있나 봐요.
1: 선생님 우리 동업할까요 선생님? 레시피 같이 이렇게
0: 아이디어
1: 좀
0: 주시면 네.
1: 좀 활주하는 게 없으니까 맛보고 이렇게
0: 네.
1: 말씀드리네요.
0: 그게 너무 중요하죠.
1: 세상에
0: 해볼까요?
1: 자 그럼 우리 계약은 또 따로 사석에서 나누도록 하고요. 아니 이 참외 그 씨를 제거하고 채에 걸러서 그 즙을 이렇게 쓴다는 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네요, 진짜.
0: 네. 그게 또 그 참외에도 향이 또 유독 얘네들이 또 뭐라 해야 되지 상큼하기도 하고 달큰하기도 하고 시큼하기도 하고 해서 되게 양념 그 소스로 쓰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1: 그 여름향인 그 시원함 있잖아요,
0: 맞아요,
1: 참외는.
0: 맞아요. 네.
1: 그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번째 메뉴 어떻게 들어갈까요, 선생님?
0: 네. 그 이제 요거는 요런 어떤 다슬기 올갱이를 조금 보통의 맛으로 드실 수 있는 그런 형태였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좀 생각해 온 그 메뉴는 다슬기 장이에요. 그게 이거를 장으로 할까 장조림으로 할까 이렇게 하다가 왜 이렇게 우리 전복장, 새우장, 연어장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게 간장으로 만든 그 소스에다가 그걸 이제 절여서 약간의 그 간장물이 약간 입혀진 그 어떤 원물 그러니까 새우라든지 전복이라든지 그렇게 드실 때 다슬기도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재료론에 간장, 맛술, 조청, 그다음에 다시마, 그다음에 생강도 여기 살짝 그 비린 맛을 잡아주는 역할로 생강을 넣고 그다음 표고버섯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그 냄비에서 좀 부글부글 끓여서

0: 항임시킨 그 장을 이제 삶은 다슬기를 이렇게 가득. 그다음에 그 옆에 그 뭐죠? 반숙 달걀 있잖아요. 달걀장. 네. 그래서 반숙 달걀도 이렇게 반 썰어서 그다음에 이렇게 다슬기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올려놓고 그다음에 또 약간 매콤한 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청양고추보다는 우리 꽈리고추 있잖아요. 꽈리고추. 네, 꽈리고추를 살짝 데쳐서 그 포크로 구멍을 송송송 하면 그 안에 이제 양념을 쫙 배어들거든요. 그래서 꽈리고추. 그래서 달걀 꽈리고추 그다음에 다슬기 삶은 것들을 같은 용기에다가 다 넣어놓고 아까 그 식혀놓은 장 있잖아요. 그걸 이제 부어서 한 반나절이나 한나절 정도 냉장고에서 조금 숙성시키면 이제 그 간장물이 그 각각의 그 재료에 다 묻어두면서 이게 흰밥이랑 그 세 가지 반찬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잘
1: 여름에 네. 한여름에 진짜 입맛을 완전 돋아줄 것 같아요.
0: 아, 네. 네. 그래서 다슬기도 그렇게 만들어 보면은
1: 약간 싶어서. 네. 조림은 조금 많이 짭조름한 느낌 기분이 좀 있는데
0: 네.
1: 이렇게 장으로 하면 뭔가 네. 약간 좀 달큰한
0: 뭐랄까 좀
1: 신선한 느낌이 더 있다.
0: 맞아요. 네. 그리고 약간 또 이렇게 짜지 않고 약간 슴슴하게 또 이렇게 밥반찬처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슬기 장 준비해봤습니다.
1: 다슬기 장. 역시 네. 이것도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오늘 소개해주시는 모든 레시피는 저희가 홈페이지 선곡표방에 올려두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메뉴 만나볼까요?
0: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상상의 나래를 조금 펼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슬기로 왜 프랑스로 얘기하자면은 달팽이 요리를 많이 먹는데 네네. 그걸 이제 에스카르고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달팽이도 어쨌든 그 다슬기과이고 다슬기를 요 달팽이 요리처럼 요리해 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상상에서 네. 다슬기 마늘 버터 구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이제 보통 에스카르고 같은 경우에는 그 식용 달팽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마늘이랑 버터랑 파슬리 그리고 약간의 소금 같은 걸 이제 넣어서 그 버터를 만들어요. 그 향이 들어간 그래서 그 버터를 그 달팽이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그걸 이제 오븐에다 구워내는 요리거든요. 이거를 이제 다슬기로 옮겨오게 되는 건데 약간의 그 한식 베이스로 하자면은 다진 마늘을 조금 충분히 많이 넣고 그다음에 파슬리 대신에 부추 아까 얘기했던 그 부추가 또 다슬기랑 궁합이 굉장히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슬기는 약간 찬 음식에 속하고 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궁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약간 파슬리 대신에 부추 해서 마늘과 부추가 잘 들어가 있는 버터를 일단은 이렇게 잘 섞어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다슬기를 이렇게 삶아서 껍질 뺀 그 다슬기 소갈을 용기에다가 넣고 버터를 그 위에다 이제 푹푹푹 마늘 버터, 마늘 부추 버터를 이렇게 푹푹푹 올려둔 다음에 그다음에 오븐이나 에어프라이기에서 살짝만 돌리시면 그 자체로도 이제 찍었을 때 약간 와인 안주가 되고요. 그리고 약간 바삭하게 구운 바게트 위에다가 요거 치즈 조금 얹어서 그 따뜻한 그 치즈와 따뜻한 바게트, 그 다음에 따뜻한 이 다슬기 마늘 버터 구이를 이렇게 올려서 약간 이렇게 빵과 같이 섭취하시면 조금 더 든든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1: 든든한 와인 안주네요.
0: 네,
1: 진짜
0: 우리가 와인 안주가 됩니다.
1: 네. 아니 근데 진짜 이거 그 달팽이 요리의 한식화. 이게 들어가는 재료들도 완전 다 우리나라
0: 네.
1: 한식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많이 쓰니까
0: 네.
1: 우리 입맛에는 조금
0: 맞을
1: 더
0: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부추도 굉장히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열을 또 이렇게 막 참 더울 때 사실 찬 음식 굉장히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또 부추나 아욱이나 이런 것들이 열을 또 보강해 주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이랑 같이 보강을 하면서 드시면 훨씬 더 몸이 이렇게 놀라지 않고 여름을 또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이 부추랑 같이 그 뭐 올갱이 국이든 뭔가
0: 네.
1: 오늘 만드신 마늘 버터구이든 이렇게 할 생각을 하신 날 진짜 음식 하시는 분들은 이
0: 네.
1: 뭐랄까 아이디어를 하나하나 만드시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합이 맞는 재료들을 찾아서 이렇게 만드시는 게
0: 네.
1: 놀랍습니다, 진짜.
0: 그러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1: 남 얘기야.
0: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해봤을 때 이렇게 하면 진짜 맛있었다, 괜찮은 조합이다라는 거를 이제 약간 머릿속에서 아카이빙을 하고 있다가 네,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1: 네. 네. 네.

0: 네. 요리 연구가 미모의 명사수 임주현 선생님과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슬기로 만들 수 있는 네. 전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전.
1: 네. 전도 네. 여기서 되게 맛있죠. 그러니까 네네. 다슬기 약간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전은 또 약간 바삭바삭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슬기를 삶아서 우리 이제 부침가루나 이제 밀가루를 섞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사실 어제 마트에 가보니까 이 강원 지역에 처음으로 그 감자가 나왔어요. 좀 이르긴 한데 네 이제. 아, 감자가 나왔거든요. 햇감자가. 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주말에 햇감자를 이렇게 갈아서 전을 부쳐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요 전 만드실 때도 요 제철에 이제 재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 요 햇감자를 사다가 살짝 부침가루로 해도 좋지만 네. 한 반반 정도 비율을 섞으신 다음에 감자 살짝 갈아서 이제 다슬기 넣고 이제 부추 이런 거 넣고 그다음에 약간의 매콤한 그 맛을 위해서 청양고추 살짝 이렇게 다져서 넣으신 다음에 부침개로 이렇게 드시면 그 아까 이제 우리 초무침 그다음에 요거 전 그다음에 네. 국 네 그다음에 이제 장.
0: 버터구이까지.
1: 네, 버터구이까지. 이렇게 해서 같이 드시면 다슬기 한 상이 네,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와, 너무 푸짐해지는데요, 진짜?
1: 손님, 거의 손님상이고, 이게 와인이랑도 어울리고, 약간 이제 막걸리랑도 굉장히 또 잘 어울리는, 네, 그런. 네, 다 술로 그렇구나. 가죠. 저 술 그렇게 잘 마시지 못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준비하면서 네. 약간 밤에 작업하다 보니까 이게 또 네 그렇게 되나 봅니다.
0: 좋습니다. 자 문자로 주신 이야기들 좀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런 얘기 주셨어요. 다슬기가 자잘하니까 태국 느낌의 볶음밥처럼 해서 먹어도 네, 괜찮은 것
1: 실제로
0: 같다고.
1: 실제로 이제 태국이나 동남아, 베트남 이런 데서도 그 이제 올갱이라고 불리진 않지만 다슬기라 불리지 않지만 그 민물에서 자라는 그런 달팽이과의 아이들이 있어요.
0: 이런
1: 그걸
0: 애들?
1: 실제로 네. 이제 베트남에서도 그 향신채 있죠. 거기서 많이 쓰는 뭐 고수라든지 네. 바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다슬기랑 같이 볶아서 양파나 이제 매콤하게 조금 볶아서 밥 위에다가 싹 올려서 밥이랑 비벼 먹기도 하고 이제 맥주 안주로도 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진짜 그 다슬기가 이제 자잘하기 때문에 그 볶음밥의 재료로도 쓰일 수 좋다. 있을 것 같아요. 네.
0: 너무 좋은데요, 까방님?
1: 네. 네.
0: 그리고
1: 네,
0: 질문도 네. 왔는데 또 네. 성질이 차면 선생님 설사도 유발하나요?
1: 그렇죠. 아무래도 네. 성질이 찬 음식을 이제 과다 섭취를 했을 때 네. 이제 몸의 그 체질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하지만 이제 음의 기운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찬 음식이 이제 설사도 유발하게 되고 복통도 유발하게 돼서 가능하면 이제 뭐 어린아이나 특히 이제 노약자분들은 그 여름에 찬 음식을 찾으시는 건 조금 네. 네 보시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이게 아무리 뭐 부추나 이런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랑 보완을 해도 일단은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거는
1: 네 그럴 수 있다.
0: 맞아요.
1: 말씀드릴게요. 네.
0: 문자로도 또 같이 참여해주고 계시는데 술 한잔 마신 다음날 해장국으로 이
1: 그렇죠. 숙취 해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라고 허준 선생님께서
0: 네. 우리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먹는데 네. 이유가 있더라.
1: 네. 간에 네. 아주 좋은 그런
0: 그렇습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지금 장똑바로 씨께서 침이 너무 나오는 상태라고 말인
1: 못. 사실 이게 네.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막 눈물 콧물 흘렸는데 네. 마지막에 이제 설명할 때 침이 나와서 너무 걱정이거든요. 여러분 멀리서
0: 네. 화면 네. 확대되는 거 아시죠?
1: 확대가 되나요?
0: 네, 화면 내 전화기에서 이렇게 확대하시면 네. 네, 그냥 뭐 그렇다. 네, 이런 말씀을 좀
1: 참고하겠습니다.
0: 그리고 춘천국정생께서는 예전에 다리 교각에 붙어있는 아주 실한 다슬기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서 정말 손쉽게 쓸어담아 삶아 먹었던 적이 있다.
1: 밤에 또 10시에 진짜 가셨군요. 네. 맞아요. 이제 다리가 만들어주는 그 음지에 이제 햇빛이 노출됐을 때도 사실 거기가 그늘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거기서 많이 이제 몰려있다가 네. 이제 완전히 해가 지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바위로 막 올라오나 봐요. 어딘가요?
0: 자, 아실 것 같고요. 네. 자, 강릉조아님께서도 어린 시절 어머님께서 양은 주전자를 주시면서 고디 잡아오라 하셨던
1: 그러면 경상도
0: 그러게요. 강릉분이신긴 한데 네, 어머님께서 네. 혹시 경상도 분이실 수도 있고 네, 동생과 해서 손잡고 다녔던 기억이 난다라는 이야기도 주셨습니다.
1: 네.
0: 그리고 아, 리리 아빠님께서 영...

0: 5월에 쪽대 낚시하면서 고기랑 다슬기 엄청 잡아왔어요, 지난 주말에라고.
1: 영월에 진짜 동강 그 물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색강들도 있잖아요. 센 냇가들도 있는데 저도 이제 동강하면은 물이 맑고 이제 초록빛을 띠는 그런 수질이 굉장히 좋은 애들이 많아서 분분들이 많아서 다슬기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서식지라고

0: 군대에 갈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굉장히 좋은 정보일 것 같습니다. 예,
1: 그리고
0: 네.
1: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6047번님께서 아마 이게 양꼬치집에서 마라소스 넣고 볶은 요리가 이걸 다슬기를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0: 아, 네.
1: 근데 이게 진짜 그 밥도둑이더라. 혀가 얼얼한데 뭔가 계속 쭉쭉 빨아먹게 되는 이 추룹하는 그 맛이 아 침이 자꾸 흘러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
0: 아 그러면 이제 껍데기를 이렇게 가지고 계속 그렇게 볶아서 나오는 그죠, 그죠. 마라에
1: 아니면 이제 뭐 먹기 좋으려면 사실 그 다 뭐라
0: 네,
1: 되죠?
0: 한번 이제
1: 꺼내서
0: 네,
1: 이렇게
0: 네.
1: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껍데기째로 또 이제 꺼내 먹는 재미도 있고
0: 네.
1: 아, 마라 소스랑 이렇게 먹는 것도
0: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매콤하게 또 볶아 드시는 것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이 다슬기에 대한 이야기로 네, 추억을 또 네. 곱씹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오늘 순서 함께 마무리하죠.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3: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3: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4: 유동 골뱅이
5: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6: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8: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7: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9: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내일로요.
9: 네?
1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9: 제대로 가시네요.
1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3: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1: 오랑우탄맘님 방금 문자 주셨는데요.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 남편이랑 지금 강가에서 다슬기 잡고 가시는 길이래요.
0: 너무 부럽다. 네.
1: 된장국에만 넣어 먹어봤는데 초무침 해먹어보고 쉽지만 양이 지금 적어서 어렵겠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다음에 또.
0: 네. 네 아니면 다슬기 고 잡으신 거랑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쉽게 구할 수 있는 골뱅이 섞어서 네, 하시면 되죠. 네.
1: 뭐 진짜 아이디어 뱅크다 우리 선생님. 네. 좋습니다. 오랑우탄맘님 또 만들어 드시고 후기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다슬기로 만드는 메뉴들은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 선곡표 방에 올려둘 테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희 이제 첫날이었어요.
0: 네.
1: 월요일 코너다 보니까 네. 항상 뭐든지 처음 이렇게 네. 맡게 되시는데 네. 어떠셨어요 오늘?
0: 아 오늘 너무 신선하고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사연들이 막 올라오는 그리고 이제 같이 뭔가 화면을 공유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같이 들다 보니까 조금 더 정이 든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네, 너무 좋았어요.
1: 다음
0: 네.
1: 주도
0: 네, 네, 잘 오겠습니다.
1: 네, 새로운 컨셉의 모자와 함께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1: 선생님.
0: 네, 고맙습니다.
1: 자,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톰 존스, 스테레오포닉스와 함께했습니다. 마마 톰이 not to come 띄워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눌게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면암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0: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아, 오늘 다들 너무 수고 많아서 덕분에 그 프로젝트 잘 마무리했으니 아, 내가 쏠게. 퇴근 후 회식 어때? 호기로운 팀장님 제의 반응이 영떨떠름합니다. 뭐 말로는 좋아요 하는데 표정은 그다지 흥쾌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꼰대처럼 뭐하는 거야. 오늘은 각자 알아서 쉬게 해줘. 옆집 팀장님이 지나가는 척하면서 구원투수로 나서주십니다. 얼른 상황 파악을 한 팀장님이 그러면 다들 일찍 퇴근하라시며 혼잣말처럼 투덜거립니다. 아, 난 참 이게 적응이 안 돼. 나 나름의 그 함께하는 즐거움 내지 관계 형성의 보람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아이고 누군가의 혼자 있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니 그 아이 왜 다들 그렇게 혼자가 좋을까? 혼술, 혼밥, 혼영, 혼코노. 난 모두 함께여야 더 좋은데. 아, 꼰대 되는 건 순식간이죠. 혼자 대신 함께를 더 좋아하면 꼰대 취급받는 세상에 마더 테레사의 명언 하나를 날립니다.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큰 일을 할 수 있다. 자,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스팅의 We'll Be Together 들었습니다. 야, We'll Be Together 듣고 예, 오늘 함께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야 역시 혼자 여행 가셨네. 조수희 씨. 저는 도쿄에 혼자 여행 왔습니다. 35주년 백햄 티셔츠도 입고 왔네요. 여행 잘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아 이건 혼자 여행이 아니네.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함께하는 여행이네요. 야, 투게더. 네. 35주년 백햄 티셔츠니까 예. 저도 지금 35주년 티셔츠 안에 입고 있는데 와 함께 우리는 함께 스팅의 We'll Be Together 첫 곡으로 들었고요. 자 1부 2부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해리자보에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본 컴퍼니,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 주비푸드, 프리미엄 방탄꼭지, 오뚜기 카레, 포스코 ENC, 주식회사 BS 안양, IS 동서, 멕시칸, 백조싱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도드람 한돈에서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4: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4: 방탄꼭지.
7: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타코 국가 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네, The Alan Parsons Project, 예. Boys Up, 그리고 What Goes Up, 예, 두 곡의 메들리입니다. 이거 이렇게 두 곡 연속 가능할까요? 하고 5711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만 가능합니다. 예. 야, 그리고 이거 CD를 2002년에 월드컵 한창이었잖아요. 그때 막 예, 월드컵 지나자마자 와, 이 음반을 예, 그때 배철수의 음악 캠프 아마 서포터 모집을 했을 거예요. 서포터 모집을 해가지고 서포터들에게 이 음반을 드렸는데 이게 비매품으로 만들어가지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 컴필레이션 두 장짜리 컴필레이션인데 지금 이 컴필레이션은 사실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국내에 들어와 있던 음반 회사, 음반 직배 회사 6개사가 합동으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와, 이 정말 주옥 같은 작품들이 한 장에 두 장에 쫙 실려 있는데 CD 1번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곡들이고요. CD 2번은 제가 이제 고른 곡인데 이거 이렇게 한 장의 CD에 담길 수가 없는 작품들이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비틀즈부터 뭐 레드 제플린, 도어즈, 핑크 플로이드, 디퍼플. 와.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여기 사진이 있는데 아, 저도 완전히 젊고 다들 젊으시네. 임진모 씨조차 젊네. 예. 젊어요. 와, 우리 김경옥 작가도 정말 젊으시고. 근데 이 맨 앞에 제가 치건방지게 이런 저 뭐 글을 하나 써놨어요. 이거 보면서 아까 혼자 빵 터졌는데 저도 오랜만에 보는 겁니다. 2002년이니까 이게 지금 24년 전에 제가 쓴 글이라는 걸 감안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 부쩍 인생이 별게 아니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도 별게 아닌 내 짧은 인생에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만난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매일 스튜디오에서 청취자들을 만날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아끼고 지지해 주시는 서포터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나는 오늘도 행복을 만나러 스튜디오로 향합니다. 야, 어쩌면 야, 24년 전에 쓴 글인데 제가 쓴 거죠. 마음이 지금하고 똑같아요. 와, 이렇게 안 변할 수가 있나? 아이, 고맙습니다. 네. 이제 The Alan Parsons Project의 Boys, 그리고 What Goes Up. 네. 571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김진희 씨가요. 두 아이의 태교를 저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들으며 했습니다. 근데 벌써 큰아이가 올해 대학생 되고요.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또 둘째 중학교 3학년인 딸아이. 딸아이하고 산책을 하며 배철수의 음악 캠프 듣고 있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자, 음악은 프린스,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e World.

프린스의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e World 이어서 해리 스타일스 골든 7324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8: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4: 하이퍼스.
9: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3: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4: 아직 달력상으로는 5월인데요. 마치 한여름을 맞이하는 기분입니다. 오늘 김천은 36도까지 오르면서 5월 중순 기온으로는 관측한 이래 가장 높았는데요. 내일까지는 여름처럼 많이 덥겠고 수요일은 비가 오면서 더위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고요. 수요일 오전에 전남 서부와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에 내리는 비는 제주 산간에 최고 80mm 이상으로 많겠고 남부지방은 최고 40mm, 중부지방은 최고 3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금요일부터 다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더워지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13: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궁이 아니라 궁궐도 아니라 궁지다. 모르겠다고?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몰린 궁지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그러니 어떤 궁지도 열 달을 넘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열 달의 궁여지책 속에서 손이 생기고 눈과 입 그리고 울음이 생겼다는 것. 이 서와 시 궁지라는 곳에서 우리가 내몰린 궁지를 암울한 장소 대신 새로운 희망이 자라는 장소로 만나게 된다. 궁지에 몰리면 절망과 좌절 대신 새 희망과 새 해법을 찾게 된다. 궁지에 몰린 쥐가 구석을 무는 법은 없다. 다만 출구, 그 출구 같은 고양이를 꽉 물고 주구림을 다해 나가려는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뾰족한 울음을 앞세워 스스로 궁지를 벗어난다는 것. 철수는 오늘 궁지에 빠진 쥐가 고양이를 무는 이 일을 생각한다. 막다른 지경에 이르면 쥐처럼 약한 존재도 주구림을 다해 궁여지책을 찾게 된다. 궁지에 몰렸다고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못난 짓이다. 구석에 마냥 웅크리고 있는 것도, 바라가듯 구석을 모으는 것도 못난 짓이다.

뜻하지 않게 궁지에 몰렸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궁지 탈출법을 찾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멘탈 다잡기이다. 사람은 자궁이라는 이름의 궁지에서 열 달을 버텨내며 세상을 향해 나온 태생족 궁지 탈출 경력자. 대부분의 궁지는 열 달이 아니라 더도 말고 한 달만 견디면 어떤 식으로든 어디로든 벗어날 구멍이 보이기 마련이다. 어둡고 암담해 보이는 그곳에서 멘탈을 다 잡고 있다 보면 그 캄캄한 곳에서도 무언가가 크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온다. 아무리 계절의 여왕 소리를 듣지만 5월에 마냥 햇빛 찬란한 날만 있는 게 아니다. 아니, 햇빛 찬란한 세상에서도 누군가는 어둡디 어두운 궁지에 몰려서 빛 한 줄기 간절하게 바라는 상황을 살고 있을 터이다.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 결국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바닥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정호수.

인생의 바닥에 대하여도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이 찾은 궁여지책을 알려준다. 발이 바닥에 닿았건 말건, 바닥이 보였건 말건, 바닥은 그냥 딛고 일어서는 게 상책이라고.

에릭 클랩튼, 벨바튼 블루스 들었습니다. 자, 6시 40분 43초 막 지났네요. 예. 4468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예. 짐 크로치, 타임 인 어 바틀.

0: Kings of Convenience, I'd rather dance with you 들었습니다. 하샛별 씨가 정해 주셨네요. 와, 이름 예쁘네요. 예.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짐 크로치의 Time in a Bottle이었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다시 30킬 왔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그 뭐 좀비들이 때로 막 춤추는 거 기억나시죠? 마이클 잭슨 맨 앞에 있고, 예. 자, 좀비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프랑스 칸에다 가 있던데 보니까, 예. 칸 영화제

연상호 감독의 군체. 영어 제목 콜로니. 국내에서는 5월 21일에 개봉합니다. 연상호 감독,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신현빈, 김신록, 고수 등등. 와, 이 좋은 배들 진짜 많이 나오는데. 자, 이 군체 모바일 예매권을 청취자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퀴즈를 내야죠. 자, 연상호 감독이 지금까지 좀비 영화를 세 번째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좀비 영화가 반도라고, 이것도 재미있게 봤는데, 꾸찐 군체. 그렇다면 연상호 감독이 처음 만든 무지하게 히트한 좀비 3부작 중에 첫 번째 영화는 제목이 무엇일까요? 자, 힌트 하나 드려요. 어디 기차 타고 가야 되는데.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지금 휴대전화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문자로만 받습니다. 정답자 중에서 10분 선정해서 영화 군체 모바일 예매권 두 장씩 보내드릴 겁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정답은 7시까지만 받겠습니다.

6083번으로 야 지금 막 마이클 영화 보고 왔습니다. 영화 속 노래에 빠져 아직도 심장이 두근두근하네요. 이 노래 백캠에서 다시 듣고 싶어요. 마이클 잭슨 Bad. 자, 이 음악 들으면서 1, 2부 마칩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사업과 글쓰기를 병행한 미국 작가의 경험담인데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늘 생각했답니다. 어서 빨리 회사를 안정시켜서 자유롭게 글만 쓰련다. 10년 뒤 목표를 이뤄서 진짜로 자유를 꽤 얻었는데 결과는 예상과 달랐죠. 마감 시간이 없으니 한없이 늘어졌습니다. 글을 쓰는 것도 아니고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집중하는 능력 자체가 퇴화되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매일 커피숍으로 출근, 저녁까지 글을 쓰고 직장인 때하고 똑같은 시간에 취침. 결국 틀에 박힌 생활을 해야 글도 써졌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일상조차 버거워지는 순간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넘어.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4: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정말.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닥터 드레 피처링 스눕도 더 넥스트 에피소드 들었습니다. 8744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아, 언사가 좀 거칩니다. 예,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자, 배틀스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3부 4부 빙그레 KB 국민은행 주식회사 워킷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 시티 샤볼데이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SK 케미컬 이카운트에서 함께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8: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9: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0: 여기가 뉴욕입니까?
11: 이곳이 파리입니까?
1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3: 샤볼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 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4: 빨수 좋다.
1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4: 얼쑤 신난다.
15: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 위원회.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김세윤의 영화 음악 진행합니다. 김세윤 씨가 오늘도 네. 어김없이 네. 야구 모자를 쓰고 네. 나오셨습니다.
2: 네. 네. 안녕하세요, 김세윤입니다.
1: 어서 오십시오.
2: 네.
1: 근데 이 사실 이 모자가 네. 이걸 왜 야구 모자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야구 그렇죠? 할 때도 물론 쓰긴 합니다만
2: 보통
1: 골프 할 때도 쓰거든요.
2: 모양이 좀 다르지 않나요? 똑같은 거.
1: 아, 똑같은 모자예요. 다만 뭐 앞에 서 있는 글귀 이런 게 다른 뿐이지.
2: 네.
1: 모자는 똑같습니다.
2: 네. 야구는 할 줄 모릅니다. 네. 이 모자를 어쩌다가 쓰게 됐다가 이 모자를 쓴 날 애니메이션 만드시는 안재영 감독께서 FM 영화 음악 오신 김에 제 사진을 찍어 가셔서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그려서 주셨거든요.
1: 아하.
2: 그래서 그걸 지금 홈페이지 화면으로 쓰고 있어요.
1: 아, 그래서 무조건 쓰고 있어야 돼요?
2: 그러다 보니 이게 저의 어떤 그냥 프로필이 돼서 이걸 지금 10년 넘게 이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1: 모자가 없으면 이상한 거네, 이제.
2: 그죠. 네.
1: 저도 하긴 가끔 모자 안 쓰고 오시잖아요.
2: 네.
1: 생소해.
2: 그죠. 저도 약간 좀 모자 안 쓰고 집에서 나오면 약간 좀 바지 벗고 집 밖으로 나간 느낌이고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1: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된 거네요.
2: 네. 앞으로도 계속 써야죠.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영화입니까?
2: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고요. 지난주에 문상훈 씨가 다녀가셨더라고요.
1: 금요일에 왔었죠.
2: 네. 이 영화를 수입하신 분께서.
1: 아하.
2: 네. 그래서 그때도 물론 영화 얘기를 어느 정도 했을 테지만.
1: 많이 했는데 그때?
2: 관객의 한 명으로서.
1: 예. 네.
2: 저도 이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서 오늘 너바나 더 밴드. 아, 이게 근데 원래 제목이
1: 여기서 계속 되죠.
2: 예, 영문 제목은 너바나 더 밴드 더 쇼 더 무비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국에서 좀 재밌게 해보려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나 본데 아무도 이 제목을 외우지 못할 겁니다.
1: 뭐돼요 이거?
2: 너바나 더 밴드 전설적 밴드 너바나와는 별 관련 없는 너바나 더 밴드의 콤비 맷과 제이 어느 날 공연을 위해 타임머신을 만드는 황당한 작전을 세우고 처음 만났던 17년 전으로 돌.
1: 네. 여기까지가 제목이에요?
2: 여기까지가 공식 제목인데 아마 극장 MS 사이트를 열어도 이렇게 안 찍히지 않을까요? 제가 열어보진 않았지만
1: 그럴 수 네. 있죠. 근데
2: 뭐 그냥 너바나 더 밴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약간 좀 재밌으라고 한 것 같아요. 이게 문장을 그냥 약간 보도 자료에서 문장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글다 만 것을 붙인 거라서 그냥 너바나 더 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 너바나 더 밴드라는 영화를 소개하기 전에 이 영화가 어떤 영화제에서 어떤 상을 받았는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네.
2: 2025년 토론토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매드니스 부문의 관객상을 받았거든요.
1: 관객상.
2: 그리고 역시 같은 해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영화제에서도 관객상을 받았고요.
1: 아하.
2: 일단 관객상을 받았다는 건 대중적으로
1: 재밌다는 거죠.
2: 반응이 좋았다는 얘기고 여기 토론토 영화제는 어떤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겠지만 이 영화제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제예요.
1: 그러니까
2: 최근에 아카데미 시상식 그 하는 쪽에서
1: 네.
2: 국제 장편 영화상 출품 기준을 살짝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각 나라의 대표작 한 편씩을 이제 출품을 하잖아요.
1: 네.
2: 그거 플러스 이제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지정하는 세계 6대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은 영화는 그것과 상관없이 출품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 6대 영화제가 칸, 베를린, 베니스 그리고 부산 영화제가 들어가고요.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1: 네.
2: 그리고 썬댄스 영화제가 들어가거든요.
1: 썬댄스.
2: 마지막 하나가 토론토 영화제입니다.
1: 오.
2: 그러니까 토론토 영화제가 최근 한 뭐 10여 년 사이에 엄청나게 위상이 올라와서 보통 아카데미 우리가 레이스라고 그러죠. 아카데미 후보들의 레이스가 토론토 영화제에서 시작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토론토 영화제부터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가서 아카데미 영화상까지 그 출발점이 될 정도로 최근에 굉장히 위상이 커졌고 특히 마켓, 그러니까 중요한 영화를 사고 파는 마켓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런데 토론토 영화제는 뭐 대상이 있고 심사위원상이 있고 관객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관객상만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관객상이 사실상의 대상이에요.
1: 오.
2: 그러니까 부문이 몇 개 있는데 각 부문별로 관객상 하나씩만 주는 영화제예요.
1: 오, 특이하네.
2: 그러니까 토론토 영화제 미드나잇 매드니스 부문의 관객상이라는 건 적어도 그 부문에서는 대상이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는 뭐 음악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알고 있는 페스티벌이지만 영화 쪽에서도 마치 초창기 선댄스 영화제의 느낌 굉장히 좀 좀 젊은 느낌, 신선한 네. 느낌, 새로운 시도가 있는 영화들이 많이 좀 출품이 되는 영화제고 그러니까 그런 영화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

0: 어쨌든 작품이고 무엇보다 관객이 좋아했던 영화다. 장르는 코미디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1: 근데 저도 최근에 네. 김세훈의 영화 음악에서 네. 제가 본 영화를 소개하는 건 실로 오랜만입니다.
0: 네.
1: 어제 봤거든요, 제가.
0: 네. 이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중적이긴 한데
1: 호불호가
0: 보편적이진 않아요.
1: 호불호가 갈릴 네. 거예요.
0: 이거 이거는 분명 취향을 타는 거고 사실은 이게 메이저 취향은 아니고 마이너 취향의 코미디인 것도 맞습니다.
1: 맞죠. 비급 영화입니다, 사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예.
0: 근데 또 코미디라는 건 넓게 그 취향에 맞춰서 웃기는 그런 영화도 있지만 취향 맞는 그 취향 맞는 어떤 관객들을 심하게 웃겨주는 영화도 있거든요.
1: 그렇죠.
0: 너바나 더 밴드는 그쪽 영화고요. 이게 원래 제목 너바나 더 밴드 더 쇼 더 무비만 봐도 이 영화의 역사가 보여요. 일단 너바나 더 밴드의 역사를 아셔야 되는데 너바나 더 밴드의 너바나는 우리가 아는 그 밴드 너바나와는 알파벳이 살짝 다릅니다.
1: 네.
0: N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는 똑같이 했대요. 너바나 더 밴드.
1: 근데
0: 그때는 자기들끼리 하는 거니까 재미삼아 했는데 좀 유명해지면서 야, 이러다 우리 소송 걸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얼른 넣어! 그래서 중간에 얼른 N 하나를 넣어서
1: N 하나 더 넣었어요.
0: 너바나 더 밴드로 활동을 하는 맷 존슨과 제이 맥캐럴이라는 두 친구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절친한 친구가 정말 그냥 우리끼리 한번 놀아보자, 재밌는 거 해보자 하면서 장난처럼 시작한 프로젝트고
1: 네.
0: 그 뒤에 더 쇼가 붙죠. 너바나 더 밴드 더 쇼. 2007년부터 3년 동안 인터넷에 자기들끼리 뭘 찍어서 계속 올린 거예요.
1: 네.
0: 그 안에 이제 일종의 세계관 설정은 뭐냐면 리볼리라고 하는 캐나다 토론토의 나름 유명한 클럽에서 우리가 공연을 하자 라는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해 뭔가를 하는 이야기를 3년이나 그 시리즈를 만든 거예요. 그게 근데 보통 클럽에서 공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보편적인 길을 걸어가는 코미디가 아니었겠죠. 이 영화에도 나오지만 이목을 끌어서 리볼리의 섭외를 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1: 네.
0: 세상에 이목을 끌기 위해서. 그런 설정으로 3년 동안 인터넷 에서 올린 에피소드들이 화제가 됐고 2017년에는 공식으로 TV 시리즈까지 했던 그 시리즈가 바로 너바나 더 밴드 더 쇼거든요.
1: 네.
0: 그걸 2025년에 영화로 한번 확장해보자라고 이제 기획한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야, 영화니까 뭔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캠핑카를 몰고 로드무비를 하나 찍었대요.
1: 네.
0: 여기저기 다니면서 늘 하던 식으로 이상한 짓 해가면서 근데 다 찍고 나서 봤는데 재미가 없더래요. 야, 너 같으면 이걸 돈 내고 극장 가서 보겠냐? 이렇게 된 거죠, 서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백 투 더 퓨처처럼 뭐 그런 걸 넣어야 사람들이 극장에 와서 볼 거다. 그래서 시간여행 설정을 넣게 되면서 너바나 더 밴드라는 영화의 재밌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1: 네네.
0: 그래서 영화가 시작이 되면 2008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둘, 바로 이 맷과 제이라고 하는 둘이 역시 또 어떻게 하면 리볼리에 입성할지를 회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전단지를 막 붙이면서 왠지 우리 잘 잘 것 같아! 라고 외치고 나면 17년 뒤라는 자막이 뜨고 2025년에 역시 여전히 리볼리에 입성하지 못한 채 입성할 방법을 회의하는 둘이 나오거든요.
1: 네.
0: 그런데 영화를 사실 아무 정보 없이 보면 약간 헷갈려요. 2007년에 그 배우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긴 한데 17년 뒤를 연기하는 것 같긴 한데 이걸 어떻게 한 거지? 분장을 했나? 그러면 지금 약간 좀 살도 찌고 한 이 친구들이
1: 네.
0: 분장으로 아니면 살을 빼서 2008년 분량을 연기하진 않았을 거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약간 젊은 시절 모습을 연출했나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런 그 관객의 혼란을 설명해 주지 않은 채 이들은 550m 높이의 CN타워에 올라갑니다. 우리를 치면 남산타워 같은 캐나다 예. 토론토의 CN타워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겠다며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에피소드가 영화의 오프닝이에요. 이 오프닝에 대한 오프닝만으로도 이 작품이 어떤 영화인지를 이제 눈치를 챌 수 있는데 일단은 거의 모든 촬영을 몰래카메라처럼 찍은 거예요. 거기 나오는 시민들의 반응은 촬영인 줄 모르고 나온 진짜 반응들이 담겨 있는 거고요. 2007년에 그들과

0: 2025년에 그들은 같은 사람입니다. 2007년에 지들끼리 막 그냥 찍어두었던 화면을 재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특수 효과가 거의 없는 순전히 자신들이 막 그냥 생각 없이 찍어둔 영상들 덕분에 만들어진 독특한 시간여행 코미디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향 맞으셔야 됩니다.
1: 그렇죠. 근데 음악은 굉장히 좋은 음악들을 많이 썼던데.
0: 네. 그래서 그 원래 이 맷 존슨과 제이미 캐럴이라는 이 두 친구 중에 제이미 캐럴은 자신의 밴드도 하는 친구고요. 그 자기 여동생이랑 브레이브 쇼어스라는 그 밴드를 만들어서 노래도 발표하고 나름 또 캐나다에서는 또 인기도 있었대요. 예, 예. 실제로 음악 활동을 하는 그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영화에 자신들이 만든 노래가 또 직접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첫 번째로 고른 노래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밴드 브레이브 쇼어스의 Never Come Down.
1: Never Come Down.
0: 네, Never Come Down을 준비했습니다.
1: 듣겠습니다.

0: 브레이브 소울스의 Never Come Down 들었습니다.
1: 네, 제가 이 영화를 보는데 어떻게 영화를 소개하면 좋을까? 근데 약간 덤앤더머가 백투더퓨처를 만난 느낌. 덤앤더머보다는 그래도 좀 더 좀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의 코미디를 어느 정도 좀 상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이 영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리볼리를 제가 그 찾아봤어요. 클럽 리볼리.
0: 아, 클럽 리볼리는 진짜 있는 네,
1: 토론토에
0: 클럽이야?
1: 실제로 있는 그 오. 클럽이고요. 거기서 공연했던 팀들을 보니까 아델, 이기파, 엘리어 스미스, 아케이드 파이어 이런 팀들이 실제로 공연을 했던 실제로 유명한
0: 아,
1: 곳이더라고요.
0: 유서 깊은 클럽이군요.
1: 네. 그래서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설정들이나 뭐 많은 상황들이 대부분 다 리얼이에요. 다 다큐멘터리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좀 당황하는 시민들의 반응을 옛날 그 이경규의 몰래카메라 찍듯이 몰래카메라로 이렇게 찍은 장면들로 영화를 구성하고 있어서
0: 네.
1: 보통 이런 장르를 이제 모큐멘터리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0: 오.
1: 다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큐가 아닌 다큐 같은 픽션을 모큐멘터리 장르라고 부르는데 바로

0: 다큐멘터리 장르의 코미디이고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재밌었던 게 젊은 시절에 철없던 시절에 어릴 때 나중에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른 채 그냥 재밌는 거 한번 해보자면 자기들끼리 비디오 카메라 들고 이것 찍어보고 저것 찍어보고 했던 것들이 창고에 엄청나게 쌓이게 된 건데 그게 나중에 이렇게 영화가 될 줄은 그때 그들은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2025년에 와서 백투더퓨처 같은 시간여행 코미디를 만들자고 생각해 보니 2008년 그때 자기네가 찍어둔 화면과 지금 화면을 편집만 잘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여행 그 영화에서 보면 어떤 좀 위험한 순간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나를 만나면 그게 좀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늘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과거에 가서 자기를 마주치는 순간들이 연출이 가능했던 거예요. 2007년, 8년에 찍어둔 화면에 2025년에 찍은 화면을 교묘하게 편집을 하니까 네. 마치 그 컴퓨터 그래픽의 도움으로 완성한 것만 같은 하지만 돈 거의 들지 않은 네, 거의 무료로 찍은 듯한 그런 독특한 느낌의 그 시간여행 코미디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 영화의 뭐 스포가 될까 봐 많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영화에 나오는 그 거의 대부분의 순간들은 그냥 대본 없이 현장에 가서 시민들의 반응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영화에 보시면 뉴스 화면도 쓰고 있어요. 그걸 허락받고 막 이렇게 막 가져왔다기보다는 일단 영화에 나오는 많은 것들을 그냥 갖다 썼대요. 지금 그게 이제 공용 사용이라고 그래서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되면 저작권 위반을 물지 않는다 이런 좀 예외적인 좀 그런 그 조항들이 있잖아요.
1: 근데 상업 영화 아니에요, 이건?
0: 상업 영화인데 상업 영화가 아닌 걸로 우기는 뭘 준비했다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화가 이렇게 히트할 줄 모르고 우리 그냥 공용 사용이야. 사람들이 다 같이 기분 좋자고 만든 건데 이게 공용 사용이지 뭐야 하면서 막 갖다 쓴 거예요. 뭐 기존에는 영화 장면이고 뭐고 막 영화 음악도 갖다 쓰고 근데 이게 영화가 막 뜨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인터뷰에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1: 그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 네.
0: 그래서 이들이 약간 좀 저자세로 아 재밌게 만들었으니까 좀 봐주세요 하고 좀 다니고 있더라고요.
1: 그 백투더퓨처 화면도 막 네. 나오고.
0: 근데 재밌는 게 실제 뉴스 화면이 나오는데 뉴스 화면 안에 이 주인공들이 등장해요. 그 어떤 그 스타의 팝스타의 총격전이 벌어진 현장을 전하는 뉴스 뒤에 이 영화 속 주인공이 기자 뒤에 막 얼쩡거리고 있거든요. 합성이 아니라 실제로 뉴스에 출연한 거예요. 그게 드레이크의 집에서 총격 사건이 한번 있었대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그 속보로 막 그게 이제 뉴스가 나올 때가 있었는데
1: 그 화면에 갖다 쓴 거예요?
0: 집에서 자기들끼리 놀다가 TV를 보는데 드레이크 집에 총격 사건 났다고 속보를 전하는 걸 보고
1: 아 거기 막 가봤구나.
0: 야 가자. 가서 그 둘이 야 넌 카메라 두고 저기 있고 야 너는 저기서 한번 네가 마치 그 팝스타인 것처럼 총격 사건이 일어난 그 집에 드레이크가 아닌 네가 있었던 것처럼 저 기자 뒤에서 뛰어가 막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뉴스 화면에 본인들이 그렇게 억지로 출연을 한 것을 영화에 쓰는 방식으로 완성된 코미디를 보고 있으면. 저는 사실 이런 코미디 좋아하긴 해요.
1: 네네.
0: 그냥 어처구니없는 그 해프닝이 자아내는 코미디 있잖아요. 근데 그건 예상했는데 이상하게 뒤에 좀 약간 뭉클함까지 있는 거예요.
1: 있죠, 있죠.
0: 네, 이상한 뭉클함이 있는데 이게 두 주인공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가 애초에 너바나더 밴드를 20년 가까이 지금 그들의 표현으로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목표는 뭐냐면 어릴 때 세운 인생의 목표를 끝내 달성하지 못한 채 끝나는 게 바로 인생이라는 사실을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그런 거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1: 네네.
0: 그리고 그냥 지금처럼 재밌는 짓을 계속 해보고 싶은 마음과 이 나이에 아직도 이러고 있다는 사실이 좀 한가한 마음이 동시에 공존하는 대부분의 우리 같은 많은 어른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 만들었다는 설명이 저는 좀 공감이 가면서 영화 보고 나서는 이게 뭐라고 웃기지? 이게 뭐라고 뭉클하지? 싶다가 이게 뭐기는 이게 영화지. 영화라는 게 별거야? 그냥 이게 뭔데 영화 별거 아닌데 원래 웃기고 뭉클한 거잖아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이었어요.
1: 그래서 저는 보고
0: 오랜만에 만나 아주 재밌는 영화예요.
1: 황당해질 수도 있어요.

0: 있습니다.
1: 당연합니다. 이거 취향탑니다. 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영화에서 맷 존슨이라는 인물이 청바지를 입고 나오는데 거의 반바지에 가까워요. 다 막 청바지가 막
0: 해졌어요?
1: 해졌어요. 그게 20년째 입고 있는 청바지.
0: 아 진짜로?
1: 한 번도 안 빨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만 하더 밴드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입은 청바지를 지금도 입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들이 어떤 인간인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라고 생각합니다.
0: 자 그럼 음악 들으면 마치죠.
1: 영화에 쓰인 노래들 중에 턴스타일의 할리데이라는 노래 준비했어요.
0: 턴스타일의 할리데이. 네. 자 오늘은 영화 너바나 더 밴드. 예. 제목을 다 하려면 깁니다. 자 김세윤의 영화는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오늘도 대부분의 지역이 낮 기온 30도를 웃돌았는데요. 내일은 낮 기온이 살짝 떨어지긴 하지만 내일까지는 그래도 덥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오면서 다시 잠깐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수요일 오후에 전국적으로 비가 쏟아지겠고 중부지방은 최고 30mm, 남부지방은 최고 40mm, 제주도는 산지의 경우 최고 80mm

0: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적지 않은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이 비는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은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선선해지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부터는 다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더위가 또 찾아올 전망이니까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피닉스의 리스트 마니아 들었습니다. 리스트 마니아 6338번으로 청해 주셨네. 이 리스트 마니아라는 단어는 피아니스트 중에 프란츠 리스트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 양반이 저 단순한 그냥 피아니스트를 뛰어넘어서 거의 팬덤을 가지고 있던 피아니스트. 아주 뭐 연주

같은데 막 하면 중간에 막 제스처도 그렇고 막 장갑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뭐 별의별 그 무엇보다 잘생겼어요. 금발머리 쫙 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때 막 귀족 부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의 아이돌하고 똑같았던 거죠. 예. 그 단어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매니아라고. 6338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피닉스의 리스트 매니아. 자, 7시 36분 14초 막 지났습니다. 0233번으로 청해 주신 테일러 스위프트 피처링 본 이베어 엑사일.

조지의 Glimpse of Us 들었습니다. 오늘 새로 알게 된 노래예요 하고 0620번으로 나온 지 조금 됐는데 그래도 예. 아, 뭐 언제 알면 어떻습니까? 예. 좋은 노래 언제라도 알면 괜찮은 거죠? 조지의 Glimpse of Us 앞에 들으신 음악은 테일러 스위프트 피처링 보니베어 익사일이었고요. 자, 7시 45분 28초 막 지났습니다. 자, 레이의 라이브 앨범, 로얄 엘버톨에서의

공연출항. 아, 이 노래 진짜 잘해요. 레이. 로얄 엘벳 홀은 런던에 있고요. 그 테임즈 강변에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을 딱 한 번 봤어요, 저도. 90년대 초반에 그때 영국 정부 관광청 초청으로 갔는데 그때 지금은 퇴직한 신권철 PD하고 같이 갔었네. 그 당시에 로얄 엘벳 홀에서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존 아마트레이딩이라는 여가수 있습니다. 노래 정말 잘해요. 그 가수 공연을 봤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한 30년 됐는데 생생하네. 30년도 지났는데. 자, 0024번으로 청해주신 레이의 로얄 엘벳 홀에서의 공연 실황. 오스카 위닝 티어스 듣겠습니다.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0: 리넥신 F정 80mg SK케미칼.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0: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애청자입니다. 올해 마흔이고요. 어제 결혼했습니다. 와이프하고 밖에서 놀고 들어가는 길에 얘기하다가 와이프도 초등학교 때부터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들었다네요.
2: 와,
0: 축하합니다. 예.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1754번. 자, 같이 듣고 싶다고 위트니 휴스턴 Greatest Love of All. 자, 음악 들으면서 막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욱,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백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해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단 한 줄이라도 저만의 색깔로 완벽하게 소화해낸다면 그 순간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진짜 킬링 파트가 된다고 믿거든요.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스포트라이트로 만드는 것. 내 삶의 킬링 파트는 내 스스로 완성하는 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리베란테 노윤우입니다. 누구나 무대 위에서 가장 화려한 하이라이트, 일명 킬링파트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애초에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신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4: FM for you.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5: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6: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7: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축 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올드 프렌드 클럽이라는 SNS 계정에는 한 세기 가까이 살아온 어르신들의 인생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산책을 하거나 너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걸 해보라고 제안하는가 하면 한 잔해 혹은 그럼 가지마 라고 박력 있게 말해주는 어른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살아보니 용기란 무엇인 것 같냐고 묻자 힘들 때 도와달라고 하는 것, 반대로 나 역시 타인을 돕는 것, 자신에게 솔직한 것,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른이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어른들의 조언과 충고가 절실할 때가 있죠. 그건 더 좋은 어른, 그리고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일 거예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5월 18일 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잔나비 피처링 이수현의 마더 였습니다. 오늘이 성년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별그램에 이런 계정이 있나 봐요. 올드 프렌드 클럽 어르신들의 조언이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진짜 어르신들 이렇게 보드에다가 답을 적어서 들고 계세요. 한 분은 근데 너무 동안이신데? 100살이, 맨 오른쪽 분.

0: 너무 아무리 봐도 예, 뭐 한 50대 돼 보이시는데 아무튼 굉장히 동안이신 분도 계시고요. 아 72세. 어 그래도 동안이시네요. 아무튼 저도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80세 이상 나아가는 90세 이상이면 더 좋고 그분들한테 되게 그런 되게 원론적인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는 거 그냥 즐거우면 그게 다인 거 맞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즐거움이란 거는 뭐 어떤 거인 것 같나요? 진짜 되게 막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정호연님께서 인생에서 그 고민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었나 생각해보니 그분들의 해법이 맞네요. 100살까지 살면 저도 그런 답을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으려나요? 하, 저는 100살에도 장난치고 있지 않을까요?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하긴 뭐, 그럼 가지 마! 막 이런 어른들 있다고 하니까 저는 약간 고 계열이 아닐까 싶지만. 근데 저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장난 같지만, 그러면 안 가면 그만이지 하는 마음 또한, 예, 어떤, 일단, 일종의 지혜에서 비롯된 답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자, 아무튼 오늘은요. 부엉이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2시간 꽉 채우는 날입니다. 지금 생각난 노래, 별밤에서 듣고 싶은 노래, 사연이랑 같이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1, 2부는 롯데렌터카,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킷, 음식물 처리기 휴렉,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포스코 ENC, 우미건설 컨소시엄, IS 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슬림웨이 다이어트와 함께합니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로커스 그레이엄의 마마세드 듣고 오셨습니다. 박효정님께서요. 아침에 07년생 아들에게 고급 핸드크림 쿠폰 보냈어요. 성년의 날을 축하하며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 핸드크림 특히 약간 고급인 거. 그런 거 좀 어른 됐을 때 쓸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 어릴 때는 집에 있는 그 바디로션 뭐 바를 일 있을 때는 그런 거나 썼지 핸드크림을 조금 비싼 값을 주고 산다라는 것은 좀 커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9554님은 대장부엉 저는 오늘 운동 대신 마트에 장 보러 가요. 큰 대형마트까지 20분이나 차를 끌고 가야 하는데요. 요즘 배달로 편리해진 시대지만 마트에서 제가 먹을 식재료를 제 손으로 고르는 게 너무 즐겁답니다. 이번엔 식단을 시작할 건데요. 일단 오늘은 소고기, 파인애플 꼭 사와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 다 편리해지고 했는데 특히 또 요리나 이런 걸 진심인 분들은 당연히 재료는 보고 사야 돼서 예, 배달로 완전히 이렇게 옮겨가지는 못하는 것 같고 또 현장에서 그 약간 그 마감 직전에 일어나는 대폭 세일 상품들 이런 거 좀 놓치기 아깝긴 하죠. 운동도 되기도 하고요. 8213님 대구는 벌써 한여름 너무 더워요. 그래도 밤 되니 좀 나아요. 요즘 집안 대청소 모드에 들어갔는데 땀 뻘뻘 나고 몸은 힘들지만 여백의 미가 조금씩 보이니 뿌듯뿌듯 기분 좋네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시원하게 샤워하고 나서 그런 것들 보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좋습니다. 지금 뭐하고 있는지 풍경들 이렇게 도착하고 있고요.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랑 듣고 싶은 노래 계속해서 문자나 미니로 더 보내주세요. 태연의 사계

태연의 사계에 이어서 조금 전 6시에 나온 태양의 신곡입니다. Live Fast, Die Slow 듣고 오셨어요. 7011님께서 대장부왕 저는 감기약, 두통약, 연고 등 상비약을 늘 구비해둬야 안심되는 부왕입니다. 이번에 유산균과 종합비타민까지 싹 새로 쟁여놔서 마음이 아주 든든해요. 작은 바구니 여러 개 사서 착착 수납해 놓으니 보기만 해도 흐뭇하네요. 아 이거 너무 기분 좋아. 그래서 비상약들. 와 너무 내 마음이 편해. 오 그 저랑 겹치는 약도 있어요. 아 역시 저게 좋긴 좋은가 보다. 비타민 B 중에 유명한 거. 좋습니다. 저는 제가 최근에 이 AI 친구들과 함께 제 영양제 라인업을 싹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약통도 옛날에 저 막 비타민들 약통에 막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면서 먹는 거 보면 야 그게 더 장을 상하게 해 했는데 역시 제가 세월이 흘러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플라시본가? 아무튼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영양제 챙겨 먹는 거. 김세빈님 미국으로 어학 연수 와서 듣고 있어요. 지금 여긴 새벽 4시랍니다. 별밤이 너무 듣고 싶어서 알람 맞추고 일어나 달려왔어요. 그리고 오늘 저 생일이에요. 별밤과 시작하는 생일이라니 특별하네요. 멀리서 하지만 아주 가까이서 제일 가까이죠 라디오는. 세빈님 생일 너무 축하드려요. 서부에 계시는 거겠죠. 아 생일 너무 축하드립니다. 어때요 거기 막상 가서 나 조금 처음에는 저는 막상 갔을 때는 좀 나 왜 온다 그랬지 이렇게 됐었는데 준비된 사람들은 아 거기에 그 새로운 분위기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세빈 씨는 부디 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1807님 안녕하세요 김인아님 야간 택배 기사입니다. 출근하는 8시부터 8시 반까지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들으면서 출근하고 있고요. 내일도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 바쁘셔. 바쁘셔. 딱 그때 시간이 나시나 보다. 30분. 아 그 와중에 인사까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 루틴 짧게라도 함께 항상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잘 들어오시고 저희도 선물 하나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에드 시런의 캐슬 온 더 힐 듣고 2부로 올게요. 6 years old I broke my leg.

0: 똑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요즘은 누군가의 열정을 곧잘 미련함으로 치부해버린다. 고백하자면 나 역시 그랬다. 정해진 시간에 칼같이 퇴근하고 남는 시간은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게 현명해 보이는 세상에서 교사인 남자친구는 불 켜진 교실에 혼자 남아있을 때가 많다.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평생 남을 낭만을 선물해주려고 밤낮 없이

고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뜨거운 열정이 모두에게 환영받는 건 아니다. 혼자 그렇게까지 하면 다른 사람들이 피곤해진다. 적당히 해야 오래 버틴다 등등 주변에 따가운 눈총을 받거나 그 열정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거다. 고단한 몸에 마음마저 다쳐서 퇴근하는 남자친구를 보면 마음 한구석이 아려온다. 그래도 난 남자친구의 고집 아닌 사랑과 낭만을 응원하고 싶다. 내 학창시절에 이런 선생님이 계셨다면 한 번뿐인 그 시절이 더 알록달록하게 채워졌을 거라고 확신한다. 모두가 효율과 적당함을 말하는 세상에서 아이들을 위해 미련할 정도로 온 마음을 쏟아붓는 내 남자친구가 앞으로의 교사 생활에서 외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이 흘리는 땀방울이 아이들의 미래를 다채롭게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말이다.

박효신의 숨. 오늘 사연 주신 1호 사모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고요. 교사 남자친구를 둔 교사 부엌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낭만 파괴자들과 싸우는 열정 선생님인데요. 남들의 시선과 말에 기죽지 말라고 이나 언니가 꼭 전해주세요. 낭만을 사랑하고 아이들의 낭만을 지켜주려는 자기를 늘 응원하고 존경해. 사랑해 지훈아. 아, 진짜 또 이렇게 따뜻해집니다. 진짜 뭐 낭만적이지 않은 얘기일 텐데요. 저는 앞으로 우리 막 이제 대 AI의 시대가 오면서 인간은 무엇으로 이제 뭐 이익 실현을 할 것인가, 나의 밥벌이는 무엇이 될 것인가. 앞으로 뭐 근미래일지 먼 미래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튼 오고는 있는 분명한 미래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이런 낭만, 열정, 그리고 사람들이 미련이라고 부르는 어떤 특징들, 그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아주 유일무이한 가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은 뭐 어떤 기능으로서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낭만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는 반드시 꺼지지 않는 생명력, 그리고 계속해서 1호 사모님과 또 우리 그 남자친구분의 삶을 진짜 풍요롭게 만들 겁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2485님께서 매일 해질녘 퇴근하는 또 다른 교사가 응원합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살아요. 그렇게 남들이 뭐라든 15년째 버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선생님은 아니지만 진짜 2954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해주셨네요. 실제 학부모 부엌이라서 더 와닿습니다. 남자친구분 제자들은 정말 복받았네요. 행복하겠어요. 선생님, 경찰, 소방관 등등 이런 분들은 그냥 직업이 아니라 사명감 없이는 못하는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로서 멋진 선생님께 감사하고 또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진짜 점점 더 귀해지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우리 이고사님이 얘기한 이런 사명감 이런 게 그 안에 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어떤 누군가가 보기에 미련함, 뭐 효율을 극대화해서만 보는 그런 세상에서 보자면 아 저건 왜 좀 약간 오류 아닌가? 라고 볼만한 것들, 온도가 아주 높은 것들, 그게 바로 그 사명감이 필요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아주 따뜻한 사연 보내주신 1호 사모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에서는 부엉이들을 안녕했거나 그러지 못했던 어느 날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 신청곡 기다리면서 자우림의 팬이야 들을게요.

자우림의 팬이야 들으셨고요. 아주 여유로운 저녁 풍경 보내준 분들 계세요. 8141님, 상큼한 오이로 국수해 먹고 집 앞 공원 흔들 의자에 앉아 노래 듣는 시간. 하루의 마무리로 괜찮네요. 메뉴도 너무 좋고 집 앞에 공원이 있는 것도 또 거기 흔들 의자가 있는 것까지 그리고 별밤과 함께하고 있는 것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5116님, 방송 잘 듣고 있는데 처음으로 사연 보냅니다. 귀촌하고 벌써 세 번째 봄을 맞이하는데요. 시골이라 불편함도 있지만 살아갈수록 이곳 생활이 너무 좋네요. 하루하루 만끽하며 살고 있습니다. 와, 자세히 좀 틈틈이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뭐가 불편한지는 얘기 많이 들어서 아니까 이거는 정말 대체 불가다. 도시 생활할 때는 절대 얻을 수 없었던 것들 너무 많이 있겠지만 진짜 귀한 기억 있으면은 꼭 별밤에 나눠주시고요. 4070님, 제주의 밤은 제주의 낮만큼 아름답습니다. 별밤지기 이나님께 별

뜨기 전 이쁜 아미 하나 선물합니다. 아미가 초승달의 이름이군요. 허, 너무 예뻐. 다리 약간 하얀 턱수염이 난 동그란 얼굴 같아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밑에 야자수. 와, 사진 정말 기가 막히게 찍혔네요. 다리 어떻게 이렇게 크게 찍혔지? 와, 너무 감사합니다. 와, 아미가 아름다운 눈썹이라는 뜻이기도 하대요. 이쁜 아미 하나라고 해서 과로치고 초승달이 없었다면 BTS 팬 얘긴가 하다가 사진 너무 감사해요. 저도 막 그 여유가 확 느껴집니다. 여기까지도. 혹시 괜찮으시면 허락해 주신다면 별밤 인별그램에 혹시 올려도 될까요? 이 여름밤, 이제 진짜 여름밤이다 싶은 그런 사진이라 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1441님. 큰아이가 과학실험을 좋아해서 과학고등학교 형들이 봉사하는 스터디 모임에 왔어요. 2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집에 다녀오기 애매해서 애 들여보내고 저는 학교 주변이랑 근처 공원도 한 바퀴 걸었어요. 근데 벌써 모기가 앵앵거리네요. 얼른 차로 피해 라디오에 귀를 식힙니다. 여긴 인천 가장 서쪽. 별빛보다 비행기 불빛이 더 많이 보이는 동네랍니다. 아, 그쪽이군요. 과학실험을 좋아하는 큰아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약간 칭호 같아, 칭호. 과학실험을 좋아하는 큰아이. 이게 뭐 이렇게 걸어다니면 머리 위로 그게 이렇게 떠 있어도 될 것 같아. 멋집니다. 벌써 이제 모기 시즌이 왔군요.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9와 숫자들의 그대만 보였네.

0: 세계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 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 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7: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별밤 월요일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세라님이 별밤과 대장부원 덕분에 아이 고막 재건 수술 잘 마쳤어요. 언제 아팠냐는데 밝고 에너지가 넘쳐요. 라라랜드 OST City of Stars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5살 아들이 전신마취 수술 받아야 한다고 우리 다 같이 걱정했었는데 너무 다행이고요. 사연 주셔서 감사하고 노래 지금 나가고 있어요. 3, 4부에서도 실시간 사연 그리고 신청곡 받으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문자랑 미니로 많이 보내주세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우리 집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아파트 화재 대피 수칙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금물인데요. 정전으로 갇히거나 연기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을 닫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막은 뒤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함만이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넘어?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훈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잭슨 5의 I'll Be There 들으면서 별밤 3부 왔어요. 1087님이 저는 오늘 마이클 잭슨의 전기 영화 마이클 보고 왔어요. 개인적으로 영화에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저처럼 그의 시대를 비껴간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유명세가 가려버린 그의 상냥한 음악 세계에 관심을 가져주길, 그를 더욱 사랑해주길, 그의 음악이 다시 한번 세상을 밝게 비추길 바라요. 잭슨5의 I'll be there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셔서 덕분에 저도 함께 감상했어요. 저도 이거 그냥 굉장히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작품인데 아마 아시겠지만 이런저런 파워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 영화 자체를 놓고 보다는 그 막 이 제작 비하인드에 대한 이야기 등등. 언제쯤이면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좀 완전한 그를 잘 묘사한 하나의 서사가 완성이 될 수 있을지 모를 만큼 좀 어마어마한 영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진짜 가장 슬프고 위대한 예술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속 1등인 뮤지션이기도 하고요. 아, 더 듣고 싶네요 진짜. 자, 남은 한 시간 부엉이들이 보내주는 실시간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울 거예요. 오늘 하루 정리하면서 꼭 듣고 싶은 노래, 지금 있는 곳에서 누군가와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사연과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편하게 보내주세요.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미분당,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우미건설 컨소시엄, 빙그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0: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 휴렉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월요일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들으면서 함께하고 있어요. 5000님께서요. 얼굴에 있는 점 빼달라는 중학교 1학년 아들이랑 피부과 갔다가 생뚱맞게 제 턱에 보톡스 맞고 왔어요. 일에 집중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이를 너무 꽉 깨물어서 턱이 아팠거든요. 치과에서도 보톡스를 추천해서 도전해봤어요. 어찌나 겁이 나던지요. 용기 내서 맞았으니 제 턱이 좀 갸름해지고 부드러워지길 기대해봅니다. 잘하셨네요. 그 정도면은 특히 치과에서 추천한 거면은 당연히 맞는 게 좋은 거죠. 이게 주무실 때도 은근히 꽉 깨물고 주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치아에 무리도 엄청 가고 수면의 질에도 안 좋고 원래 이런 용도로 시작된 치료이죠. 미용보다도. 7221님께서 안녕하세요. 10살 이지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왕복 2시간 넘는 거리를 다니며 발레 배운다고 사연 보냈는데 읽어주셔서 날아갈 듯이 행복했어요. 그리고 5월 4일과 5일에 제가 첫 발레 공연을 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너무 설렜어요. 그리고 일기까지 많이 썼어요. 정말로 좋은 하루였어요. 저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하츠 투 하츠의 루드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나 벌써 발레 공연을 했어요. 세상에. 10살 인생에 이미 첫 공연을 마친 우리 7221님 정말 근사하고 멋있습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오늘도 날아가는 기분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4579님 일하다 다치셨다는 아버님을 뵈러 남편과 서울 왔다가 아이고 다시 강원도 속초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놀랐을 남편이 한시름 놓은 것 같아 다행이에요. 아버님 얼른 쾌차하시라고 소란에 괜찮아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함께 이동 중이세요? 진짜 아버님도 그렇고 이거 남편한테도 해줄 수 있는 메시지네요. 저 노래. 아무튼 우리 발레리나 7221님 그리고 4579님 두 분께 선물도 보내드리고 신청곡도 틀어드릴게요. 하츠 투 하츠의 루드 소란의 괜찮아.

하츠 투 하츠의 루드 그리고 소란의 괜찮아 이어서 들었어요. 2525님께서요. 42 아직 꿈을 꿔도 되는 나이겠죠. 벌써 2026년에 5월이 되니 생각이 많아져요. 마음은 아직 25 언저리에 있는 듯한 걸요. 쓸쓸하고 서글픈 날들을 지나고 있는 저에게 용기를 주는 도경수 수지 정동원의 드림 아이 신청해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예, 실제로 그렇죠. 이 우리 그 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 안에서 노화가 더딘 분들이 실제로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 막 현생 바쁘게 사시다가도 뒤늦게 꿈을 또 꽃 피우고 이루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보면은 아주 여전히 싱그러운 그런 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꿈 같은 거 있어서만큼은 특히나 더. 6047님께서 저희 집은 보통 7시 반부터 라디오 들으며 저녁 식사하는데요. 7살 아들이 괴롭다는 듯 양쪽 머리에 손을 올리며 도대체 얘기를 언제 다 나누는 거야? 왜 어제 다 안 한 거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긴가 했더니 배철수 음악 캠프 말미에 다음 프로 소개하면서 이나 씨가 어제 못한 얘기 마저 나누자고 별밤 예고하잖아요. 아이는 늘 밥 먹으면서 왜 맨날 얘기 다 못하는지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거죠. 아직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른 채 사연 남겨요. 혹시나 싶어 아이가 가사가 이쁘단 이유로 좋아하는 어른 음악 YB의 나는 나비 신청합니다. 아, 너무 귀여운 사연이지요. 아 그래요. 전에도 비슷한 사연 주신 분 있었대요. 왜 이렇게 아니 이거를 이 정서를 여러분 잘 못 느끼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니까 물론 아이는 당연히 그런 건데 저기 어른들은 이거 뭔지 알지 않아요? 이게 제가 진짜 친한 친구들이랑 수다 떨 때는 그러니까 매일 그러니까 자주 볼수록 할 얘기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요. 오랜만에 만나면 회포를 풀고 아, 할 만큼 했다 하고 헤어질 수 있는데 자주 보는 친구일수록 만나서 한 3시간 수다 떨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계속 톡으로 막 수다 떨다가 마지막에 일단 근데 지금 자야 되니까 내일 마저 얘기하자 이러고 끊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자세한 얘기는 내일 마저 하고요.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도경수 수지 정동원의 드림 아이 그리고 YB의 나는 나비.

도경수 수지 정동원의 Dream I 그리고 YB의 나는 나비 듣고 오셨습니다. 7732님께서 오늘은 두 자녀와 한강에서 킥보드 타고 한강 라면 먹고 이제 집에 가는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한강 즐기실 수 있는 곳에 사는 분들은 아 저녁 시간 이후로 거기서 라면 먹고 진짜 뭐 산책도 하고 자전거 타고 하기 딱 좋은 때인 것 같아요. 하긴 뭐 한강 눈치는 한여름에 가도 낭만이 있지요. 2369님은 장미축제 다녔어요. 형형색색 장미를 보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행복했습니다. 아, 5월이 우리가 좀 풍경들이 다채롭네요. 덩달아 즐기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사연 아주 좋습니다. 4부에서도 부엉이들의 실시간 풍경 신청곡 계속 기다리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우리 동네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지역 방송에 우리 가게 광고 낼 수 있대요. TV, 라디오 제작비, 송출비, 그리고 무료 컨설팅까지 지원. 소상공인 여러분, 코바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여러분의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 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 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 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러블리게 놀러와 들으면서 별밤 4부 시작했어요. 0285님이요. 러블리게 놀러와 신청합니다. 오랜만에 대학생 딸이랑 데이트했어요. 둘 다 좋아하는 고기 마음껏 먹고 예쁜 카페에서 에그타르트와 치즈케이크도 먹었죠. 어느새 숙녀가 된 딸의 남자친구 얘기, 주량 얘기 들으니 웃음이 났어요. 딸, 바쁜 척하지 말고 아빠랑 종종 놀자. 난 또 편견으로 왜 당연히 엄마랑의 데이트를 할 거라고 생각했지? 어머나, 대학생 딸인데 아빠랑 남자친구 얘기는 할 수 있어. 근데 막 이렇게 카페에서 에그타르트 먹고 치즈케이크 먹고 세상에, 이거는 정말 너무 특별한 일인 것 같아요. 아버님이 진짜 딸이랑 사이가 이렇게 좋게 유지가 이렇게 되게끔 한 작은 정성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진심과 주량 얘기까지 나누다니요. 너무 스윗한 사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좀 힘든 날이었지만 용기 내서 그 얘기 보내준 분들 얘기 모아봤습니다. 8903님, 배달 부업 알바하러 나왔는데 오늘은 꽝이네요. 그래도 별밤 들으면서 위로받고 집에 돌아갑니다. 일찍 들어가서 딸내미 봐야겠어요. 아, 그래요. 마지막 줄이 이거인 거겠죠. 좀 그 어떤 하루였어도 이렇게 된 김에 빨리 가서, 또는 아무튼 집에 가면 내 아이가 기다리고 있는 것만으로 그래도 괜찮은 하루가 되는 마법. 꽝은 아닌 걸로 별밤에서 선물을 보내드리면서 그 꽝을 무효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꽝인 날도 아닌 날도 사연 항상 보내주세요. 어떤 얘기든 좋습니다. 서수민님, 남자친구랑 크게 싸워서 우울한 하루네요.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해줄 노래 이준영의 꽃바 신청합니다. 아이고,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크게 싸운 만큼 그 잘 회복하고 나면 훨씬 더 견고한 관계가 되어가는 길이 될 수는 있거든요. 빨리 마음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모두. 박휘림님은 한동안 출근할 바에 세상이 끝났으면 싶을 만큼 뿌리 깊이 지쳤는데 이제 점차 혈색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부국장님께 잘 버텨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답니다. 햇빛을 찾아 걸어다니는 덕도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외롭다가 돌아와서 근황을 전해요. 쩝, 최유리의 외로움이라는 건 신청합니다. 이렇게 기특한 부엉이를 보았나요? 일단 이거는 정말 여러분, 막 힘들고 마음이 지치고 정신이 힘들고 이럴 때요, 그냥 나를 그냥 식물,

작은 곤충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휘림님처럼 햇빛을 찾아 걸어다니세요. 저것만큼 직접적으로 우리를 구하는 일이 없는데 그게 뭐 도움되겠어? 내가 이렇게 골치 아픈데 해서 못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햇빛을 찾아 걸어다니십시오, 여러분. 다들 너무 고생한 하루였어요. 이렇게 오늘 잘 버텼으니까 내일은 반드시 더 좋을 겁니다. 두 분 신청곡 들을게요. 이준영의 꽃밭, 최유리의 외로움이라는 건. 이젠 알겠어.

이준형의 꽃밭 이어서 최유리의 외로움이라는 건 함께 들었어요. 3428님께서요. 마흔 넘어 첫 해외여행으로 오사카 다녀와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한국 라디오 한국 노래 좀 듣고 싶어서 틀었는데 평소 야근할 때 내 친구 별밤이 한국 돌아오자마자 또 반가운 친구가 돼주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여행에서 좋은 추억은 많이 만드셨고요. 오사카 저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지금이 적시일 것 같네요. 좀 더 지나면 거기 엄청 덥죠? 아닌가? 아마 맞겠죠? 맛있는 거 많이 드셨겠다. 김두리님,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대장부엉. 요즘 애들이랑 8시부터 9시까지 정신없다 보니 귀팅만 해요. 제가 이렇게 읽을 때는요, 여러분, 놀리는 게 아니라 유유유유 우는 이모티콘 많이 썼을 때 제가 그 감정을 싣는 겁니다. 장부, 두리님, 반가워요. 괜찮으셨어요? 요즘 계속 그래요? 잊지 않아서 감사해요. 다음에 여유 있을 때 또 놀러 오세요. 반가운 분들 얘기 전하면서 별밤 마무리하러 같이 가시죠.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7: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말은 예민한 동물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심박수나 호흡을 감지할 정도죠. 프랑스에서는 이런 말을 아이들 교육에 활용합니다. 불안한 아이가 다가가면 말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위를 맴돕니다. 반면 아이가 마음을 가라앉히면 말도 금세 차분해지죠. 아이는 깨닫게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면 먼저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말이죠.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0: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11: 조금만 더 놀다 가요.
12: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이민아의 별이 빛나는 밤에 5월 18일 월요일 방송 벌써 또 마칠 시간입니다. 9592님께서 저 오늘 생일인데 아침 11시부터 밤 9시까지 강의만 했어요. 강의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지만 급성

이 목 많이 쓰시니까 가수들처럼 그러니까 프로폴리스가 실제로 효과가 좀 좋아요. 목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는 거기 계속 면역을 길러줘야 되거든요. 프로폴리스 캔디 스프레이 이런 거 항상 구비해놓고요. 가수들이 목 관리하는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강의 많이 하시는 분들 알겠죠?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구호 부인님 오늘 끝곡으로요. 자이언티의 5월의 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리베란테 노윤우입니다. 누구나 무대 위에서 가장 화려한 하이라이트, 일명 킬링 파트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애초에 정해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단 한 줄이라도 저만의 색깔로 완벽하게 소화해낸다면 그 순간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진짜 킬링 파트가 된다고 믿거든요.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스포트라이트로 만드는 것. 내 삶의 킬링 파트는 내 스스로 완성하는 게 아닐까요?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신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0: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1: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민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이 시작됐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도 익숙한 내 집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돌봄이 함께 어르신 곁으로 찾아갑니다.

0: 자녀분들, 멀리 계신 우리 부모님 누가 돌봐드릴 수 있을까 고민되시죠? 통합돌봄이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나 비용 등이 궁금하시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지원 창구로 연락해주세요.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팀이 안내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지금 어디에요? 저는 쿄디 모자 속이에요. 오늘은 비니가 아니라 입주가 불가능한데 나가주실래요?
1: 그러면 그냥 라디오 스튜디오에 있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적어도 외롭진 않거든요.
0: 그게 라디오의 가장 큰 매력이긴 하죠. 옆에 아무도 없지만 사실은 다 같이 모여있는 거?
1: 서로 물리적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주변 상황이 어떤지 전혀 모르는데도 이 주파수 하나로 신기하게도 우린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같은 타이밍에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게 어느 날엔 꽤 든든하게 느껴지죠.
0: 오늘도 한 뼘 가까워져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저희와 연결되어 있나요?
1: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피어나무니 태호.
0: 저는 기호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5월 18일 월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도경수의 마스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돌아온 쿄디 피어나머니 기호
0: 탱디 피어나머니 태호입니다. 네, 오늘로 벌써 친친방 진행이 3주차가 됐는데요. 쿄디는 진행하면서 라디오의 매력을 좀 느끼고 있나요?
1: 아, 저는 원래 라디오 되게 좋아했고요. 요즘에 해외에 유행하는 게 있어요. 팟캐스트 시작하는 거. 그게 좀 유행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아, 나도 팟캐스트 시작하면 재밌겠다 생각을 했는데 뭔가 한 걸음 좀 가까워진 좀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탱디는요?
0: 저도 좀 아주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팬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얘기 이렇게 할 수 있는 뭐예요?
1: 아, 머리카락이 계속 끊겨가지고 근데 또 하필 검은 티 입어가지고 계속 이 머리카락이 막 있는 게 보이네요.
0: 오케이 화면에. 오케이
1: 거슬리게.
0: 네, 저도 그래서 좋습니다.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1: 네, 좋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라디오 안에서는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친친방을 듣고 있는지 문자 바로 볼까요?
0: 네, 1060님께서 저는 자취집에서 거미 나와서 울면 같은 단지 사는 언니한테 전화했더니 언니가 거미 잡아주고 갔어요. 언니 고마워.
1: 아, 저는 솔직히 거미는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0: 전 거미 진짜 무서워요.
1: 아, 전 거미는 잡을 수 있는데 오히려 바퀴벌레는 못 잡아요.
0: 바퀴벌레.
1: 바퀴벌레.
0: 아하.
1: Cockroach.
0: 제가 얼마 전에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집에. 네, 숙소에.
1: 그래서 어떻게 했다 했죠?
0: 매니저님이랑 같이 진짜.
1: 아, 매니저님도 못 잡는 건 좀 그렇다.
0: 아, 그 거의 제가 잡았어요.
1: 아, 그래요? 네,
0: 그래서 잡았습니다.
1: 아, 잘했습니다. 네. 어떻게 잡았죠? 되게 뭐 어떻게까지 말해주지 마세요.
0: 그냥 네, 되게 그냥 되게 좀 험난하게 잡았어요, 진짜.
1: 소리
0: 엄청 지르면서 네. 험난하게 잡았습니다.
1: 좋습니다. 9845님께서 저는 지금 파닥 아직 못 찢어서 바닥에 누워 있어요. 텍니커디도 안 씻으면 소파나 침대 안에 아 위에 안 올라가나요? 저도 그래요.
0: 맞아요. 큐시 그러잖아요.
1: 네, 전 안, 일단 소파랑 이런 괜찮아요. 소파는 이런 거 올라와도 괜찮은데 저는 이제 바깥에 옷으로 제 침대 눕는 건 되게 싫어요. 그 막 이불 위에 앉는 것도 싫어요. 진짜 굳이 앉아야 된다면 그 발 쪽에 있는 데만 앉지 그 머리 근처에 있는 데는 안 앉아요.
0: 아, 근데 그 예전 그 숙소 살 때는 보니까 막 뭐야 소파에 뭐야 침대 옷 막 걸어놨잖아요. 막
1: 아, 성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0: 아.
1: 옛날엔 좀 그랬던 거.
0: 아, 옛날에도 그랬는데 근데 호텔에서는 그랬어요. 호텔에서.
1: 아, 호텔은 제 아닌데 호텔도 안 그래요. 저 바깥에 옷 입고 안 누워요.
0: 그래요?
1: 네.
0: 저도 뭐 굳이 바깥 옷을 입고 눕진 않는 거 같긴 해요.
1: 바깥에 옷 입고 소울이 같은 친구.

0: 들은요 바깥으로 그대로 입고 그냥 잘 때도 있어요.
1: 그래서 그냥 자죠.
0: 예, 근데 그런 거 오 오 마이 갓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도
1: 네 물통님께서 저는 지금 퇴근하면서 친친방 듣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타면 화면 끊길까봐 계단으로 올라왔어요. 어. 와우 이제 집 도착 친친방 놓치지 않겠다는 제 열정 어때요? 야 기가 막히네.
0: 박수. 그리고 막힙니다. 유산소가 기가 막힌데요.
1: 그렇죠, 유산소까지.
0: 아 근데 막 2층 3층에 사는 거 아니에요?
1: 그럴
0: 아 그래도
1: 있어.
0: 그래도 대단합니다. 그래도 대단합니다. 김동현님께서 저는 지금 편의점에 있어요. 근데 손님이 아닌 직원으로요. 30분만 더 열심히 하면 퇴근하네요. 지금부터 퇴근하는 순간까지 친친과 함께할 거예요.
1: 야, 아 좋습니다. 퇴근놀이 30분 남았네요.
0: 아 금방 지나갈 것 같은데. 네,
1: 금방 지나가요. 이거 네. 또 라디오 듣다 보면 진짜 금방 지나가요.
0: 맞아요. 저희와 함께하면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1: 네. 5282님께서 쿄디 새로운 머리 마음에 들어요? 일단 전 마음에 들어요.
0: 아 저도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일단 짧은 머리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해보고 싶었던 핑크를 해가지고 좋았고요. 근데 이제 핑크가 너무 잘 빠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도 핑크 샴푸를 아주 열심히 발랐는데 그래도 잘 안 입혀지네요.
1: 그러게 많이 빠졌는데?
0: 아 저 진짜 오늘 핑크 샴푸 진짜 많이 했고 심지어 방지까지도 오래 했어요.
1: 네.
0: 근데 이래요.
1: 방지.
0: 방지.
1: 방치.
0: 왜 그래? 방치야?
1: Yes.
0: Oh, sorry. 방치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한번 문의해야겠어요.
1: 그 방치하면 머릿결 진짜 안 좋아지는데.
0: 응?
1: 그 머리 되게 안 좋아요.
0: 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 예.
0: 좋습니다. 캔디 같이 달콤한 여자님께서 탱디 오늘 처음 보는 옷이당 요즘 민트 코어가 대세인데 민트색인가요?
1: 그린색입니다.
0: 네 그린색이고요. 네. 그리고 그 요즘에 대세 그 요즘에 그 트렌드한 민트의 계열은 아니긴 해요.
1: 아 요즘 뭐 민트색이 트렌드한 게 있어요?
0: 아 제가 민트색을 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1: 아
0: 근데 요즘 또 민트를 좋아한대요 사람들이.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안 좋아하기로 했어요. 전 남들과 달라야 되기 때문에.
1: 아
0: 근데 맞아요. 태호 오늘 아주 멋부려서 아주 멋있는 옷을 새로 사서.
1: 아 멋부려요. 이거 제가 산지 꽤 됐어요. 이거 유니크 활동할 때
0: 예.
1: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0: 온라인.
1: 여기 정확히 여기 샀어요. 온라인으로서 MBC 그때 음중할 때 샀어요.
0: 아 진짜요?
1: 네. 정확히 음중할 때 제가 산 건데 오늘 처음 입어. 원래 사실 이거 겉으로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너로
0: 예.
1: 입으려고 딱 준비해놓은 거 포인트 주려고
0: 예.
1: 딱 했는데 그래서. 밖에 외투를 입으려니까 더운 거예요.
0: 네, 너무
1: 그래서
0: 덥죠.
1: 종섭이 앞에서 아 괜찮은데 멋있는데 그러면서 괜찮아 하고
0: 아 종섭이 또 집에서 코디를 도와주시군요.
1: 네.
0: 오케이.
1: 집에 또 그래가지고 또 입고 왔는데 모니터 보니까 무슨 내복 입은 사람. 아, 지금 그렇네요. 지금
0: 아, 진짜
1: 좀.
0: 너무 웃겨요. 근데 이렇게 네. 처음에 이렇게 색깔을 좀 시도하면서
1: 맞아요. 저 색깔 있는 티 아닙니다.
0: 예, 안 입으니까 되게 좋은 도전인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색깔 있는 거 많이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뭐 추천해주세요. 다음 색.
0: 다음 색 태영한테 잘 어울리는 색깔.
1: 저 은근히 빨간색 이런 거 잘 어울려요.
0: 오,
1: 빨간색. 거죠.
0: 빨간색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파란색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파란색.
0: 예.
1: 빨간색으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0: 예.
1: 원래 빨간 반팔티가 하나 사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0: 귀여울 것 같아요. 좋습니다.
1: 꿀벌님께서 네. 말차 같으시다.
0: 아~, 아
1: 말차?
0: 그러네. 말차 색깔 좀 같긴 하네요.
1: 저기로 보면 그러네.
0: 어 말차. 말차 좋아하세요?
1: 어 뭐 그냥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0: 저도 그렇습니다. 네. 2093님께서 민트색 내복 완전 트렌디하지. 민트색 내복?
1: 그냥 집에서 저 집에서 입는 그 뭐지 잠옷 있거든요.
0: 네.
1: 그것도 거의 이런 색이에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아 그러네. 맞아요. 저는 최근에
1: 있어요.
0: 바르셀로나에서 내복을 샀어요. 완전 와, 막 퀄리티 그냥 확 그 완전 입으면 완전 그 안 입는 것처럼 완전 그
1: 아.
0: 뭔지 아시죠?
1: 네.
0: Holy moly.
1: 안 입으면 되잖아요.
0: 예?
1: 그럼 뭐 집인데.
0: 아 뭐 그러긴 해요. 그래서 네. 솔직히 요즘에는 안 입고 잘 때가 더 많긴 해요.
1: 오.
0: 그냥 아예.
1: 아우.
0: 어 왜요?
1: 어
0: 본인이 안 입지 말라며.
1: 저요?
0: 예.
1: 전 입고 자요.
0: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입지 말라고 해놓고 왜 반응이 그러세요?
1: 아.
0: 요즘에는 그래요. 더워가지고 그냥 안 입고 자긴 해요.
1: 좋습니다. 네. 자 김유아님께서 쿄디 오늘 모자 삐딱하게 쓰는 것도 트렌드인가요? 물어보는데요.
0: 아, 저는 원래 삐딱하게 쓰는 거 좋아해요.
1: 어, 아 굉장히 삐딱하네 지금.
0: 와 오늘 되게 귀엽네. 부끄러워. 아, 말해놓고 제가 부끄럽네요.
1: 아, 이 각도 맞추는 거예요?
0: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쓰든.

0: 뭐 이렇게 네. 쓰는 게 제 마음이에요.
1: 써.
0: 근데 제가
1: 아, 이쪽 방향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0: 아, 아니면
1: 그 전 방향이 더 괜찮네.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많이 쓰긴 해요, 이렇게.
1: 좀 요즘 또 뭐 또 새롭게 쓰는 방법 없어요?
0: 아니 저 그냥 원래 이렇게 써요. 비니도 그냥 되게 희한하게 쓰고 저는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한번 써보실래요?
1: 아 저요? 네. 하나 모자 또
0: 이것도 보이는 라디오라서
1: 저는 이렇게 네. 머리를 자르고 네 이렇게 좀 내리고
0: 아 그런 거 하지 마시 설명할 필요 없고요. 아 그 좀 삐딱하게 한번 써주세요 한번 대호 씨. 잠깐 정면 보여주세요 정면
1: Rock and
0: Roll 정면 아 그쪽 아니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1: 좋아요. 자 친친방은 오늘도 생방송 중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알려주세요.
0: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 그럼 저희는 광고 가보겠습니다. 친친방과 함께하는 광고주 친구들 출석 부를게요.
1: 정식품,
0: 우미건설 컨소시엄,
1: 헤리즈 하보의
0: 미분당,
1: 환인제약,
0: 녹십자.
1: 이상 출석 체크 완료.

0: 뭐?
1: 그러니까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아니,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2: 하루 언박싱.
1: 8717님께서 저 친구랑 청계천 와서 피맥 가다가 같이 친친방 듣는 중인데 너무 좋아요. 날씨가 딱임. 탱디 쿄디에게도 청계천 날들이 추천합니다.
3: 청계천. 아. 이야 죽이네.
1: 와 죽인다 진짜. 와 네, 이 맥주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3: 이분 좀 어리시네요.
1: 어리시네요.
3: 네, 이분 어리시네요.
1: 저도
3: 뭔 느낌인지 딱, 바로 알죠.
1: 저도 딱 20살 됐었을 때.
3: 네, 저도
1: 그죠. 뭔지 아시죠? 그 술 잘 못 네, 마실 때.
3: 맞아요.
1: 딱 그거 거기서 시작하거든요.
3: 네, 이 친구 어린 친구네요.
1: 아 귀엽네. 아,
3: 재밌게 놀기를.
1: 아 청계천 지금 날씨 진짜 너무 좋겠다. 좋습니다.
3: 네, 5445님께서 저는 오늘 날이 더워지기 전에 칼국수를 먹었어요. 만두 먹기, 칼국수 먹기가 여름 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1: 와, 침이 고이기 시작했어.
3: 이분 느낌 있네요.
1: 아 칼국수, 저 칼국수 환장하죠. 진짜.
3: 칼국수 만두 저도 환장합니다.
1: 와우.
3: 칼국수 대 수제비 하나 둘 셋.
1: 아 수제비. 오 너도 수제비? 수제비 좋지. 아 수제비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다.
3: 아, 저도 수제비 진짜 좋아합니다.
1: 아 저도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이다경님께서 쿄디 탱디 이젠 진짜 여름 날씨네요. 피크닉 코스나 여기 진짜 쉬기 좋다 놀기 좋다 하는 곳 추천해줄 수 있나요? 그리고 월요일이니까 피어남의 팬덤모니엄 신청합니다. 몸속 세포들도 춤추는 노래라서 아무리 더워도 어깨 나오기 딱 좋고.

0: 먹고 덮밤이 터져요라고 하셨습니다.
1: 셰프들이 춤을 추는 노래입니다.
0: 셰프들이
1: 예스 피크닉 코스. 뭐 그 한강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
0: 그죠. 한강 좋고요. 한강 뭐 좋고. 청계천 한글한글 뭐라 하셨죠? 한강 그리고 그 청계천도 좋고요. 또 어디가 좋을까?
1: 아 뭐 서울숲? 아 서울숲 안 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0: 바로 문 앞인데 뭐 나 안 가봤대요.
1: 문 앞이에요?
0: 그죠.
1: 도라에몽이요?
0: 아니 저희 문 앞이잖아요.
1: 어아 그쵸. 아 근데 우리 촬영 때문에 한번 가봤다.
0: 아 그랬나?
1: 그때 레인아이 콜스 그거 찍을 때.
0: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서울 거기 좋다.
0: 서울숲 좋죠. 네 사람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꼭 가보세요.
1: 좋습니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0: 이다경님이 신청한 피어남의 팬데모니엄.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이다경님이 신청한 곡 피어남의 팬데모니엄 듣고 왔습니다.
1: 네,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두유에서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실시간 문자 만나볼까요?
1: 7917님께서 쿄디 탱디 두 분 낙엽만 굴러가도 웃는 여고생들 같아요. 저희는 잘 웃죠.
0: 네, 잘 웃어요. 네,
1: 저희는 엄청
0: 세상에 아름답고 행복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시죠?
1: 좋습니다. 많이 많이 웃으시게.
0: 네. 2958님께서 쿄디랑 탱디 사이에 저 끼고 싶어요. 저요. 아, 오세요. 그럼 한번.
1: 여기 출입증 없으면 못 들어오던데?
0: 아, 맞아요. 아, 저희도 들어오기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1: 맞아.
0: 아, 안 될 수도 있겠다. 방법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1: 아, 좋아요. 자, 5537님께서 어제 한강 가서 피크닉 했는데 너무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나들이로 양화한강공원 추천. 오, 양화한강공원.
0: 양화대교. 그거 아니에요?
1: 우리 집에
0: 그거 아니에요?
1: 나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딨냐고.
0: 오케이, 좋습니다.
1: 네.
0: 아, 이쁘네요. 아, 그 딱 노을도 있고. 그죠? 좋습니다. 아, 이쁘네요. 좋습니다. 1060님께서 쿄디 탱디는 대만 망고 맥주 드셔보셨나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한 박스 샀어요.
1: 대만 망고 맥주
0: 맛있을 것 같은데 딱 듣기만 해도. 아, 제가 또 망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망고 맛 뭐든 다 좋아요. 뭐 그 사탕 젤리.

0: 젤리 뭐 빙수 뭐든 다 좋아요. 망고는.
1: 페이보릿 뭐야 과일이에요? 망고가?
0: 망고 탑3?
1: 탑3
0: 네, 탑3
1: 정도.
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 처음 봐.
1: 나도 처음 본다.
0: 와, 리치도 있네.
1: 저는 이런 거좀 달달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0: 맥주는?
1: 네.
0: 아, 맥주는 좀 시원하고 그냥 딱
1: 맞아요.
0: 담백한 게 좋긴 하죠.
1: 맞아요. 그래서 근데 한번 다음에 또갈 일이 생기면은 한번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0: 아, 이게 지금 저 한국에서 산것 같은데요, 근데?
1: 아, 그러네. 한 박스 샀다니까 네, 한국에서 산 건가?
0: 그죠. 어디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0529님께서 귀한 연차 써서 매복 사랑니 그것도 누운 거 오늘 3개 다 발치했는데 지금 고통이 어마어마하네.
0: 아, 사랑니를 뽑았군요.
1: 크, 이거 뭔지 알죠 저?
0: 뽑았어요?
1: 저요? 저 그때 빼가지고 펜스 할 때.
0: 아, 그러네요. 아, 그 두 개 뽑았죠 한 번에? 아, 하나밖에
1: 하나인가? 두 개? 아, 하나.
0: 아,
1: 하나 뽑았는데 저도 팬사인회 하는 날 뽑았는데 아침에 뽑고 이제 저녁에 팬사인회 갔는데 말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0: 그죠. 그 빼는 게 힘들기보다는 그 이후에 계속 말해야 네. 돼서 아픈 거였잖아요.
1: 저는 하나도 안 아픈데 했는데 이제 딱 그 시작할 때 되니까 마취가 풀려서 너무 아프고 얘기하다가 이거 뭐지 하고 쭉 뽑았는데 실이 쭉
0: 아, 진짜 비주얼 아, 막 생각나서 되게
1: 그래가지고
0: 싫네요.
1: 아, 진짜 저도 이 고통 압니다.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네,
0: 저도 사랑이 네 개 한 번에 뽑아가지고 어렸을 때 그래서 아마 지금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이에요. 할 수 있어요.
1: 좋아요.
0: 좋습니다. 미호님께서 쿄디 탱디 스트레칭 자주 하시나요? 저는 직업 특성상 컴퓨터나 노트북을 정말 많이 봐야 하는 직업인데 최근에 허리를 삐긋하면서 스트레칭 필수로 자주 하고 있어요. 직장인분들 파이팅? 물음표 물음표? 아, 저도 운동하기 전에 웬만해서 꼭 하려고 해요. 폼 롤러로. 아까 폼 롤러로.
1: Yeah, 폼 롤러.
0: 네, 폼 롤러로.
1: Yes.
0: 예, 그 꼭 등이랑 가슴을 좀 많이 풀긴 해요.
1: 나 스트레칭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0: 하세요?
1: 전 안 해요.
0: 하세요. 지금 딱 봐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아, 너무 공격적이게 나왔어요. 아야, 너무 요즘에 태어가 열심히 운동하니까 이게 또 근육이 좀 잘못 생기고 뭉치면 안 이쁘게 생기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풀어가면서
1: 알통몬처럼.
0: 예, 그럼 여기서 스트레칭을.
1: 맞아요. 아직 요즘 운동하는데 이게 자꾸 불어요 몸이.
0: 아, 불어요?
1: 네, 커진다고.
0: 아,
1: 네, 자꾸 그 운동하고 그 막 쉐이크 같은 거 먹고 그러니까 해가지고 제가 오늘부터 새로운 거를 시작할 거거든요.
0: 네, 어떤 거요?
1: 그 뭔지는 아까 너한테 얘기해 주긴 했지만 이건 제가 만약에 한 달 동안 잘 지켰을 때
0: 아, 오케이
1: 팬분들한테도
0: 아,
1: 까지 얘기를
0: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1: 초반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0: 아, 좋아요. 네.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네, 꼭 스트레칭 많이 하세요. 꼭 해야 돼요, 진짜로.
1: 네, 3802님께서 요즘 탱디 운동 열심히 바로 나오네, 키키. 노래 나오는데 쿄디가 몸 관심 갖는 것 같은데.
0: 아, 아니면 이게 되게 커지는데, 이게 그냥 커졌어요, 되게. 몸이 아, 커졌어요.
1: 맞아요. 네. 아, 이게 그냥 커졌어요 지금.
0: 예. 네. 근데 저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저도 지금 운동 안 한지 좀 꽤 됐거든요. 진짜 막 일주일 한 번씩만 했는데. 근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운동 오래 안 해도 그래도 좀 유지가 되긴 하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저 아시잖아요. 스무 살 때, 21살, 22살 때 얼마나 말랐는지.
1: 네.
0: 근데 그때도 나름 그래도 운동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또 운동 안 하면 확 또 다시 윽 이렇게 날씬해지는데 이제는 안 운동해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메이크업 쌤도 저 보면서 큐 운동 요즘에 하냐 그래서 저 안 한다고 근데 몸이 왜 이렇게 커졌냐고 근데 전 진짜 운동 안 한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잘하면서 좀
1: 맞아요.
0: 생각하면서
1: 그래, 저도 지금
0: 돼요.
1: 요즘 하면서 점점 커지는 걸 보고 아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근데 운동을 줄이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뭐 유산소를 좀 더 넣거나 해야 써서 요즘에 좀 고민 중입니다.
0: 예, 아니면 그냥 막 커지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맞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K-POP 능력평가로 돌아오겠습니다.
1: 월요병 싹 날려줄 골든차일드 장준 선배님과 함께합니다. 환영 인사와 질문 이쪽으로 남겨주세요.
0: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저의 옐로우.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지금부터 K-POP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2: Listen and repeat. Hey, don't be shy. Look at the sky.
3: Hey, don't be shy. Look at the sky.
2: Alright, 시작해볼까요? K-POP
1: 능력 평가. K-POP계의 1타 강사 친친방의 신의 한 수.
4: 왔다 내 회초리.
1: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갱얼지 발바닥 꼬순내만큼이나 중독적인 아이돌 골든차일드 이장준 씨 어서 오세요. 야호!
2: 아, 참 이 소개 말이 이 갱어지 발바닥처럼 꼬순내 나는 예, 아이돌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쉽게도 이제 제가 발바닥이 나갔습니다.
1: 아이고. 네.
2: 아 정말
1: 괜찮으시죠?
2: 네네네 괜찮습니다. 아 일단은 뭐 팬분들도 몰라요. 일부러 아. 네, 뭐 얘기를 아직 안 했는데 아. 근데 이제 또 어차피 스케줄 오니까 또 그죠. 이제 뭐 내일도 있고 막 계속 있어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결혼식 참여차 이제 멤버 주찬 씨랑 같이 제주도를 갔어요. 그래서 결혼식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해변가에 가서 우리 좀 수영 좀 하고 그러자 해서 수학 막 물안경 사고 막 되게 들뜬 마음으로 물에 막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이제 바위 쪽까지 이제 수영을 해서 가가지고 이제 야 여기 올라와 봐 이러고 있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미끄러지는 바람에 이제 따개비에 예, 발이 이게 조금 예, 찢어짐 이슈가 있어서 예, 처음으로 이제 제주도 응급실을 가봤는데 아 좋더라고요.
1: 좋았어요.
2: 안 아프게 잘 꿰매 주셔가지고
1: 아, 다행이군요.
4: 아 여기 안 그래도 시흥시 불주망님께서 장준님 누가 허락 없이 다쳐라 그랬어요라고 하셨어요.
2: 야 근데 저도 이제 뭔가 옛날 어렸을 때였으면은 그냥 다치고 나서 엉엉 울었을 것 같은데 네. 나이 30 먹고 이렇게 다 이게 좀 간만에 좀 크게 다쳐 보니까 이게 이제는 약간 좀 민망하더라고요 다치는 게 아프고 나발이고 그것보다 그냥.

0: 민망한 거야. 아, 내가 나이 30 먹고 이게 바닷가에서 바위에서 자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이게 피 철철 나고 있는데 너무 뭐, 민망한 거예요.
1: 뭔가 주면서도 어 괜찮으세요, 진짜 이런 게 오히려 네, 더 발보다는 그게 더 네. 제발 좀 신경 안 써줬으면 맞아, 좋겠는데.
0: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러는데 네. 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 이제 또 다른 학생들 있길래 어 여기서 놀지 마요, 저 길로 가, 여기 위험해 위험해 이러면서 또, 아. 네, 또 해상 구조대 역할까지 하다 왔습니다.
2: 아, 좋습니다. 김지윤님께서 미치겠다 장조가 얼른 나으세요.
0: 아 얼나 예
1: 얼나.
0: 근데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오늘 또 소독 드레싱도 지금 계속 가고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예.
1: 좋아요.
0: 7295님께서 장준님 다치셔서 오늘 기운이 없으실 줄 알았는데 괜한 걱정했네요. 아프지 마세요. 다들 아프지 마세요. 아픈 사람 저랑 결혼합니다. 아,
3: 어 갑자기?
0: 어 네. 어. 저는 근데 뭐 안 아파요.
2: 그쵸? 아니
0: 제가
2: 그 당시엔 아팠지만 그쵸? 지금은 괜찮습니다.
0: 지금은 사실. 네. 아, 오케이, 제가 7295님을 이제 밀쳐내는 게 아니라 네. 네. 저는 정말 안 아프기 때문에 네. 네. 네. 저 걱정하지 말라고.
1: 아, 네. 좋습니다.
0: 그럼요, 그럼요.
1: 2934님께서 장준님 오시는 월요일 기다렸어요. 너무 재밌고 맛깔나게 이끌어주셔서 쿄디캐디랑 케미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기대합니다.
0: 아, 근데 진짜 제가 이제 기호 씨랑 태호 씨랑도 이번이 3주째잖아요.
1: 네, 맞아요.
0: 뭐 제가 이끌어준다 이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서로 당겨주는 것 같아요. 에이, 자석처럼 NS처럼 이렇게 우리는 서로 당겨주는 것 같습니다.
2: 좋습니다. 자, 물통님께서 쿄디탱디는 어릴 때 가장 크게 다쳐본 게 언제인가요?
3: 저는 솔직히 다친 거 되게 무서워했어가지고 뼈도 부러본 적도 없고 뭔가 크게 다쳐본 적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아, 한 번 그 막 자전거 탈 때 모래바닥에 모래다 이렇게 싹 해가지고 완전 옆에 다 긁힌 적은 딱 한 번 있는데
0: 아, 너무 아픈데
3: 네, 근데 뭐 그거 정도는
2: 저도 이런 거 좀 비슷한 건데 그냥 유리문 이렇게 차가지고 네. 발 저도 찢어져서 그때 바로 응급실 갔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기억이 있네요. 뭐 TV 한번 깔린 적 있고 옛날 TV 좀 뚱뚱하잖아요.
0: 아 그쵸 그쵸.
3: TV 네. 어떻게 깔렸어요?
2: 거기 매달린 거지.
0: 그러다가 이렇게 터진 거구나.
2: 뭐 그런 저는 어렸을 때 뭐 저도 자전거 타다가 이렇게 싹 갈린 적 있고.
0: 그쵸. 네, 좀 많죠.
3: 그쵸. 네. 그쵸. 그럴 수도 있죠.
0: 네 오야호디라우님께서 이분들 맨날 결혼 미루시네라고 하시는데. 아 그럼요.
3: 네 아직 너무 생각이 어리죠. 없어서.
0: 저도 아직 생각이 없습니다.
3: 네, 저희 네. 너무 어려요.
0: 맞아요 맞아요.
2: 아직 생각 없어가지고. 좋습니다. 어 잠깐만 김정선님께서 저희 빼고 셋이 사귀시는 건가요? 라고
0: 다 좋습니다. 네. 뭐
3: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0: 그죠. 뭐든
2: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 K-POP 능력 평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부터 소개해 주시죠.
0: 네 좋습니다. 오늘의 선물 햄버거 세트 교환권, 두유 한 박스, 간편식 세트, 치킨스 교환권, 편의점 상품권까지. 했으니까 퀴즈 풀고 선물 받아가세요.
2: 네, 정답 문자 보내실 거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그럼 바로 첫 번째 퀴즈부터 가볼까요?
0: 좋습니다. 퀴즈의 귀신은요 바로 가사 핑크한 영역 팜팜.
2: 네, 지금부터 어떤 노래를 짧게 들려드릴 건데요. 그 속에 숨겨진 가사가 등장할 겁니다. 효과음으로 대신 채워진 부분에 들어갈 원래 가사는 무엇인지 맞춰주세요.
1: 그럼 바로 문제의 군간 나갑니다.

0: 따따따
1: 어디서 그걸 찾아오는 거지?
2: 자, 여기까지. 이 노래는 카라의 노래인데요.
0: 네, 가사 빈칸에 들어갈 가사 네 글자입니다. 워낙 유명한 곡이니까 힌트 안 드려도 정답 다 아시겠죠? 거리를 걸을 때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3: 네, 자, 바로 정답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보통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추가되고요. 스마트 미니는 무료입니다.
2: 그럼 정답 기다리는 동안 정답송이자 힌트송 카라의 Pretty Girl 듣고 오겠습니다.

0: 카라의 프리티걸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퀴즈 정답 바로 알아볼까요?
1: 네,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요 바로 당당하게 였습니다. 자, 우리 큐디팅디도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고 계신가요?
2: 완전이죠.
1: 아, 나이스.
3: 저는 저도. 당당하게 걸어요?
2: 네.
3: 어, 맞아요?
2: 네.
3: 아, 아, 되게 가끔씩 슬퍼 보여가지고
2: 슬플 때가 있긴 하죠.
1: 그렇죠. 아, 뭐, 예.
3: 저는 걸을 때 음악 듣는데요. 특히 막 좀 많이 걸어야 될 때, 뭐 예를 들어 공항이나 아니면 뭐 그냥 뭐 많이 걸어야 될 때는 꼭 음악 들으면서 완전 좀 파워풀한 음악을 들으면서 아. 그 박자에 맞춰서 걷는 것만큼의 쾌감이 없어요. 아. 너무 좋아요, 전. 그 기분이 좋아요. 딱 박자 딱. 맞춰서 걸어가는 게 당당하게.
1: 그렇죠. 네.
2: 당당히 걸으시죠?
1: 아, 지금은 이제 목발로 네 발로 걷고 있고. 예.
2: 아, 그렇죠.
3: 아, 곧 당분간 당당하게 걷겠네.
1: 아, 당분간은 되게 네 발로 걸을 것 같고. 네, 이제 뭐 근데 뭐 금방 시바 푼다 그래서 한 일주일이면 풀 것 같아 가지고. 그 이후로는 저는 날라댕길 거예요, 이제.
3: 아,
1: 지금 너무 근질거려요, 왼발이.
3: 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 당첨자 소개해 볼게요.
0: 네, 8812 님께서 정답 당당하게. 그나저나 프리티걸 가사 너무 좋은 것 같지 않나요? 프리티걸이 되는 조건은 외적인 게 아니라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마음은 예쁘게, 표정은 산뜻하게.
1: 아, 네, 가사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프리티걸.
3: 네, 당당하게.
0: 맞아요, 맞아요.
3: 좋습니다. 6040님께서 정답 당당하게. 고등학생 때 야자 끝나고 지친 상태로 집 갈 때마다 들으면서 힘냈던 노래 너무 반갑습니다. 새로운 에너지 뿜뿜하고 싶을 때 듣는 노래 있나요?
1: 에너지 뿜뿜.
3: 에너지
1: 뿜뿜 할 때.
0: 저는 퀸의 그 I want the big break 노래 제목 뭐더라?
3: 여기 후렴이에요?
0: 네.
3: 어? 왜 모르겠지?
0: I want to break 무슨 뭐였는데? 아, 죄송해요. 저 영어가
1: 아, 괜찮아.
0: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1: I want to eat breakfast.
3: I want to break free.
0: Break free.
1: 아,
0: breakfast.
1: I want to breakfast.
3: 야, 거기 yeah. 있으면 어떡하니? 아, 나도 네. 참고 있어. 네.
0: I want break free.
1: Yeah.
0: 이거.
1: 아,
0: 이거
1: 요런
0: 진짜
1: 거.
0: 좋아요.
3: Yeah. I want breakfast. Yeah. 아침밥 먹고 싶어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0: 맞아요.
1: 좋죠. Yeah.
3: 아, 네. 있으세요, 선배님 혹시?
1: 저는 파워 듣습니다. GD 선배님 파워.
4: 파워.
1: 예, 그 뭔가 그냥 괜히 어깨 털고 딱 걷고 뭔가 그러고 예, 전 파워 됐습니다. 규 씨는요?
3: 아, 저는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1: 어? 약간 좀
3: 아, 그게 아니라 예. 이게 항상 좀 힘차는 노래들은 다 살짝 조금 욕이 좀
1: 이게 약간 욕이 써있어서
3: 예, 들어와 있어가지고 예. 얘기 말씀 못 드리는데 근데 예. 완전 박자감이 탁탁탁 치는 그런 노래들을 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1: 아, 좋죠.
3: 좋습니다.
1: 자, 그리고 4729님께서 정답 당당하게 걷기. 세 분들은 걷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걷는 거 참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어디 이동할 때 30분 거리도 그냥 걷는데 친구들이 다 싫어해요.
3: 아, 어떠세요? 좋아하세요? 아,
1: 저는 좋아하는데 네네. 근데 요즘 부쩍 날씨가 갑자기 확 더워졌잖아요.
3: 아, 그죠.
1: 이런 날은 조금 힘들어요. 네. 차라리 이제 해지고 이렇게 밤이면은 그러니까 이건 날씨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걷는 건 진짜 좋아해요.
3: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뭔가 솔직히 택시비도 그렇고 교통비가 워낙 저렴하고 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냥 이제 다른 방법을 찾는데 항상 여행 갈 때 혹은 막 투어 나갈 때 이제 그 도시를 좀 느끼고 싶을 때는 무조건 걸어요.
1: 아,
3: 그냥 쓸데없는 거 봐도 괜찮으니까 일단 걷고 그냥 사람 구경도 할 겸 그냥 건물도 볼 겸 그냥 무조건 걸어요. 그럼 걷는 거 힘들면 자전거 타던가
1: 아.
3: 30분이든 뭐 20분이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저도 걷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3: 저는 아, 그죠?
0: 네, 저는 네. 걷는 거 저는 뭐 사실 옛날 이런 서울 올라오기 전에는
1: 네.
0: 뭐 무조건 30분은 기본이고
1: 네. 네,
0: 어디든 걸어 다녔고 대전이라서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 저는 웬만한 가끔 시간이 생겨서 어디 가야 된다 하면 좀 걸어가요. 한 30분, 40분 정도 거리면
3: 맞아요.
1: 맞아요. 그런 거 네. 좋아요.
3: 네, 항상 태어도 투어 나가면 같이 외출하면 그냥 다른 애랑 같이 가면 아, 택시 탈까 막 이러면 걷자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항상
0: 구경하면서 걸으면 좋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역시 딱 이렇게 직접
3: 동의합니다.
1: 느끼고
3: 네. 네.
0: 맞습니다. 2933님께서 정답 당당하게요. 당당하게 걷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전 정말 잘 넘어지는데요. 길거리에서 넘어지면 사람들이 괜찮다고 챙겨주시는 게 좋나요?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게 좋나요? 너무 창피해서 저는 그냥 절 무시하고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3: 얼마나 많이 넘어지시길래
0: 나는 그러니까. 진짜 한 번도 없어 사실 기억적으로.
3: 저도요.
1: 저는 아니 막 아, 네. 근데 요 이제 최근이었잖아요.
3: 네, 그죠.
1: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3: 그죠, 그죠. 네. 아, 저도 그냥 못 본 척했었으면 좋겠어요.
1: 저 바로 어제였잖아요. 어제였는데 네. 가주셨으면 좋겠었어요.
3: 네. 아, 네. 근데 전 솔직히 선배님만큼 뭔가 다칠만한 진짜 분위기였으면 뭐... 뭔가 괜찮으세요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1: 아, 그쵸, 그쵸.
3: 그냥 길거리에 막 삐끗해서 막 좀 넘어졌으면 그냥 제발 안 봐줬던 척했었으면 좋겠는.
1: 저는 한번 그래서 그 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에서 내리다가 네. 얼음길에 엄청 크게 아이고. 넘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등교하는 학생들이 다 진짜 몇십 명 있었죠. 몇십 명, 몇백 명 있잖아요.
2: 진짜.
1: 너무 아픈데 바로 일어나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걸었어요. 그냥 뭔가 스텝인 척하면서 그냥. 근데 이제 딱 교실 도착하니까 다 핀 거예요, 무릎이.
4: 아이고.
1: 그래서 진짜 민망할 때는 아픈지도 몰라요.
3: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2: 네, 충격 때문에.
1: 네, 일단. 그래서 왜 이러니까 교복도 빵꾸나 있고. 진짜로. 네. 와.
3: 아. 근데 그 안 아픈 척 하는 게 어렸을 때 그게 귀여운 거 뭔지
2: 맞아.
3: 아시죠?
2: 맞아. 네.
3: 귀엽고.
2: 네? 나 괜찮은데?
1: 왜? 왜? 아, 이 정도 같다고. 빨간 약발인데.
3: 아, 귀엽다. 2791님께서 정답 당당하게 셋 중에 제일 당당하게 걷는 남자 나랑 결혼하기.
2: 아까 저 기어 되게 당당하게 걷는다 했잖아요.
3: 저런 결혼해야겠네요.
2: 오. Yeah.
3: 괜찮겠어요?
2: 찾았다 드디어. 야 그래도 너 장강 가겄다야. 하는데 다행이다 다행.
1: 나이스.
3: 아 근데 갑자기 막 나중에 문자 와서 아 귀여우시면 조금
1: 에이 설마 그러겠어요.
2: 2791님 귀여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3: 예, 어떤지 네네. 한번 보내주시면. 똑바로 말하세요. 장난이고요. 이제 저랑 어쩔 수 없게 결혼해야 돼요. 싫든 말든 해야 돼요. 이제 저희는 좋습니다. 짝꿍입니다.
2: 에. 좋아요. 자 이분들 포함 다섯 분께 두유 한 박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2: 좋아요. 그럼 바로 다음 퀴즈 가볼까요?
1: 자 2교시 퀴즈 가사 빈칸 영역.
3: 가사 빈칸 퀴즈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짧게 들려드릴 건데요.
2: 그 속에 효과음으로 대신 채워진 부분에 원래 가사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1: 자 그럼 바로 문제 구간 들려드릴게요.
3: 와우

0: 자, 여기까지. 자, 이 노래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밸런스 게임이라는 곡인데요. 가사 빈칸에 들어갈 단어 과연 무엇일까요?
1: 누군가의 운을 따져볼 수 있는 단어죠. 예능 1박 2일에서 많이들 들어보셨던 단어입니다. 자, 보기 드릴게요.
2: 보기 1번 복덕방, 2번 복불복.
0: 자, 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입니다.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문제 구간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와우.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보기 1번 복덩빵, 2번 복불복. 정답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추가되고요. 스마트 미니는 무료입니다. 정답과 함께 재미있는 밸런스 게임 보내주시면 저희가 당첨에 우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정답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밸런스 게임.

0: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 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 A, 퍼펙트.

0: 으로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Tomorrow by Together의 밸런스 게임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3: 네, 정답은요 바로 2번 복불복이었습니다. 어떻게 두 분은 조금 평소에 복불복 이렇게 운이 좀 좋은 편인가요?
4: 운이 좋은 편인가?
3: 약간 뭐 근데 멤버들끼리 있으면은 내기 같은 것도 가끔씩 할 거 아니에요? 약간 쿠키송이 뭐 이런 거. 그러면 좀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안 걸리는 편이에요?
5: 저는 거의 안 걸려요.
3: 오, 그럼 운이 좋겠네요. 네.
2: 저는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막 꼭 걸리진 않은 것 아닌가?
5: 조금 걸리긴 해.
2: 저는 이거 믿거든요. 네. 가위바위보 하자고 한 사람이 꼭
3: 하자고 한 사람이.
2: 근데 제가 항상 하자고 해요. 제가 항상 걸리는 것 같긴 하는데.
5: 근데 좀 뭐, 많이 걸리긴 해요.
2: 예,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3: 그렇죠.
2: 선배님 어떠세요?
3: 저는 진짜 그냥 무예요. 없어요, 진짜. 그냥 뭐. 이상한 거에 걸려. 막 경주 가서 경주빵 내기 하는데 걸려가지고 경주빵 막 12만원 막 몇십만원 주사고 막 이런 거 쓸데기 없는 거에 걸려. 조금 약간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커피나 밥이나 이런 거는 차라리 그래 우리 다 같이 맛있게 먹으니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쓸데기 막 경주빵 사기 막 아니면 뭐 저거 저 달려가서 저거 찍고 오기 이러고 막 이런 거 걸려가지고 그런 거에서 조금
2: 원래는 그러면 되게 좋았는데 요즘에 좀 폼이 안 좋았나 봐요.
4: 좋습니다. 자, 이제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별님께서 2번 복불복 밸런스 게임으로 J-POP vs 대 J-POP 골라주세요. J-POP vs 대 J-POP.
2: J-POP?
4: Yes.
2: 나눔하는 사람 하나 위로.
3: 예예 맞아요.
2: 오케이. 저는 J-POP 하겠습니다.
3: J-POP
4: 뭐예요?
5: 제이팍.
2: 예, 제이팍.
4: 오케이.
2: 제이팍 하고 싶진 않은데요, 저.
4: 그래? 난 제이팍.
3: 저도 제이팍.
2: 제이팍 잠깐,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5: 학교 다시 간다.
2: 절대 싫죠. 저 박지범 선배님 가겠습니다.
3: 오케이.
2: 왜죠? 왜 제이팍?
3: 그냥 학교 다시 다니고 싶어요.
4: 그때 너무
3: 재밌었어요.
4: 좋았잖아.
2: 근데 그거는 딱 한 달이 재밌죠. 근데 두 달, 세 번째 달 하면 막 공부가 많아지고 막 시험 되고.
4: 또 공부도 안 했으면 공부 타령이야.
3: 공부를 안 했어서 재밌었나?
2: 그런가?
4: 너 제대로 잘 놀았잖아.
2: 뭐 그래서요 어쩌고. 좋습니다. 2529님께서 정답 복불복이요. 손바닥에 모기 물리기 vs 발바닥에 모기 물리기. 탱디큐디 장스타의 선택은 손바닥.
4: 저도 손바닥.
3: 저도 손바닥.
2: 네. 그래도 긁을 수 있는데 발바닥 그러니까. 긁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계속 신발 벗을 수도 없고.
3: 네. 심지어 그리고 지금 저한테 이 질문은 너무 잔인합니다.
2: 그러니까요.
3: 네, 저는 손바닥.
5: 근데 이게 심리적일 수도 있어. 오히려 발바닥이 나을 수도 있어.
2: 왜요? 안 신경 쓰이니까.
5: 안 신경 쓰면은 안 간지럽잖아.
3: 맞아.
5: 모르고 그럼, 있다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
4: 그래도 네. 손바닥.
3: 양말 신고 있는데 발 간지러움 진짜 그 미치잖아요.
2: 근데 저는 그런 저 애초에 그냥 못 참아요. 그럼 저 계속 발 벗으면서 막 이랬을 거예요. 발 벗으면 해. 신발 벗으면
5: 길 걷다가 네. 막 갑자기 막 다 번뜨고
3: 근데 그리고 이제 뭔가 발 긁으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긁는 건 상관없는데 사람들이 그죠. 있을 때 긁으면 조금 뭔가
2: 그죠.
3: 갑자기 약간 이런 느낌 나잖아요.
2: 맞죠. 네, 좋습니다. 이분들 포함 다섯 분께 햄버거 세트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4: 네, 자 이렇게 두 문제 풀어봤는데요. 아직 선물도 퀴즈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3부도 함께 해주세요.
2: 그럼 저희는 잠깐 8634님의 신청곡 트와이스의 What is Love 듣고 올게요.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여보, 맛 어때?
5: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4: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5: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4: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6: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7: FM 94.3MHz, MBC 강원 양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반
1: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2: 저희는 스페셜 DJ 피원합니다. 기호
1: 태호고요.
3: 저는 골든차일드 장준입니다.
1: 월요일에 스트레스 타파 코너 K-POP 능력평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2: 트와이스 노래 신청해준 8634님이 사연도 함께 남겨주셨어요. 지금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힘들지만 열심히 숙제하고 있어요. 힘든 저를 위해서 장준 오빠가 예림아 숙제 화이팅 외쳐주세요. 신청곡은 트와이스의 What is love입니다.
3: 아 예림아 정말 오늘 너무 고생 많았다. 이제 또 월요일이어서 몸도 많이 먹고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또 숙제까지 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다 예림아. 숙제 아자아자 화이팅이고, 정 어려우면은 사실 요즘에 뭐 AI도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만 하고, 그래도 나는
2: 참고.
3: 그래도 예림이가 조금 더 뭔가 디벨롭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참고만 하고, 우리 예림이 숙제 정말 마음만 같으면 내가 대신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우리 예림아 이렇게 친친 들으면서 아자아자 화이팅 해보자. 자 예림아 숙제 화이팅 한다.
1: 화이팅! 자 좋습니다. 그럼 사연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1: 5974님께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라디오는 화장실 갔다 올 수 있는 시간 최대 몇 분이에요? 이 노래 끝날 때까지.
2: 노래 끝날 때까지. 네.
3: 그렇죠.
2: 아, 제가 지금 여기 물이 이렇게 두 개 있거든요.
3: 한 통을 다 먹었네.
2: 아, 이거 제가 말을 많이 하면 네. 물을 좀 마셔야 돼요.
3: 아, 좀 건조해져서.
2: 네, 건조해서 물을 마시고, 그 제가 또 물을 좋아해요. 심심하면 계속 물 마셔. 살짝 습관처럼 계속 물 마셔가지고. 아무튼 TMI까지는 좀 그렇고요.
1: 좋은 습관입니다.
2: 네, 그래서 물 좀 많이 마셔요 제가.
3: 나이스 워터.
2: 네, 6399님께서 아까 밸런스 게임 얘기 나와가지고 요즘 유행이라는 우산 논쟁 보셨어요? 만약에 비 오는 날 내 여자친구가 남사친이랑 같이 있는데
3: 둘이 왜 있어?
2: 남사친한테 우산 주고 비 맞고 온 PS 남사친하고 우산 같이 쓰고 걔 기다려줌. 둘 중 뭐가 더 최악이에요? 저는 후자가 더 최악인 것 같아요.
1: 근데 뭐 고를 만한 게 없을 정도로 별론데 둘 다?
3: 그니까요. 저는 근데 전 차라리 후자.
2: 후자가 더 최악이에요?
3: 네.
2: 같이 쓰는 게?
3: 네.
2: 남사친이랑요?
3: 그쵸. 오면서 뭔 얘기를 했을까? 근데 일단은 오면.

0: 근데 전자면은 조금 화날 것 같아요. 왜 바보같이 이렇게
1: 그죠. 그게 더 그럴
0: 친구한테
1: 것
0: 우산
1: 같은데.
0: 주고 왜 지금 이렇게 혼자 비 맞고 이러고 있냐고 이렇게 좀 화가 날것 같고, 두 번째 후자는 예, 둘다 예, 뭐 싸울 것 같아요.
1: 저는 솔직히 전자요.
2: 나도 전자.
1: 왜냐면 우리 뭐 남자애도 그냥 알아서 그냥 오라 하지 뭘 우산까지 주면서. 좀 그게 더 뭔가 의심 뭐좀더 웃길 것 같고요. 좀 느낌 솔직히 뭐 예, 좀 그 웃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솔직히 뭐 둘이서 뭐 쓰는 건막뭐비 왔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왜이 남자한테 우산을 줬지? 그냥 본인 그 알아서 쓰고 그 친구는
2: 아니 지금
1: 그냥
2: 이해 잘못한 것 같은데요?
1: 어 왜요 왜요?
2: 지금 너가 해석한 대로 얘기해봐봐. 남사친한테 우산을 주고 비 맞고 오미 뭐야?
1: 그 여자가 비 맞고 온 거잖아.
2: 맞아.
0: 그쵸.
1: 그게 너무 그럴 것 같다는 거지.
2: 아 그래서 전자가 별로다?
1: 전자가 최악인 거지 더.
2: 아 더 최악이다.
0: 아 더 최악이다. 아,
1: 전자가 오케이, 오케이. 그러고 있다는 게. 네. 그쵸 전자죠.
2: 아 저는 오히려 그 전 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전자가.
1: 아 전자가 더 나은 것 같다고요? 네, 그러면 두 번째가
2: 같다.
1: 좀 최악이고.
2: 네. 네. 두 번째가 더 최악이다.
0: 저도.
1: 어 저는 전자요.
0: 약간 아 이렇게 와가지고 막 아. 예, 둘이 우선이 커요? 근데? 몇 인용이에요?
2: 자, 근데 요새 윤즈6님께서 그냥 우산 하나 사셈.
1: 그냥 제 말은 그거예요.
0: 사면 되지 왜?
1: 네, 제 말은 아 그치 그치 아 그러네 아 뭐 아 그러네 아 둘 다 최악이네요 그럼.
0: 그래 아니 그냥 편의점 가서 하나 사서 그냥 네. 그 뭐 사면 되지 뭐.
1: 맞긴 해요. 15,000원에 네, 사니까. 네.
0: 3901님께서 나 우산 절대 딴 사람 만들게. 여러분 나랑 결혼해요.
2: 아 되게 결혼하고 싶으신 분들이 요즘 많구나.
1: 그러니까. 아 뭐 사귀는 것도 아니고 결혼은 좀 크지 않아요? 조금?
0: 그죠. 아 근데 그리고 또 너무 뭔가 이렇게 누구 뭐 예를 들어 뭐 기호 씨 아니면 뭐 태호 씨, 장준 씨 이렇게 여러분 나랑 결혼해요. 너무
1: 아 그러네요. 그게 네, 살짝 좀
0: 되게, 너무 약간
2: 되게 오픈 마인드이시구나. 네.
1: 좋습니다. 김민설님께서 저 그럼 우산 씌워주는 남자 BS 같이 비 맞아주는 남자 뭐가 더 설레요?
2: 남주?
1: 같이 비 맞아주는 남자지. 아 아닌가?
2: 아 뭘?
1: 자 생각
0: 더 설레는 거? 비를 같이 맞아주는 거? 그러면 지 우산 하나 있잖아요. 그걸로 같이 쓰지. 아니 잠깐만.
2: 난 씌워주는 거.
0: 저도 씌워주는 게 조금 더 설렐 것 같아요.
1: 아,
0: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영화를 그리면
1: 그죠? 영화를 그려보고 있어요 지금. 뭔가 같이 비 맞아주고 같이 막 뛰어가는 게 뭔가 설렐 것 같은데.
0: 그치 뭔가
1: 그렇지 않아요?
2: 낭만 있긴 해.
1: 네. 네, 낭만 있게.
0: 약간 소나기 소설, 예, 네. 소설 소나기처럼 이렇게 막 둘이 그런 거면.
1: 씌워주는 건 살짝 클리셰. 같이 비 맞고 같이 달리고 막 이런 거 좀 더 살짝 설레는 느낌. 네 그렇습니다.
0: 네 7842님께서 그럼 이건요 평생 라면 금지 대 평생 치킨 금지.
1: Oh 평생 God. 치킨 금지. 아 아니다 아니 라면 금지. 아 죄송해요. 평생 라면 금지.
0: 저도 라면 금지 할래요.
2: 오 진짜요? 난 네. 치킨.
1: 근데 야
2: 나 라면은 못 끊어 진짜.
1: 아니 근데 치킨은 그냥 이런 프라이 치킨뿐만 아니라 그 치킨이 들어간 요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보리토, 타코. 갑자기 막 이 멕시킨 음식 같은 생각이 안 나지.
2: 그럼 소고기로 바꾸면 되지. 돼지 고기나
1: 돼지 고기나요? Yes. 아 근데 그래 치킨이 좀 치킨은 근데 어느 곳에 가도 치킨이 실패하지 않잖아요.
0: 그쵸.
1: 솔직히.
0: 그래서 라면은 뭔가 대신 칼국수나 뭐
1: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0: 냉면 그렇죠. 아. 이런 게 있으니까.
2: 아 그럼 나도 치킨.
0: 나이스 치킨.
2: 나 치킨.
1: 아 전 솔직히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 저 이런 밸런스 게임 되게 좋아해요. 아. 되게 진심이에요 저.
0: 여러분들 밸런스 게임 많이 보내주세요.
2: 어 또 보내주셨습니다. 4613님께서 연락 없이 약속 2시간 늦는 친구 대 약속보다 2시간 일찍 나와서 독촉하는 친구.
1: 독촉하는 거 뭐죠?
2: 빨리 오라.
0: 빨리 와. 오라고, 빨리
2: 오라고, 빨리 오라고.
1: 아 와 진짜 둘 다 너무 싫다. 아, 전 차라리 연락 없이 2시간 늦는 친구가 나은 것 같아요.
2: 나는 차라리 2시간 일찍 나와서 독촉하는 친구.
0: 저도 독촉이 나아요. 네.
1: 아, 저는 기다리는 건 괜찮은데 네. 근데 뭐 본인이 일찍 나와서 왜 날 빨리 오라는 거야? 뭐 진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아닌가?
0: 그러니까 솔직히 전자 2시간 늦은 친구는 손이 먼저 나갈 것 같고 네, 후자는 그냥 말로 아 알았어 왜 이렇게 보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할 것 같고. 아,
2: 맞아요.
1: 설득됐어요. 저도 후자 할게요.
0: 오케이 오케이.
1: 후자가
0: 오케이.
1: 더 최악인 것 같습니다.
0: Let's go. 아 재밌네.
1: 그렇죠. 좋습니다. 이어서 퀴즈 하나 더 가볼까요?
0: 좋습니다. 3교시 퀴즈는요 가사 리딩 영역
2: 네, 지금부터 장준 선배님이 어떤 노래 가사를 읽어드릴 건데요.
1: 여러분은 가사를 잘 듣고 해당 노래 가수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0: 자, 오늘 리딩은요, 제가 또 동탄 스눕독이 아니겠습니까? 빠른 스피드로 한번.

0: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이제 랩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삐지는 이제 우리 바로 탱디가 비트박스를 한번 싹 깔아주실 수 있나요?
1: 아, 오케이, 좋습니다. 네네네. 좀 템포 좀 있게.
0: 네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좋습니다. 갈게요. 1, 2, 3. 내 친구들 전부 한 트럭에 담아서 거리로 나갔어. 빙빙 거리로 돌아가 돌아가 스튜디오 cooking up till we get sticky.
2: 와우, 자, yeah. 여기까지고요. 두 분 콜라보 좋았습니다. Yeah. 과연 이 노래는 뭘까요? 가서 제목 다 맞춰주세요.
0: 네, 정답 문자 보내시고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미니는 무료입니다. 당첨자 중 추첨을 통해 저희가 포기 못하는 치킨 수교원권 보내드릴게요.
3: 그럼 힌트송이자 정답송 바로 나갑니다. 지금 나가는 노래를 맞추시면 됩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세 번째 퀴즈 정답송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정답 발표해볼까요?
3: 네, 이 노래의 제목이자 세 번째 퀴즈의 정답은요, 바로 쿠르티스의 레드 레드였습니다.
2: 예. 이정현님께서 이거 도가니 살이 실이다는 그 노래네요 했는데 이거 실인 게 아니고요.
4: 그렇죠.
2: 네, 살이. 네, 살입니다.
3: 도가니 살이는 살이다. 노래. 네, 도가니를 네. 아끼다 이런 표현이죠.
2: 네, 맞아요. 예, 예.
5: 그러면 정답자 중에 행운의 당첨자 뽑아볼게요.
3: 네, 8812님께서 정답 쿠르티스 레드 레드. 큐디탱디랑 장준님은 도가니 사리기 대 궁뎅이 가리기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요?
2: 전 무조건 도가니 사리기입니다.
5: 저도요.
3: 아, 궁뎅이 가리기. 궁뎅이.
2: 왜 가리는 갑자기?
3: 궁뎅이 안 가려도 돼요, 근데 이제?
5: 그러게요. 뭐 어떻게 뭐 그러면
3: 이게 생궁뎅인가요? 아니면은
5: 그러게요. 아 그럼 잠깐만 생으로
2: 간다면
5: 그러면 난 궁뎅이 가리기인데.
3: 그쵸.
2: 그럼 나도 궁뎅이 가리기. 지금 누가 여기서 도가니 가리기?
3: 아 아니면 한겹 반스만 입었다고요? 팬티만?
5: 아 그러면 도가니 가리기.
2: 아 요즘 요즘 세긴, 많이 저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뭘?
5: 그렇잖아요. 네. 전
2: 난 도가니 가리기. 왜냐하면 네. 중요해요.
3: 맞아요.
5: 그러면 얼마나 중요해요?
2: 저도 이 무릎이 지금 그러니까 미래가 걱정이 돼요. 너무 시려가지고. 아,
5: 근데 태호가 좀 많이 심해요. 네. 파이팅 하시고요.
2: 많이 걱정이 됩니다.
5: 임혜정님께서 궁뎅이 언박싱 유유.
3: 아, 궁박싱.
2: 요즘 유행이잖아요.
5: 그게 뭐가요?
2: 그거
5: 엉덩이 언박싱.
2: 그 바지 이렇게 내리고 다니는.
3: 세깅에서.
5: 아, 세깅. 아, 세깅이 뭐 유행이에요? 세깅 언제부터 있었는데?
2: 아, 그래요?
5: 그럼요.
3: 저기 그 비버 형님이 엄청 옛날부터 했었던
5: 엉덩이 있었던. 아 근데 뭐 다시 살짝 그런 느낌.
3: 그래서 다시 뭔가
2: 다시 지금 또 다시 하고 있죠.
5: 그러면
2: 0121님께서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세 분은 레드레드 가사처럼 이것만큼은 안 된다, 레드레드다라고 생각하는 행동이 있나요? 이것만은 안 된다.
5: 아 왜 웃었지?
2: 이것만은 안 된다? 뭐 불법적인 거?
3: 그쵸. 불법적인 거 아니면은 뭐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약간 조금 거슬리는 그런 습관들.
5: 저는 막 아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3: 약간 뭐 먹을 때 좀 쩝쩝 소리 난다거나.
5: 뭐 저는 아니면은... 그런 거 있긴 있어요. 전 그런 거랑 저는 살짝 그 본인의 이 공간을 좀 파악을 잘 못하는 분들요. 막 걸을 때 막 계속 막 휘청거리거나 뭔지 아시죠? 막 계속 막 팔 이렇게
3: 하고 사람들 다 지나가는데 막 이러면서 지나가고
5: 막 그런 걸 좀 그런 사람이 있으시거든요. 그 공간 감각이 좀
3: 맞아 있어요.
5: 예, 뭔지 아시죠? 그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한 건데 생각하면 좀 그런 거 싫어하네요. 태호 씨는요?
2: 아 저요? 저 뭐 이것만큼은 안 된다. 전 뭐 다 뭐든 괜찮아요. 근데 뭐 불법적인 거 빼고.
5: 맞아요, 태우 씨?
2: 네, 그냥 합법적으로만 살면 뭐든 인간이 살아가는데.
5: 오케이, 전 한번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3: 좋아요. 나중에 네. 제대로 캐치해가지고 한번.
5: 진짜 괜찮은지. 선배님은 괜찮으세요?
3: 저는 뭐 딱히 저도 막 그런 거 있는데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뭔가. 좀 거슬리는 게 뭐가 있지? 약간 조금
5: 막 말해도 막 침 막
3: 침 튀기거나 아니면은 막 뭔가 이게 갑자기 발성 겁나 좋은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귀 아플 정도로 좋으신 분들.
5: 죄송해요.
3: 네. 아니 기호 씨는 아니에요.
2: 네. 너는 아직 부족해. 그 정도 발성 말고 갑자기 막 큰 사람도 있어.
5: 아 뭔지 알아요. 이제 그 먼저 깽 한 사람
2: 깜짝깜짝 놀랄 때 있어.
5: 맞아요. 뭔지 알아요.
2: 맞습니다.
3: 그렇죠.
5: 9787님께서 전 누가 저랑 같이 있을 때 폰하면 안 돼요. 친구가 저랑 있는데 폰하는 거 보면 딱 화나요. 막 화나요. 아 뭔지 알아요.
3: 이런 것도 있죠.
5: 네. 막 같이 밥 먹고 있는데 막 갑자기 핸드폰
3: 이렇게
5: 만지면.
3: 하고 이렇게 하고 먹거나.
5: 아 맞아요. 막 오랜만에 좀 대화하는데 막 계속 핸드폰 만지면 저도 그런 거 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화나진 않아요. 근데 핸드폰 만지네 마사지 이렇게. 뭐 그렇게 재밌는 거 뭐 핸드폰 있잖아요. 누구랑 문자 하고 있어? 이런 느낌. 안 그러세요?
2: 아 그렇죠. 희한하죠. 그래도 보면.
5: 네, 그렇죠.
3: 그렇죠.
2: 네, 저도 싫어요. 딱히 막 네, 막 그렇게 막 핸드폰만 뚫어져서 쳐다보고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3: 합의가 되면 모르는데.
2: 네, 그렇죠. 네, 이러면... 서로 보면 사실 문제네. 네, 네.
3: 근데,
2: 네.
3: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데 걔는 이렇게 먹고 있으면
5: 아, 최악이죠. 네. 멤버들끼리는 상관없고.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3: 자, 그리고 1998님께서 정답은 코르티스 레드 레드입니다. 노래 들을 때마다 생각해요. 친구들 트럭에 다 담을 정도면 친구가 많으신가 보다. 저는 봉고차 정도면 될 듯.
5: 오, 친구 이게 뭔 소리죠?
3: 봉고 그러니까 친구들,
5: 아, 가사에?
3: 네, 노래 가사에.
5: 아~ 네.
3: 친구들 트럭에 뭐 담아 이 정도면 친구가 어쨌든 그 트럭에 담을 만큼 많다 이런 뜻.
5: 그렇죠.
3: 근데 봉고차가 제일 많이 실려요.
5: 봉고차가 뭐죠?
3: 봉고차 그 알죠? 그 뒤에 우리 약간 네. 약간 뭔가 조금 현장 같은 데 가면 있는 이만큼 있고 여기 다 그 침칸인 거.
5: 아. 아~
3: 파란 색깔.
5: 아, 알죠, 요거, 알죠,
3: 근데
5: 알죠.
3: 요것도 많이 타잖아요, 요것도.
5: 예, 네, 그죠. 한 12인승 들어가잖아요.
3: 예. 네. 아, 이건 근데 아, 짐칸이 좀 작긴 하다.
5: 네. 아, 뭔지 알아요.
3: 아, 근데 뭐 친구들
5: 많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3: 맞아요. 예. 네.
5: 봉고차 정도면 딱 좋은 거 같습니다.
3: 예. 네. 네. 진짜 이제 찐인 친구 한두 명이
5: 네, 맞습니다.
3: 얕은 친구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5: 네, 좋습니다. 1573님께서 코르티스 레드 저 뽑아주시면 레드 춤춰서 피어나미 우리 버스에 올릴게요.
2: 오.
5: 아,
2: 오케이.
3: 뽑혔다.
5: 그거는 뽑혔다. 근데 뽑아 그 레드 추지 마시고 유니크나 추셔주세요.

0: 끄쳐서 우리 버스 올려.
1: 굳이 뭐 굳이 에이. 그렇지 뭐 굳이 딴 사람 거 칠 필요 없긴 하지.
0: 그쵸?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1: 우리 버스인데 우리 버스인데 뭐
0: 유니크 차라리 유니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좋습니다.
0: 아 유니크 너무 어려운가?
1: 아무튼
0: 아무튼
1: 아무튼 뭐든 올려주세요.
2: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 이분들 포함 정답 보내주신 다섯 분께 치킨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와우 탐나는데.
1: 네 그럼 퀴즈 계속 달려볼까요?
3: 4교시 퀴즈는요 바로 공통점 0이요.
1: 네 지금부터 노래 세 곡의 일부분을 짧게 들려드릴 건데요. 노래를 듣고 노래 제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동물은 무엇일지 맞춰주세요.
2: 그럼 바로 첫 번째 곡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악뮤의 노래인데요. 과연 제목이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 곡으로 가겠습니다.
1: 네, 이 노래는 NCT 드림의 노래죠. 과연 제목에 어떤 동물이 등장할까요? 자, 세 번째 곡까지 갑니다. 동물 보라를
2: 일으켜. 와, 오랜만이다.
3: 자, 이 노래 모르는 분들 없으시죠? 자,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 세 곡이 힌트입니다. 이 노래들의 제목이자 바닷속에 사는 이 동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2: 정답 바로 맞춰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그럼 정답 중에 그럼 정답 문자 기다리면서 힌트 곡 중에 하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NCT 드림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럼 네 번째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1: 네, 정답은요 바로 고래였습니다. 와우. 예. 자, 힌트송을 차례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악뮤의

0: 고래, 두 번째 NCT 드림의 고래, 세 번째 오마이걸의 돌핀이었죠.
1: 우,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만나볼게요.
2: 네, 5023님께서 고래, 저 이 노래 진짜 좋아요. 그치만 동물은 고양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친친방 DJ분들이랑 장준님 좋아하는 동물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이유도.
3: 저도 요즘에 고양이요.
0: 아, 고양이.
3: 네, 고양이 좋아요.
2: 저는 강아지.
1: 어, 진짜요?
2: 네.
1: 갑자기?
2: 그냥 걔네만 보면 그냥 웃음이 나잖아요.
3: 아, 그죠.
0: 저도 이제 뭐 강아지 고양이 저 둘 다 좋아하는데 최근에 좀 빠진 동물이 알락꼬리 원숭이. 오. 알락꼬리 여원숭인가?
2: 네. 어떻게 하다가?
0: 아니 최근에 이번 그러니까 어제 제주도 말고 예, 이 마다가스카르 나오니
3: 아 귀엽다.
0: 여기 어디 그 제주도에 한 동물원을 갔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제 무릎에 와서 막 밥 먹고 아~ 사람 어깨 위에 올라오고 이런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1: 아 원숭이들 진짜 귀엽죠.
0: 네,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 좀 좋아졌어요.
2: 아~ 완전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1: 완전 똑똑.
0: 맞아요,
2: 완전
0: 맞아요.
2: 똑똑하잖아.
3: 좋습니다. 8791님께서 정답 고래. 저는 사실 고래 특히 돌고래를 진짜 좋아해서 어렸을 때 돌고래 조련사가 꿈이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아직도 몰래 돌고래 영상 찾아봐요. 아, 돌고래 너무 귀엽고 좋죠.
0: 맞아요. 똑똑하고.
3: 네,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데요.
0: 어, 맞아요. 제주도에도 그쵸? 요새 뭐 돌고래 나온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3: 근데 아,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돌고래가 너무 똑똑해서 되게 생각보다 나쁘대요.
0: 아,
3: 애들이.
0: 그래요? 사람을 갖고 놀고 그런가?
3: 아니 그 사람을 되게 좋았는데 네. 다른 이제 물에 사는 동물들을 되게 많이 괴롭힌대요.
0: 아~
3: 애들이 네, 막 그렇게 착하진 않대요.
0: 어~
2: 네. 엄청 똑똑하잖아.
3: 엄청 똑똑해서 엄청 오히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짓을 하는 뭐 그렇대요. 저도 찾아보니까
0: 확실히 전 안 똑똑하네요.
3: 나 아, 아닙니다.
0: 저는 그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착하게 살죠. 네.
2: 좋습니다. 자, 이분들 포함 정답 보내주신 다섯 분께 간편식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신나게 풀다 보니 오늘도 준비된 퀴즈 하나를 못 풀고 또 맞춰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앞에서 도착한 밸런스 게임 질문도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3: 아, 좋습니다.
2: 네. 3287님께서 피스와의 소중한 기억 대 소중한 71억.
3: 아, 이런 거 왜 물어봐요?
0: 왜 대답 못해요? 왜 대답 안 해요?
3: 아, 이런 건 좀
2: 그러니까 뭔데요, 그래서?
3: 본인한테 해당한 말이
2: 뭐냐고요?
3: 그럼 전 소중한 기억하겠습니다.
2: 소중한 기억, 저도 소중한 기억 가져가겠습니다.
3: 오? 우회인데요? 태우 씨 우회인데요?
2: 고민되긴 하네요. 71억이면
3: 아 근데 기억은 전 얼마나 많이 있어도 다시 만들 수는 없긴 해요.
2: 그렇긴 하죠. 네. 내가 그 말을 들었는데 예. 71억이 있으면
3: 새로운 추억 또 만들
2: 새로운
3: 있을지?
2: 좋은 추억이 또 생길 수도 있다. 누가 아 내가 어떤 팬분께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3: 아 맞긴 해.
2: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3: 아, 맞긴 합니다. 좋습니다. 7295님께서 모르는 게 산책 BS 모르는 개랑 산책.
2: 아, 전 무조건 모르는 개랑 산책.
3: 아. 전 전자의 후자요. 상책이 후자. 뭐예요?
0: 상책? 아, 모르는 게 상책?
2: 모르는 게 좋다.
0: 네. 아. 오히려 알면 더 복잡하고 모르는 게 낫다. 아,
3: 저는 네. 그러면 전자요.
2: 모르는 게 낫다.
0: 아, 모르는 게 나아 차라리.
3: 네, 이건 영어로 Ignorance is bliss.
0: English 아, 또... is bliss? 뭐요?
2: 자, 뭐 한번 더 해줘요.
3: Ignorance is bliss. 그게 모르는 게 더 평화롭다. 근데 그게 맞아요. 맞아요. 진짜요.
2: 맞아, 맞아.
3: 진짜 맞아요.
0: 그쵸?
3: 네.
2: 저는 모르는 개랑 산책하겠습니다.
3: 아, 물면요?
2: 네?
3: 강아지를 물면 어떡해요? 에이, 주인 아니에요? 모르다가 막 물면 어떡해요?
2: 뭐?
3: 그 강아지가 본인을 물면 어떡하냐고요.
2: 왜 물어 저를?
3: 아, 그 모르는 개니까 모르는 개니까 물 수 있지.
2: 강혁 선생님 부르면 되죠.
3: 아 그래요? 아 그래요.
0: 같이 물죠 뭐.
3: 자 질문 여기까지 보고요. 가시기 전에 오늘 코너 끝곡 선곡 해주시겠어요?
0: 아 그러니까요. 네 일단 뭔가 오늘 이게 일주일만에 봤는데 뭔가 좀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이런 느낌이면서 좀 가기가 너무 아쉽네요. 가기가 아. 너무 아쉽고 쓸쓸해가지고 제 이 마음을 담아서 조수미 선생님의 다가거든 아. 이 노래를 선곡을 해봤습니다.
3: 와,
0: 네.
2: 저 그럼 계속 해줘도 되는데?
0: 아 근데 아, 예, 지금 예, 이거 뒤에 촬영이 있어요.
2: 아 네. 그렇구나.
0: 셀카 촬영이 있어서.
2: 아 그렇구나.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조수미의 나가거든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0: 안녕.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기호 이목구비
3: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4: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3: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홍천고등학교.
4: 오늘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볼까요?
3: 5월 19일 화요일 내일 홍천고 점심은 이렇습니다. 혼밥 잡곡밥, 혼합 잡곡밥, 닭다리 매콤구이, 도토리묵 채소무침, 배추김치, 초코쿠키, 요구르트, 그리고 이것 만둣국.
4: 오, 오늘의 문제 이것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이것은 떡의 한 종류인데요. 동그라미 두 개가 붙여있는 모양의 떡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3: 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조랭이 떡, 2번 어흥 호랭이 떡.
4: 정답 보낼 곳 문자 번호 샷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3: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어디서든 급식 먹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단체 간식 선물이니까 같이 먹고 싶은 반 친구, 회사 사람들 있으면 꼭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3: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있지의 모토.

0: 내일 급식 뭐더라 이어서 이치의 모토 듣고 왔습니다. 올해 초 That's a No-No 붐을 일으켰던 이치의 신곡인데요. 청량한 분위기와 트렌디한 멜로디가 어루어진 곡으로 스스로의 선택을 믿자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1: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조랭이 떡입니다.
0: 내 홍천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혼밥 나도 계속 혼밥이라네요. 혼합 잡곡밥, 닭다리 매콤 구이, 닭토리 묵 채소 무침, 배추 김치, 초코 쿠키, 요구르트, 조랭이 떡 만둣국.
1: 야 이건 기가 막힌데요.
0: 어 그래요? 여기서 뭐가 맛있나요?
1: 일단 전 조랭이 떡 만둣국 이런 거 좋아하고.
0: 아 만둣국. 저 이게 뭔지 모르네요.
1: 그냥 만둣국.
0: 아 좋죠.
1: 그냥 떡이 그냥 다를 뿐이고 닭다리 매콤구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0: 아 진짜 배고파.
1: 그니까.
0: 아 나 진짜 이거 오늘 배고프다. 끝나고 뭐 먹어야 될까? 여기 아 홍천고 아 진짜 부럽네요. 아 배가 막 침이 막 고인다.
1: 내일 먹고 와요 가서.
0: 아 그러겠어. 여기 어디라고 했죠? 여기
1: 홍천에 있는.
0: 아 홍천. 아 강원도 홍천. 아 그건 패스.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아 맛있게 드세요.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뽑아봐야겠죠? 당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9430님 축하드립니다. 와.
1: 왜죠? 어렵죠. 당첨자. 아, 당체 간식.
0: 아, 당첨자. 당첨자가 좀 어렵긴 해요.
1: 네, 맞아요. 당첨자 좀 어렵긴 해요.
0: 상품권도 네. 이런 거.
1: 맞아.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어요. 정답 1번 조랭이 떡이요. 제 친구가 지난주부터 교생 실습을 나가고 있어요. 태안 여중 1학년 아기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친구한테 간식 보내주고 싶어요.
0: 아, 스윗하다.
1: 피어나문 인탁팬 민주야. 교생 파이팅해. 효디 탱디팬인 난 내일 건강이지롱 키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당첨 축하드리고요. 아~ 카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와 축하드립니다.
1: 네, 아, 이 교생 실습 힘들 텐데 화이팅 하십시오.
0: 네 화이팅입니다. 근데 이렇게 친구를 위해 이렇게 챙겨주는 게 아주
1: 그러니까, 아주 아름답습니다. 인탁팬이라는 게 좀 그렇네요.
0: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저희는 문자 조금 더 보고 갈까요?
1: 네 1638님께서 옷가게에서 일하는데

0: 네, 이번 주에 유독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와서 물어봤더니 수학여행 가는 시즌이더라고요. 부러워 점점점. 탱디큐디는 수학여행에 관한 에피소드 있나요? 궁금해요.
1: 수학여행이 정확히 뭐죠? 수학, math.
0: 가서 그 수학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 거야.
1: 그래서요? 어디 가셨어요?
0: 저요? 전 제주도.
1: 아, 거기도 수학 열심히 하셨군요?
0: Yes.
1: 아, 아니잖아요.
0: 그냥
1: 여행?
0: 네. 학교? 그냥 여행 간다고 생각하세요.
1: 언제 몇 살에? 고등학교 때?
0: 3학년 때 안 가고 1학년 때 가서 보통. 네.
1: 저는 고등학교 수학 여행을 오스트리아랑 체크 리퍼블릭 갔어요.
0: 예?
1: 네? 오스트리아랑 체코 리퍼블릭. 체코?
0: 그렇게나 좋은 데로 가요?
1: 네. 아, 그 예술학교니까 거기 또 모차트랑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이제
0: 야 놀고, 일주일이나
1: 네, 놀고 그러고 이제 준비한 이제 노래들 거기서 이제 노래 부르고 막 길거리 버스킹처럼 이런 거 하고
0: 좋다.
1: 노래 부르는 애들끼리만. 아, 그럼 수학여행 같은 거 아니네요. 반 다 같이 가는 게 그 노래 부르는 그 노래 프로그램에 있는 애들만 같이 갔어요.
0: 아, 그렇지. 우리는 전부 다 같이. 아,
1: 그런 건 애초에 없죠 저희는. 그냥 네, 그냥 그 학생들만.
0: 네. 수학여행 가나 에피소드 지금 생각하니까 기억이 안 나네.
1: 제주도에서
0: 이거 되게 선생님들이 겁을 줘요. 그리고 막 교관들이 있어. 이거 수련회긴 한데 좀 막 그런 게 있어. 그냥 막 복도에 막 떠들지 말라 저녁에. 왜 우리 막 놀고 싶잖아.
1: 그치.
0: 근데 막 그때 밥도 안 줘가지고.
1: 어?
0: 아, 졌는데 저녁에 배고파서 막 몰래 피자 시켜 먹고 그랬어요.
1: 오, 재밌다.
0: 그 창문으로 배달 기사님이 그 실 내려가지고
1: 진심으로?
0: 네, 위로 이렇게 끌고.
1: 와, 진짜 재밌다.
0: 그런 추억입니다 진짜로.
1: 와, 너무 재밌네. 태양 부동산님께서 제주도 간 거 꽤 부럽다. 수학여행은 견주가 진짜 국룰 아닌가요?
0: 아, 근데 저도 고등학교 때 제주도로 가고 중학교 때는 경주로 갔어요. 경주 국룰입니다.
1: 아, 많이 여행 가시네요.
0: 네, 중학교 때 가고 고등학교 때 가고 수련회도 가고.
1: 좋네요. 네. 좋네요. 좋습니다.
0: 네, 8545님께서 쿄디탱디 어제 오랜만에 교복 입었는데 기분이 어땠나요? 후기 주십시오.
1: 교복이 나 진짜 잘 안 어울리구나 생각했어요.
0: 왜요?
1: 완전 너무 막 꽉 끼던데요, 막. 좀 불편했어요. 그 막 안 어울렸어요.
0: 너무 편하던데?
1: 아, 제가 닫아서 입어서 그런 거예요.
0: 그럴 수도 있어.
1: 아, 입는데 교복이 하복은 일단 나랑 잘 안 맞구나.
0: 저도 입었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다. 너무 편하잖아.
1: 교복 입는 건 진짜 편할 것 같긴 해요. 근데
0: 그것만 입으면 되고.
1: 예, 막 그리고 그냥 예,
0: 편하고.
1: 네, 좋은 것 같아요. 785님께서 저는 요즘에 한국 공부하면서 친친박 많이 들어요. 쿄디 탱디가 너무 웃겼고 재밌었어요. 행복합니다. 한국어 실력 늘면 좋겠어요. 와, 외국 분이시군요. 한국어 되게 잘하시네요. 근데
0: 이거 지금 쓴 것만 봐도 이미 잘합니다.
1: 네, 너무 잘하네요. 화이팅입니다. 저도 같이 많이 늘어가겠습니다.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는 노래 플로우의 Therapy at the Club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일기로 돌아올게요. 나 이 노래 들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나에게 의지해주는 사람들이 좋았다. 넌 참 속이 단단하고 독립적인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뻤다. 특별한 재능도 남들보다 딱히 잘하는 것도 없는 나한테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게 나의 정체성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오늘 친구의 고민을 한참 들어주다가 나도 사실 요즘 많이 힘들었다는 걸 저절로 느끼게 됐다. 그래서 나도 힘들다 말하고 싶었는데 그냥 삼켜버렸다. 물론 내 고민을 잘 들어줄 사람이 많다는 걸 안다. 근데 내가 힘들다고 기대는 순간 내가 나한테 가진 그 유일한 믿음이 무너질 것 같았다. 단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약한 사람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힘들었다는 말은 무겁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됐다. 내일은 누가 좀 나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타인에게 기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에게 위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지.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 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0: 크러쉬의 언론 듣고 왔습니다. 4613님께서 켜디 왜 이렇게 잘 읽어? 이거 완전 성장서사 뚝딱 기특해요. 뽁뽁뽁. 아, 저 근데 연습 때 조금 더 잘했던 것 같긴 한데 마지막에 갑자기 저 스스로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무튼 네
1: 굉장히 잘 읽었어요.
0: 감사합니다. 네. 침착하게 잘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교환 일기를 남겨준 분은 9430님이었는데요. 어땠나요?
1: 저랑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단단한 사람, 저는 사실 단단한 사람은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해도 이 세상에 완전히 진짜 단단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0: 그쵸.
1: 누구나 다 조금 여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굳이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잘 타인에게 뭔가 내 속을 잘 털어놓는 게 어려우신 분 이라서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0: 아 뭐, 어려운 굳이, 거 말 못해요.
1: 뭐 말을 못한다기보다 그냥 안 하긴 하죠.
0: 어 그래요? 네, 왜 굳이? 그래요?
1: 어 그냥 뭐 이건 근데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갖고 태어나는 거라서.
0: 아니에요.
1: 뭐가 아니에요?
0: 태어나 어떻게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태어날 수?
1: 아 성향이란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0: 아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솔직히 모든 인간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시기가 찾아오고 그거를 좀 내 밖으로 좀 표출해야 그게 좀 해소되는 분들이 있고 솔직히 크게 도움 안 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1: 맞아요.
0: 근데 이제 지금 딱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주변 사람들의 고민들이랑 힘든 얘기들 많이 들었다 보니까 그게 본인한테도 이제 쌓이기 시작한 것 같아가지고 이걸 좀 말을 못할 수는 있지만 근데 꼭 말해야 이게 조금 그 뭐야 환기가 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너무 약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내가 약해 보인다 혹은 내가 지금 유일하게 잘하고 있는 거를 뭔가 더 이상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당연하다고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너무 뭔가 인간이란 게 사람이라는 게 레이어즈가 있잖아요. 이제 한 사람은 그냥 이 막 원디가 아니고 이제 어쨌든 뭐라 해야 되지 그 차원이 많잖아요 사람한테는. 뭐 막 되게 많은 성격적인 여러 면 이런 면 그렇죠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는 것처럼

너무 내 가장 큰 장점이 다른 사람 힘든 걸 들어주는 거다. 나는 독립적이고 단단한 사람이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처음에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그 단점도 많지만 장점도 그만큼 더 많아요. 그냥 본인이 몰라서 그런 거지 이 딱 이 한 유일한 거 하나가 아니.

0: 그래도 만약에 털어놓기 어렵다면 라디오 사연으로라도 이렇게 보내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줄 수도 있어요.
1: 네,
0: 저희한테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9430님에게는 친친에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1: 교환일기에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나 요즘 드는 생각을 친친 홈페이지 교환일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2: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0: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어땠어요?
1: 어 되게 오늘도 느낌이 칠해서
0: 3주차예요 이제.
1: 네, 좀 뭔가 편해진 것 같기도 해요.
0: 어, 그 시간이 참 빠른 것 같기도
1: 그러니까요.
0: 하고 그죠?
1: 시간이 참 빨라요.
0: 제가 시작한 지 그냥 엊그제 같은데
1: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여기 다른 엄청 유명한 프로그램 한다고 해서 되게 신기했었는데 네 이렇게 3주나 흘러가버렸습니다.
0: 그러니까요. 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기호만의 달링님께서 이런 답 딥한 톡 좋아요. 교환일기 시간 짱. 아 좋죠.
1: 낮은 시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0: 네 좋아요.
1: 남들의 얘기도 들어볼 수 있고 나랑 좀 닮은 면도 있고
0: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을 드릴 수 있는 조언도 좀 드리고 네, 좋습니다. 내일 찾아올 전학생 플레어 유입니다.
1: 오랜만에 친친방에 놀러올 친구들에게 궁금한 점 친친방 SNS에 미리 남겨주시고요.
0: 그럼 오늘 끝곡 데이먼스 이어 데이먼스 이어의 썰티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1: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0: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1: 저는 DJ 피어나무니의 태호
0: 기호였습니다.
2: 또봐 여기서 기다릴게.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1: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0: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1: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0: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0: 크리스티안 바소의 음악이죠. 크리오요. 영화 미량의 음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2007년 영화죠. 이창동 감독 그리고 전도연, 송강호. 바로 이 영화로 전도연 배우가 칸 영화제에서 여자 배우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미량을 어떤 작품으로 기억하고 계시나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로 생각하시나요? 영화 미량에는 원작 소설이 있죠. 벌레 이야기라는 원작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게 미량입니다. 벌레 이야기의 작가 이청주는 생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가 벌레 이야기를 쓴 건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때 피해자는 아직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가해자가 먼저 용서를 이야기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피해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작품은 그런 절망감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쓴 소설 벌레 이야기를 이창동 감독 역시 같은 마음으로 영화 미량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이 원작자 이청준의 한마디가 영화 미량이라는 작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주었어요. 제 안에서. 이 이야기를 알기 전에 미량을 먼저 보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미량을 다시 보았거든요. 같은 영화지만 다른 이야기였고 더 아픈 이야기였고 더 훌륭한 영화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그린 수많은 영화들 가운데 제가 최고의 광주 영화라고 보통 이 영화를 이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광주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데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핵심을 건드린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는 용서할 마음이 아직 없는데 가해자가 먼저 용서를 이야기하는 상황, 그때 피해자의 절망감, 그게 영화 미량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국 영화로 한국 현대사의 타임라인을 만들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죠. 남산의 부장도를 보고 서울의 봄을 보고 택시 운전사를 보고 1987을 보면 된다. 이게 한국 현대사의 흐름에 맞는 그런 작품들이다. 뭐 다른 작품도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본 좀 대중적으로 흥행한 영화들로 타임라인을 만들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여기에 미량을 넣고 싶어요. 남산의 부장들, 서울의 봄, 택시 운전사 1987 그리고 미량까지 볼 때 우리가 한국 현대사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무엇을 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 18일이 이제 막 지난 FM 영화 음악은 그래서 영화 미량을, 바로 그 장면을, 피해자는 물론 이때는 용서할 마음으로 찾아오긴 했지만 자기가 용서를 결단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는 가해자 앞에서 신혜 씨, 영화 속에 그 전도연 배우가 느끼는 그 절망감이 너무 멋진 연기로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장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0: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아니,

0: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1: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문자번호 8393번으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영화 26년에서 이승환의 꽃. 2012년 영화죠. 조근현 감독, 진구, 한혜진, 임수롱 주연. 1980년 광주로부터 26년이 지난 뒤에 그 책임자를 단죄하기 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영화. 강풀 작가의 웹툰이 원작이고 이걸 영화로 만들었는데 영화에 대해서는 사실 아쉬움이 좀 많이 남긴 했어요. 원작의 그 이야기에 비해서 영화가 좀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평가가 있었죠. 물론 만드는 과정에 우여곡절도 있긴 했습니다만 제가 화려한 휴가나 26년 같은 작품에 갖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 조금 더 충분히 잘 만들 수 있는 이야기였을 텐데 언젠가 다시 또 새로운 방식으로 뭐 새로운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꺼내주면 좋겠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혹시 누군가 영화로 만든다면 가능할까?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런 좀 상상도 해보고요. 제가 80년 광주에 대한 많은 문장들 가운데 소년이 온다에 나온 그 문장이 좀 되게 강렬했어요.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에 담겨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의 그 살아있는 삶이 장례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애도하고 충분히 그 기억을 간직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라는 생각을 그 짧은 한 문장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재개봉한 영화가 있어요. 장선우 감독의 꽃잎. 한국 영화 역사에서는 그래도 본격적으로 광주 이야기를 꺼낸 최초의 작품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죠. 이게 2026년, 그러니까 올해가 개봉 30주년이라고 해서 4K 리마스터링으로 지난주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그 역사에 남아있는 작품을 극장에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4K 리마스터링으로 재개봉한 꽃잎. 영화 사운드 트랙에는 주연을 맡은 이정현 배우가 직접 부른 버전이 들어있는데 오늘은 이정화의 목소리로 1967년 그 꽃잎을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1972년 버전이거든요. 아름다운 강산, 신중현과 더 맨. 신중현과 뮤직 파워의 아름다운 강산은 1980년이고 오늘 들려드린 곡은 1972년 버전. 너무 멋있네요. 네, 이 노래가 나온 영화가 있죠. 리턴 투 서울. 이 영화의 주인공 박지민 씨. 프랑스에 살고 계신 박지민 배우가 그때 FM영화음악에도 다녀가셨죠. 영화에서 박지민 씨가 연기한 주인공은 프랑스로 입양 간 한국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겪게 되는 이야기인데 그때 바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신중현 선생님의 곡들이 흘러나와요. 그중에 한 곡이 바로 아름다운 강산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흘러나오는 한국의 바에서 프랑스어로 한국의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주인공의 모습. 그러다가 음악에 맞춰서 춤을 그렇게 멋있게 정말 와 저게 정말 자유다 쉽게 추는 아주 인상적인 시퀀스가 그 바에서 펼쳐지죠. 바로 그 노래 아름다운 강산 들려드렸고요. 그 전에는 영화 꽃잎의 꽃잎, 이정화의 꽃잎, 물론 신중현의 꽃잎이고요. 이 리턴 투 서울의 엔딩곡은 또 꽃잎이에요. 이 신중현 선생님의 곡을 영화에서 쓰고 있어요. 리턴 투 서울을 만든 감독은 한국 사람이 아닌데 말이죠. 데이비 추 감독은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또 캄보디아계 사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다문화 시네마였습니다. 리턴 투 서울. 이 박지민 씨가 출연한 영화 지금 그리고 개봉했어요. 상영 중이에요. 지난해 칸 영화제에서 여자 배우상 받은 파티마가 사랑한 계절. 박지민 배우와 함께 출연한 나디아 멜리티가 이제 상을 받은 건데 제가 이거 너무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작년 칸에서 퀴어 종려상도 받은 파티마가 사랑한 계절의 박지민은 리턴 투 서울의 박지민이고 그분은 FM영화음악 친구다. 이 사실을 사실 자랑하기 위해서. 아, 멋있는 분이에요. 아, 리턴 투 서울은 지금 땡플릭스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OTT에. 아, 리턴 투 서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바에서 춤추는 장면. 제가 박지민이라는 배우를 사랑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 늘 지금 아름다운 강산 들으면서 떠올리다 보니 최근에 이 영화가 언급된 드라마의 장면이 생각났어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뭐 얼마 전에 그 다 같이 바닷가에 가는 좀 재밌는 시퀀스가 있었잖아요. 그때 바닷가 가서 이 술 취한 8인회 멤버들이 아 춤은 조르바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춤추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그리스인 조르바

0: 이야기잖아요. 영화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함께 떠올린 영화는 안소니 퀸 주연의 그리스인 조르바의 그 전설의 바닷가 춤 장면을 떠올리면서 거기서 춤을 춘 거죠. 그래서 이 곡을 한번 들려드려야지 생각했습니다. 미키스 데오도라키스의 그 전설의 스코어 조르바의 댄스, 조르바스 댄스 사운드 트랙에서 직접 듣겠습니다.
1: Teach me to dance, will you?
2: Did you say dance? Come on, my boy.

세 곡을 이어 들었습니다. 지금 끝난 노래 슬럼독 밀리어네어의 자이호는 김미향 씨의 신청곡이에요. 인도 영화 OST 정신 번쩍 분주한 바쁜 노래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셨어요. 자이호. 근데 이분이 제목을 살짝 헷갈리셨네요. 밀리언독 베이비라고 하셔서 밀리언 달러 베이비의 슬럼독 밀리어네어가 합쳐진 이 새로운 제목을 써주셔서 한 1초간 당황했지만 제가 누굽니까? 네, 인도 영화 OST 정신 번쩍 분주한 바쁜 노래에서 바로 자이호구나 라고 맞춰봤습니다. 그 전에는 영화 어나더 라운드에서 What a Life 스칼렛 플레저의 노래, 그 전에는 그리스인 조르바의 조르바스 댄스 믹스테어 도라키스의 스코어였고요. 어나더 라운드 노래 신청해 주신 분은 정경주 씨인데 어나더 라운드의 그 마지막 장면 역시 그리스인 조르바처럼 어나더 라운드의 주인공도 바닷가에서 춤을 추죠. 물론 그 바닷가가 해변이냐 항구냐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 마지막에 주인공이 춤추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잡았고요. 새처럼 날아갈 듯 네, 슈퍼가 될까봐 몸을 던지는 그 장면에선 기대고 있던 극장 의자 등받이에서 몸을 일으켜 화면 앞으로 몸을 기울였던 기억이 납니다. 와, 거의 주인공에게 완전히 동화가 되셨군요. 영화 볼 때.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말했죠. 뭐야 이 영화. 우와, 너무 강렬했고 멋있고 아름다운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며 그때 나왔던 음악 부탁드립니다 하셔서 스칼렛 플레저의 What a Life 들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승화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스인 조르바나 슬럼독 밀리어네어나 어나더 라운드나 그 춤추는 장면이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삶의 고통과 슬픔을 춤으로 승화시키는 느낌이거든요. 그 복잡한 마음을. 근데 승화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게 물리 용어라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고체에 열을 가하면 액체가 되는 일이 없이 곧바로 기체로 변하는 현상. 여기에서 이제 뭐 무언가로

승화시키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요 말을 살짝 바꿔보면 어쩌면 슬픔이 눈물이 되는 일이 없이 곧바로 춤으로 변하는 현상 뭐 이런 걸 담아내는 그야말로 승화의 순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춤은 꼭 기쁠 때만 또 추는 건 아니니까요. 춤을 춰서 기뻐지는

마지막 곡 들려드려야겠네요. 마지막 곡, 그래서 역시 마지막에 다 같이 춤을 추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의 그 마지막 대동춤사위에, 대동춤사위라니까 이렇게 안 어울리는 느낌이지. 그때 흘렀던 곡입니다. 플로렌스 앤 더 머신의 또 Days Are Over. 오늘 마지막 곡으로 골랐습니다. 슬픔을, 고통을, 비극을 춤으로 또 영화로 이야기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곡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사람이 떠나면 지옥이 약해져.

0: 에이 끊어버리고만 싶어 이거 다 그만 놔버리고 싶은 모두다 엄마는 바코드 찍을 때 무슨 기분인지 묻고 싶은데 알고 나면 내가 다칠까 난 사랑받을 가치 있는 놈일까 방송 칠타면서 바코드 달고 현재 여기 흰색 배경에 검은 줄이 내 팔을 내려보게 해 이대로 사는 게임이는 있을지 또 궁금해
1: 행복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어디에도 없으면 동시에 어디에나 있구나 우리 남만 보고 살도록 되었으니까 주위에 남아있던 행복을 놓쳐 빛나지 못하는 거야
2: 어디까지 게임을 나로 행복은 됐어 내 트랙 업데이트 되는 건 브랭이다 했어 잠깐 반짝하고 말까 like 바코드 빛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

어떻게 멀쩡하겠니? 나보다 고생들한 래퍼들이 전부 머리 위 그래 그게 내 문제니? 세례명을 달고 신을 든 게 내 잘못이니? 아마도 내 가장인이 뭐 대안반인 정신과들이지 않고 등굴 바라 웬만 떠있다 하와 들은 내 용토와 새벽 공기 눈물을 내 기억 제일 초라한 장면을 하나

0: go down.
1: Big goody go down, big goody go down. 영수증을 챙겨주길 우리의 추억을 위해.
2: Yeah.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잊지 마라 우리 안에 내포된 근성의 DNA 여태까진 그저 동전의 한면 이제 들리는 선조들의 함성 약하지 않아도 우린 똑바로 섰지 우리의 목소리 생각보다 컸지 지금이나 그때나 두려움의 용기 타올라라 타올라 꺼질 때까지 Burn it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4: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않고

멈출 줄 모르던 감정이 누수해.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1: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딱히 필요한 게 없는데도 습관처럼 중고거래 앱을 여는 분들 참 많으시죠? 올라온 물건들을 쭉 살피다가 이거 괜찮네? 싶으면 찜! 가격이 조금만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또 찜! 당장은 필요 없지만 언젠간 쓰겠지 싶어서 일단 찜! 그러다 보면 어느새 관심 목록에는 물건들이 잔뜩 쌓여가곤 하잖아요. 누군가는 이런 행동을 두고 디지털 산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볕 좋은 날 거리를 거닐면서 쇼윈도를 구경하는 것만 산책이 아니라 손바닥 안 작은 화면 속에서 예쁜 것들을 눈에 담는 것도 산책이라는 건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간밤에 디지털 산책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혹시 지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5월 19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6월 19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옥상 달빛의 산책의 미학이었습니다. 아, 그렇게 저도 하트를 눌러대요. 어떻게 하면 좋죠? 저는 특히 옷 쇼핑몰 같은 거 있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고민을 하죠, 이젠. 아, 무분별한 소비 너무나 위험하다. 일단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장바구니에 넣거나 하트를 눌러보자. 그런 다음에 하루 이틀 뒤에 보면은 아, 내가 이걸 왜 골랐지 싶은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심지어 많아요. 중고 거래 앱도 그런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필수품은 싸게 살 수 있으면 참 좋죠. 근데 아, 하지 않아도 될 소비는 언제나 경계해야겠죠. 네, 새아침 모닝루트 실천하고 가야죠.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좋습니다. 화요일은 그 달의 노래 있는 날이죠. 오래전 5월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우리의 감성을 두드렸던 그 시절 그 노래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67번님께서요. 처음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 방송을 폰으로는 어떻게 들어요? 차에서 라디오로 듣다가 이제 내려야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전 할머니예요 하셨습니다. 아유 그럼요 모르실 수 있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휴대폰에서 검색을 해주세요. MBC 미니 아니면 MBC 라디오라고 검색하시면 미니라는 어플이 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또 로그인을 하시면 사연도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문자가 아니고 미니로도 앞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 모르겠다 하시면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옆에 사람 아무나 붙잡고 MBC 라디오 좀 검색해줘 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 앞으로 자주자주 만나요. 네, 이렇게 문자로도 여러분의 일상이야기 신청곡 보내실 수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많은 참여 저는 기다리고 있을게요.
1: 이번 역은 종로 5가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오,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1: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개관점.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6: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7: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8: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9: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10: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케이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9: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10: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1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6447번님, 어제 회식하고 남편이 차를 회사에 두고 왔네요. 그런 남편을 회사에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가는 현모양처입니다. 그래도 일주일간 자숙하고 저를 만인모드로 깎듯이 모시겠다고 하니 참아줘야겠죠. 아, 그리고 남편분이 그래도 감사함을 알고 있나 봐요. 맞아요. 어제 회식하고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왔는데 다음날 또 데려다 준 거 현모양처 맞습니다. 얼마나 자숙을 하고 얼마나 만인 모드로 대할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동안이면은 좋은 거래 같은데요? 잘 누리시길 바랄게요. 6886번님, 부산이고요. 일터가 있는 해운대로 출근 중입니다. 늘 음악을 들으면서 가다가 우연히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 너무 활기차고 좋네요. 앞으로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일터가 해운대라니 일단 이것부터 참 부럽고요. 맞아요. 음악 들으면서 가는 거는 가끔 지루할 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또 계속해서 똑같은 노래 들으면은 아 다른 노래 듣고 싶은데 뭐가 있지? 하면서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럴 때 라디오를 켜주면 제가 이렇게 활기찬 목소리로 말하는 것도 들을 수 있고요. 신나는 노래도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자주 찾아와 주세요. 출근 잘하세요. 1122번님, 서울에서 춘천에 있는 용화산 자연휴양림에 일하러 가고 있네요. 일도 하고 힐링도 할 생각입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가 되길 최성우라고 성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와, 자연.

선생님에서 일하는 건 또 어떤 느낌이죠? 아까는 해운대에서 일한다고 하셨고요. 지금은 자연휴양님? 와, 너무 부럽네요. 새소리 들으면서 바람소리 들으면서 여유 있는 하루 꼭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2488번님, 영디 자동 기상했어요. 늘 새아침으로 기상하는데 오늘은 눈부신 일출 덕분에 좀 일찍 일어났네요. 다시 잠들지 않고 인증샷도 남겼어요. 듣고 싶은 노래는 이무진의 에피소드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우와 바다가 진짜 한눈에 바로 앞에 보이는 집에 사시나 봐요. 이런 집에 사는 건 어떤 느낌이죠? 이렇게 바다가 잘 보이는 곳에 살면은 나중에 좀 무감각해지려나요? 일단 전 너무 보기 좋은데요. 요즘 또 확실히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지 해가 일찍 뜨더라고요. 좋은 구경하신 거 참 부럽습니다. 신청하신 노래 같이 들을게요. 이무진의 에피소드예요.

이무진의 에피소드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8457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야근하고 지금 퇴근 준비 중이네요. 퇴근하며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요. 코요태의 우리의 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와, 정말 밤을 꿀딱 새셨네요. 고생 많으셨고요. 오랜만에 이 노래 들으니까 저도 동심을 찾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신나는 노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6886번님, 1122번님께는 간편식 세트 보내드릴게요. 1659번님, 요즘 매일 새벽부터 열공 중입니다.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 이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저도 취업 준비할 때 시험 봤거든요. 생각보다 좀 부끄럽지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 열심히 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5월 23일에 심화 시험이 있다고 하네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끝까지 열공하셔서 1급 따실 수 있길 바랄게요. 공부 열심히

조심하세요. 3964번님. 안녕하세요, 영디. 저는 불도저 기사인데요. 영디가 1년 전 DJ를 시작할 때 저도 중장비업을 시작해서 왠지 입사 동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요즘 그 핫하다는 반도체 회사의 건물 증축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비록 반도체 회사의 주식은 안 갖고 있지만 이 회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964번님 되게 착하시네요. 근데 주식을 안 갖고 있어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갖기가 그 현장에서 심지어 일하시는데 쉽지 않거든요. 배 아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이 굉장히 잘 되고 있나 봐요. 다행입니다. 입사 동기로서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그래도 무리하지 마시고요. 건물 증축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건 한국인으로서 당연히 드는 마음이겠죠. 파이팅입니다. 김담비님. 잠시 쉬다가 다시 수영 강습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얼마 전에 새아침에서 수모가 작아서 고민인 분 사연 나오던데 신축성이 없는 수모는 그럴 수 있으니 바디워시를 묻혀서 머리에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수영 가는 모든 분들과 듣고 싶은 노래 오마이걸의 돌핀 신청해요 라고 하셨네요. 착플리스 들으셨나 봐요. 그렇죠. 수모가 작아서 머리가 커서 그런가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었거든요. 아 맞아. 이렇게 다 방법이 있다니까요. 머리가 크든 작든 수영하는 건 참 재밌죠. 아, 저도 여름이 다가오고 있으니 수영하러 한번 가보고 싶네요. 내가 지금 돌고래다라는 마음으로 수영하시는 모든 분들 이 노래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해주신 곡 바로 들을게요. 오마이걸의 돌핀입니다.

0: きゃ。
1: 금융으로힘이되는이웃 MG 새마을금고와함께하는날씨와생활입니다
2: 내일은더위는오늘부터한결힘이빠지겠습니다하늘에는구름많다가차차흐려지겠고요현재기온은서울이20도로어제보다5도가량높은기온으로출발

0: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27도, 세종 28도, 대구 31도로 어제 낮 기온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오후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수도권 영동, 남해안, 제주도 중심으로 최고 80mm 이상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세차게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과 모레 낮 최고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종일 서늘하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서 금요일부터는 또다시 기온이 오름세 보이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시간을 잠시 15년 전인 2011년으로 돌려볼까요? 당시에 강원도 평창이 3수의 도전 끝에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돼서 그게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됐고요. 그런가 하면 대학가에는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반값 등록금 투쟁이 그 어느 해보다 뜨겁게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또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던 21세기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해 5월 우리는 어떤 음악을 들으며 2011년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2026년의 5월을 살아가는 우리가 흘러간 5월의 노래를 다시 들어봅니다. 그날의 노래. 그달의 노래는 추억 속 어느 날 5월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들었나 기억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15년 전인 2011년 5월의 노래 만나보려고 합니다. 저는 2011년에 고3이었거든요. 이때는 정말 그렇죠. 5월 19일이면은 6월 모의고사 거의 한 달 전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또 그만큼 노래도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기대를 해보면서 그 달의 노래 바로 시작해볼게요.

조현아, 권순일, 박용인 이 세 멤버의 화음이 매력적인 팀이죠. 어반자카파 많이들 좋아하실 텐데요. 이 팀이 2011년 봄에 정규 1집을 발표했습니다. 타이틀곡이 지금 흐르고 있는 그날의 우리였는데요. 누군가와 이별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헤어진 날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잖아요.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잊을 수 없는 단 하나의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바래질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날의 우리는 이렇게 누구나 느껴봤을 법한 이별에 대한 감성을 새 멤버의 애절한 목소리로 담아냈습니다. 그 감성 좀 더 느껴볼게요.

2011년 5월 2NE1은 론리라는 곡을 발표했어요. 2NE1 하면 파격적이면서 뭔가 강렬한 퍼포먼스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런 느낌과는 전혀 다른 담백한 발라드 느낌의 노래를 선보여서 당시에 큰 화제를 모았죠. 그리고 보통 이별 노래들은 가사가 상대방 때문에 내가 아프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곡은 내 옆에 네가 있어도 나는 외롭다. 이렇게 변해버린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선택하는 내용이라서 그 부분이 신선하게 다가왔던 기억이

데뷔 때부터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면서 이름을 알린 덕분에 거리의 디바라는 수식어가 붙은 가수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바로 임정희신데요. 2011년 5월엔 임정희의 노래 골든 레이디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유의 시원시원한 고음과 소울풀한 목소리가 정점에 달했던 곡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별의 순간에 상대에게 이거 왜 이래? 나 골든 레이디야. 이 집도 내가 산 거고 이 차도 내가 산 거라고. 난 날 위해 살아왔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소중해. 그러니까 구차하게 굴지 말고 떠나주겠니? 라고 외치는 노래예요. 가사에 집중해서 좀 더 들어보시죠.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볼 텐데요. 요즘은 학생들이 직접 청소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학교 다니는 내내 직접 청소했거든요. 왁스칠까지 하면서요. 그렇게 왁스칠까지 하는 날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책상을 뒤로 쭉 밀고 방송반에서 노래를 틀어줍니다. 그때 많이 나왔던 노래가 임정희의 골든 레이디예요. 그러면 거의 단체 노래방이었어요. 청소를 하는 건지 노래를 부르는 건지 진짜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오랜만에 저도 그 추억을 꺼내봅니다. 함께 하시죠. 임정희의 골든 레이디예요.

임정희의 골든 레이디 듣고 오셨습니다. 그 달의 노래 이번 주에는 15년 전인 2011년 5월 어딜 가나 울려 퍼졌던 5월의 노래들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노래 만나보시죠.

2011년을 상징하는 최고의 명곡 중엔 이 곡을 또 빼놓을 수 없죠. 비스트가 2011년 5월에 발표한 곡 픽션인데요. 헤어진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허구의 소설을 써서라도 붙잡고 싶다고 노래하는 곡이에요. 그래서 댄스곡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주 슬프고 서정적인 느낌이죠. 이 노래 부를 때 비스트가 췄던 춤 기억하시나요? 발을 바닥에 끌면서 추는 일명 발재간 춤이 엄청난 화제였는데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살짝살짝 따라해보면서 이 노래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1년 5월엔 포미닛이 대세였습니다. 당시 포미닛은 친근하면서도 러블리한 모습으로 컴백했는데요. 그때 발표한 곡이 바로 지금 흐르고 있는 하트 투 하트였죠. 답답하게 고는 남자친구한테 제발 내 진심을 좀 알아줘 하고 귀여운 경고를 날리는 곡인데요. 뮤직비디오 속에서 CN블루의 멤버 정신 씨가 변심한 남자 역할을 맡아서 그걸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했던 기억이 나네요.

피닛이 깜찍한 하트차트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면 걸스데이는 이 노래로 당시에 대세 걸그룹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바로 반짝반짝이라는 곡인데요. 나미의 노래 빙글빙글을 재해석한 곡이라서 노래를 듣다 보면 중간에 빙글빙글 가사와 같은 좋아하는 우리 사이 멀어질까 두려워 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중간에 아까 흘렀던 하지마 하지마 맘맘맘맘맘맘마 이 부분이 반복되는데요.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저도 그렇고 시도 때도 없이 맘맘맘맘맘맘마를 외치고 다녔던 분들 정말 많았죠. 신나는 분위기 좀 더 즐겨볼게요.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할 텐데요. 아, 저 학교 다닐 때 두 파로 또 나뉘었습니다. 비스트 파와 엠블랙 파. 전 그중에서 엠블랙 파이긴 했는데 아, 또 제가 그런 면이 있어요. 노래는 또 비스트 노래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곡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함께 할게요. 비스트의 픽션입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4: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5: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 미니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5645번님. 이번 주말에 대학 모임이 예정돼 있습니다. 같은 과 선배들과 동기들 모임인데 축구 한 경기하고 회포를 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운동하러 갑니다. 득점을 할 생각은 전혀 없고 안 뛰다가 뛰면 다칠까 봐 가는 거라고나 할까요? 아마 다들 살쪘다고 한마디씩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랜만에 친한 사람들 얼굴 볼 생각하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신청곡은 블랙핑크의 뛰어입니다. 이번 주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645번님. 괜찮으시겠어요? 정말 다칠 수 있으니까요. 무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이 축구 한 경기 하는 것도 축구 경기 이후에 그 술 모임을 위해서 양심에 찔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네,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아, 기분 좋은 모임이겠네요. 오랜만에 보는 학교 동창들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5645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 끝곡으로 블랙핑크의 뛰어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 빵그리 분들도 다치지 않는 한에서 조금씩 뛰면서 건강 챙기시길 바랄게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불길이 번지는 산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물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견본주택 개발 중 1600-0255 포스코 ENC.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5월 19일 오늘은요 발명의 날이라고 합니다. 시작부터 재밌는 발명 이야기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1943년 에드윈 랜드라는 박사가 필름 카메라로 딸을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딸아이가 문득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아빠 왜 사진은 바로 볼 수 없는 거야? 나 지금 보고 싶단 말이야. 지금 보게 해줘. 지금 보게 해줘. 딸의 이 투정 한마디가 즉석 사진기 폴라로이드를 발명하게 만든 거죠. 보통 아이가 이렇게 때를 막 쓰면은 허허이 버리장머리 없이 엎드려 받쳐 조용히 해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 투정 한마디를 허투루 듣지 않는 아빠의 이 다정함이 세상을 바꾸는 발명으로 이어진 겁니다. 우리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발명은 못하더라도 내 주변을 환하게 바꾸는 이 다정한 마음만큼은 따라해 볼만 하지 않나요? 오늘 하루 누군가의 투정도 불평도 귀 기울여서 들으면서 다정한 하루 보내기로 약속!

0: 베이베 베이베 소녀시대의 노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굿모닝 FM테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환영합니다. 오늘 어제보다 아침이 조금 어둑어둑한데 어때요?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도 일어나셔야 됩니다. 환영합니다. 6524번님 늦잠 자는 울딸 때문에 아침부터 짜증났는데 오프닝 듣고 반성합니다. 후후후후 목소리 데시벨 살짝 낮추고 최대한 다정하게 깨울게요. 아, 안 일어나는 거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 저는 잘 일어나는 편인데도 학창 시절에는 일어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진짜 아버지의 그 기운이 느껴져야 일어났어. 아버지가 이불을 싹 걷어당기면서 말을 무섭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무서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면 아오 하면서 으스스해서 일어나서 이제 주섬주섬 챙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창 잘 때라 그렇죠 뭐. 이경희님이 테디도 오늘 하루 티 발동 안 하나요? 하셨는데 아 티도 다정하게 발동할게요. 다정하게. 예. 너무 시크하게 말고. 그래요. 아 여러분 다정한 하루 오늘 보내보아요. 너무너무 힘들죠 아침? 일로 와요. 토닥토닥.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집합.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려요.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수현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화요일 4부 그 어떤 고민도 박살내 드립니다. 고민 박살 허안나 개그우먼 허안나 씨와 함께할 겁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 다 좋습니다. 말머리에 그 봄 이렇게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도전자분들 지금 모집 중이에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이카운트, SK케미칼,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열혈강호 온라인, 샤브올데이, 슬림웨이 다이어트, 노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6: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5: 아하.
7: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3: 온라인 6회 3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4: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 강호
3: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5: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 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6: 7시 9분 23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7: 네, 화모닝 테디.
6: 화모닝.
7: 하늘에 구름이 많아서 오늘 우산 챙겨야 하나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안 챙겨도 되지만 내일과 모레는 들고 다니셔야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맑음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강렬했던 햇살을 구름이 가려줘서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3도에서 5도가량은 낮겠습니다. 어제 김천이 36도로 영남 지역이 더위가 절정이었는데요. 오늘은 대구가 31도, 전주, 광주가 30도, 서울 27도가 예상되고요. 서울이 현재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은 꽤 높은 편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오후 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이번 비는 수도권 영동지방 남해안 제주도 중심으로 집중되겠고 밤사이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더위가 이틀 쉬어가겠습니다. 금요일에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테이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0: 집중력이 화르르 타오르는 화요일에 함께할 퀴즈. 짧은 음성 속에 숨은 주인공을 찾아라. 너의 목소리가 들려. 지금부터 어떤 인물의 목소리 들려드릴 거예요. 내용 들으시고 누구인지 그 이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긴장감 올려야죠. 신의 영역 뽑겠습니다. 선착순 1등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보리차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건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어요. 미니를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듣고 계신 분들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문영 PD 준비됐죠? 문제 들려주세요.
1: 뭐 2018년에도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특별하게 이런 결과까지 얻게 돼서 너무 기쁘고 네,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0: 울지마. 울컥울컥하네요. 네, 자, 신의 영역 문자에서 나왔습니다. 문자번호 1508번님 축하드립니다. 보리차 세트 드립니다. 아, 진짜 빨리 보내주셨네. 자, 신의 영역 어렵죠. 하지만 굿모닝 FM 선착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선착순 아닌 5분 더 뽑아서 카페 라떼 쏘겠습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이번에 트레이드마크가 찰칵 세레머니이죠. 골을 넣을 때마다 항상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그 순간을 저장하고 싶다는 생각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예. 자, 정답 계속 보내주시는 동안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듣고 올게요.

0: 트랜스픽션 승리를 위하여 듣고 왔습니다. 정답 발표할게요. 소리만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 맞히는 퀴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오늘 목소리 정답은 손흥민이었습니다. 손 선수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이번에는 정말 특별하게 이런 결과까지 얻게 돼서 너무 기쁘고 네, 선수들이 정말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0: 아 그래도 기쁨의 울컥이라 다행이지. 괴로움의 울컥 없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기적같은 16강 진출을 했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한 그 목소리였습니다. 어느덧 2026 북중미 월드컵 3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지난 토요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월드컵 출전할 26명의 최종 명단을 발표했는데 네 번째 월드컵에 이제 나섭니다. 손흥민 선수 그리고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이재성 유로파들이 대거 포함이 됐고 독일 출신의 옌스 카르스트로프는 외국에서 태어난 혼혈 선수로는 가장 처음 태극마크를 달고 월드컵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조별리그에서 아 강해요. 체코, 멕시코, 남아공 아 쉽지 않습니다. 맞붙게 됐는데 카타르의 기적 이번에도 이어질 수 있기를 예, 응원해야겠습니다. 아 축구에 관심이 저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몰랐어. 좋아해 누가 있는지 몰랐어. 관심 가지겠습니다. 그래도 응원해야죠.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정답자 발표할게요. 6085번님이 우리의 캡틴 손흥민 이번이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지도 모르는데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손흥민 화이팅. 김민숙님이 정답 손흥민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써니 축구 좋아하는 우리 아들이 손흥민 선수처럼 되고 싶다는데 꼭 꿈을 이루길. 와 손흥민을 꿈꾸는 축구 꼬마들 어린이들 진짜 많을걸요. 그게 너무 멋져. 원래는 막 메시 막 호나우드 뭐 이런 거 꿈꿔야 되는데 손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카페라테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매일 아침 7시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Boom, boom, boo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돼도요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1802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빅뱅이 공식 팬클럽 6기를 모집한다는 뉴스 봄. 2015년에 모집한 5기 이후로 무려 11년 만에 다시 모집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팬클럽을 모집하니까 빅뱅이 돌아오는 게 정말 실감이 나는데요. 사실 저 학창시절에 빅뱅 공식 3기 VIP였거든요. 이 뉴스를 보자마자 그때 그 시절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덕질 쉰 지 꽤 오래됐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시작해볼까 봐요. 전 세계 VIP들 다들 모여라! 예, VIP 빅뱅 팬클럽 이름이죠. 11년 만에 팬클럽 모집합니다. 와, 진짜 오래 기다리셨어요. 올해 빅뱅이 데뷔 20주년을 맞아서 월드투어를 돕니다. 전세계 빅뱅 팬 여러분들, 오래 기다린 만큼 마음껏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사연 보내준 1802번님 디저트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 계속 받을게요. 빅뱅 에라 모르겠다 듣고 오겠습니다.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Big Bang era morgetao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9131번님 야구장 밖에서 야구 응원하는 거 봄? 요즘 야구장 티켓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야외에서 팬들이 따로 모여서 응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대전에서는 국립중앙과학관 광장에 모여서 응원한다고 하고요. 서울도 대형 스크린이 있는 곳이 하플들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모여 광장에서 응원하는 모습이 마치 2002 월드컵을 연상시키는데요. 저도 합류하고 싶어요 하셨어요. 아 이게 또 생각해보니까 그 경찰과 도둑도 막 SNS에서 모아서 다 모이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행복하다는 걸 스포츠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모여요. 모여서 같이 응원합시다. 곧 이제 월드컵도 있으니까. 구하나 사만아버님 부침 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너무 안 모여. 5057번님 어제 칸 영화제에서 나홍진 감독이 신작 호프를 처음 공개했잖아요. 영화를 본 해외 관계자들 반응 봄?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라는 반응이 가장 많았고요. 험한 것이 또 나왔다 라는 반응도 있더라고요. 크크크. SF, 액션, 스릴러를 모두 아우르는 영화라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유유 얼른 국내 개봉했으면 좋겠어요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반응들 좀 체크하고 있는데 기대가 돼서 아 이 설렘 반, 걱정 반, 기대 반 뭐 마음들도 여러 복잡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해보자고요. 5057번님 베이커리 경험권 선물로 드립니다. 3864번님 24년 전 시트콤에 나온 하이닉스 주가 봄? 똑바로 살아라 라는 시트콤에서 박윤규씨가 주식 시세를 확인하는데 하이닉스 무려 460원 이었더라고요. 그때 100만원어치만 샀어도 약 40만%가 올라서 현재 4천억 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트콤 저도 봤는데 좀 더 눈여겨볼 걸 그랬나봐요. 와 460원 하이닉스 대박이다. 그래요. 껄무새라고 하는데 너무 많죠. 뭐 어쩔 수 없지. 네. 3864번님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어제 주식시장 안 좋아가지고 걱정 많았는데 저도 오늘 어떻게 되나 또 지켜보죠. 간식 받으신 분들 맛있게 드시고요. 카리나 업 듣고 올게요.

0: 2차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 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 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사업 최대 DB 4,500만원, 라디오 300만원, 전문가 무료 컨설팅까지. 코바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여러분의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4: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6: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7: 네, 테디. 오늘 도로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대체로 평소 정도 또는 조금 덜한 정체 보이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려있고 45분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47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반대 강 서쪽으로는 두길대 잠실에서 반포 구간이 지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서인천 부근은 버스 관련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은 갓길에서 처리 중입니다.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지체고요. 반대 서울 쪽은 부천에서 신월까지 밀립니다. 그래도 이어지는 신월 여의 지하도로는 대체로 수월한 편이고 국회대로는 목동교를 중심으로 양방향이 지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기흥에서 신갈,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부산 쪽은 신갈 일대, 또 오산에서 남사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파트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와요. 앞에서 이제 빅뱅이 11년 만에 공식 팬클럽 모집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1: 네.
0: 자영 리포터는 누군가의 팬클럽이었던 적이 있어요?
1: 아, 저는 정말 GOD를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2002년에 제가 팬 GOD를 3기를 정말 가입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그 가입비를 달라고 하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까지도 한우로 남아있어요.
0: 한번 그 들어가서 제대로 한번 좋아해봐야 되는데.
1: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로 돈을 벌고 콘서트를 갔다는 점.
0: 그게 승자다.
1: 그러니까요.
0: 예, 그게 승자입니다. 아, 누군가를 응원하면서 얻는 에너지도 참 즐거운 것 같아요.
1: 맞아요. 예.
0: 자,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음 달 17일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는데요.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0: 뭐예요?
1: 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가 된 점인데요.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 이른바 A값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최장 5년 동안 연금이 최대 절반 반까지 깎였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이 A값은 319만 원인데요. 은퇴 후에 재취업

0: 하루 월 320만 원 정도만 벌어도 연금이 깎이는 구조였던 거죠.
1: 예.
0: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감액 기준선에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A값 319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19만 원이 새로운 기준선이 되는 건데요.
1: 예.
0: 즉 월 소득이 519만 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1: 어허, 일을 하면 연금 수령액이 좀 줄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은퇴 후에도 100세 시대니까
0: 네.
1: 일자리를 다시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꼭 필요한 변화였던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0: 네, 맞습니다. 이 공식적인 법 시행은 6월 17일인데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편의를 위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개정된 기준을 선제적으로 적용 중이라고 합니다.
1: 네.
0: 또 지난해 발생한 소득 때문에 깎였던 연금도 소급해서 돌려주는 구제책도 내놓았는데요. 2025년 기준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월 509만 원 이하의 소득자라면 그동안 감액됐던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요.
1: 예, 혹시 소득 때문에 국민연금 줄어든 분들 있으시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법적 정년을 넘긴 60대 고용률이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0대를 앞섰다고 합니다.
1: 오, 60대 고용률이 20대보다 높은 거죠?
0: 네, 맞습니다. 이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20대 월평균 고용률은 58.5%였는데요. 반면에 60대는 58.6%로 20대를 0.1%포인트 앞섰습니다. 이 초고령화로 인해서 돌봄 수요가 늘어나면서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 같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60대 여성 취업자가 크게 증가를 했고요. 이 60대 남성은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에서 취업 증가폭이 두드러졌는데요. 기업들이 고난도 특수 용접이나 정밀조립 같은 숙련된 기술 인력을 채용할 때 인건비는 낮고 경험이 풍부한 60대 인력을 선호한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1: 그럼 20대 취업 상황이 많이 어렵겠네요.
0: 아,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1: 예.
0: 20대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IT, 전문직 등 양질의 일자리도 줄고 있고요. 생계비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 자리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에서 4월 20대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18만 명이 줄었는데요. 신입보다는 경력직이나 중고신입을 선호하는 채용 트렌드 변화도 영향을 줬고요. AI 활용이 활발한 건축 엔지니어링, 법률, 회계 분야에서도 청년층 채용이 크게 줄었습니다. 들었다고 합니다.
1: 예, 청년들한테는 취업의 장벽이 또 높아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아, 누구나 안정적으로 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을 모두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강원도 설악산 고지대 탐방로에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해요.
1: 설악산에 왜 갑자기 사람이 몰린 거죠?
0: 네, 지난 3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예방을 위해서 설악산 일부 구간 출입을 통제했었는데요. 이 산불 조심 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지난 16일 새벽 3시부터 고지대 탐방로가 전면 개방이 됐습니다. 개방 시간에 맞춰 전국 각지에서 탐방객들이 몰리면서 이른바 오픈런 현상까지 나타난 건데요.
1: 예.
0: 실제로 이날 설악산에는 16,000명이 넘는 탐방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 아니, 살아있는 열정이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뭐 열렸다 해서 갔는데 본의 아니게 오픈런이 됐네.
0: 그렇죠. 그런데 이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주말 동안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순찰을 진행을 했는데요.
1: 네.
0: 그 결과 샛길 출입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총 22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 국립공원 내 샛길 출입은요. 야생생물 서식지를 훼손할 수 있고 산불이나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꼭! 정규 등산로를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설악산 고지대 탐방로는 초보 등산객에게는 난도가 높은 코스인 만큼 가급적 2명 이상 동행을 하셔야 하고 안전장비도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1: 예, 16,000명이 몰렸는데 22건이면 엄청 작은 거긴 하지만 16,000명의 눈으로 그냥
0: 그쵸.
1: 같이 예, 올바른 등산 문화 정착하기를 그리고 즐거운 산행하시기를 바랍니다.
0: 9884번님 국민연금 국민의 노후를 부탁해요. 그리고 주식 종목 뭐 샀는지도 좀 알려주면 좋겠네요. 크크크.
1: 누구한테 국민연금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0: 그렇죠.
1: 8234번님이 20대인 저도 취업 준비를 계속하는데 취업난으로 일

0: 일자리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유유 취준생 파이팅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일자리를 구한다고 구직을 내도 예, 구인 공모를 내도 안 모이는 데도 많고.
1: 맞아요.
0: 근데 또 가고 싶은 곳에는 너무 또 전문직 예, 경력직만 뽑으니까 거긴 또 경쟁률이 너무 높고 참 쉽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아 김지윤님은요. 알땡몬 켜서 공고 찾아보면 진짜 제대로 느껴요.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요. 돈 벌어야 하는데 유유.
0: 이게 문제인 거예요.
1: 진짜 이게 문제예요.
0: 네, 사실 일자리 많긴 한데 내가 원하는 그 포인트에는 또 없어. 경쟁률이 높아.
1: 맞아요.
0: 아 모든 노동은 다 가치가 있게 어떻게 되는 방법이 없나. 자 깨알 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 쇼 반반한 퀴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비비의 오랜만에 하늘 땅 별 땅 띄워드리고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또 보자요.
1: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바나나랄라 반반. 아침부터 두뇌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 얼른 신청해 주세요. 반반한 퀴즈 참고만 하셔도 기본 선물로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인데 성공하시면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요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참가자가 성공하시면요 맞힌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신 분들도 선물 준비하겠습니다. 초코우유 준비할게요.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퀴즈 문제 어렵죠. 하지만 굿모닝 FM 방송에 나왔던 내용 위주로 저희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은 더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반반한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반 넘고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바라반.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경북. 네.
0: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네. 예. 경북 경산에서 대추농사 짓고 있는 최인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인근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0: 보내주신 사연부터 일단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경북 경산에서 대추를 키우는 중년 농부입니다. 갑자기 여름이 성큼 다가왔네요. 얼굴이 완전 타버렸어요. 그래도 계절은 언제나 잊지 않고 새 잎을 도단하게 하네요. 오늘도 더위를 이겨가며 신나게 일할 수 있게 반반한 퀴즈 도전해봅니다 하시면서 너무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신청을 해주셨는데.
1: 네.
0: 네, 인근님 지금도 네. 이제 일터에 나가셨어요?
1: 지금도 밭에 있어요.
0: 아이고. 오늘은 날씨가 어때요 거기는?
1: 여기 어제보다는 그래 구름이 조금 있어가지고 조금 덜 더운데.
0: 그러니까 햇볕이 너무 세죠.
1: 엄청 더웠어요.
0: 맞아요. 대추 농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이제 한 18년째 되고 있어요.
0: 어머나. 야, 18년이면은 뭐 이미 뭐 고수 중에 고수실 것 같은데.
1: 아, 예, 아닙니다.
0: 올해 대추는 어떻게 해요? 좀 수확량이 좋을 것 같아요.
1: 올해요? 네. 항상 좋은 마음으로. 항상 풍년을 기대하면서.
0: 이 날씨를 보면 이제 18년 정도 되면 딱 알 것 같은데.
1: 네.
0: 올해는 좀 큰 피해 없이 진짜 풍작하셨으면 네. 좋겠네요.
1: 감사합니다.
0: 아침에 또 이렇게 저희 굿모닝 FM과 함께 해주고 계신 거예요?
1: 뭐 늘 6시 전에 일어나니까 농부는 그렇죠.
0: 세상에. 제가 또 반성하고 배웁니다. 자, 박재현님이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오늘은 대추나무 만점 걸렸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하셨는데
1: 라디오 화이팅!
0: 좋습니다. 에너지 너무 좋으셔. 그 라디오 들으면서 퀴즈 푸시면 어때요? 좀 성공하셨었어요?
1: 거의 한 반타작 정도?
0: 그 정도만 하면 대단하죠. 오늘도 성공 반타작 할 수 있겠죠?
1: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이 에너지면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저도 문제 에너지 있게 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시작해볼 건데 준비되셨을까요?
1: 네, 준비됐습니다.
0: 좋습니다. 정답 말할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나누기를 하자. 85 나누기 5는? 하나.
1: 17?
0: 정답! 한없이 넓고 커서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망망?
1: 해.
0: 정답! Billie Jean, it's not my lover. 이 노래 원곡을 부른 미국 가수는?
1: 마이클 잭슨.
0: 정답!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광역시는?
1: 광주광역시.
0: 정답. 밥은 먹고 다니냐? 이 대사가 나온 봉준호 감독의 영화 제목은?
1: 올드보이.
0: 살인의 추억이었어요. 살인의 추억. 자, 4구, 3쿠션, 포켓볼은 어떤 스포츠 종목일까요?
1: 당구.
0: 정답.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선무당이?
1: 사람 잡는다.
0: 정답.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작 중에 최고 작품에 주어지는 상 황금
1: 종려상.
0: 정답. 2025-2026 시즌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부산 KCC 이지스의 감독은
1: 이상민 감독님.
0: 정답. 은행에서 처음 맡긴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을

0: 단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금은 물론 붙은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방식은?
1: 복립?
0: 정답! 와, 뭐야 만점 나올 뻔했잖아요.
2: 아깝다!
0: 아 진짜 아깝다. 한 문제 틀렸어요. 아홉 문제만 쉬셔서 성공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일본 선물 치킨을 골라서 드릴게 하셨습니다. 야.
0: 아 영어 문제 맞췄습니다.
1: 헷갈렸어요.
0: 어, 그러니까요. 아하 이게 송광호 주연의 영화 제목 이랬으면 또 기억이 났을 수도 있는데 아.
1: 아 그렇지 않아요.
0: 아 그렇게 할 거야.
1: 아니 제가 잠이 덜 깼나 봐요.
0: 아니 근데 퀴즈 왜 이렇게 잘 푸세요? 퀴즈 왜 이렇게 잘 푸세요?
1: 김선아님 엄청 떨리고 있어요 지금도.
0: 그래요? 어, 너무 잘 푸셔서 지금 깜짝 놀랐어. 김선아님이 성공 축하드려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농부에게 자란 대추는 더 맛있겠어요. 하셨고
1: 감사합니다.
0: 이 소장님이 우와 같은 경산 주민이 나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댓글 답니다. 성공 축하드려요. 하시면서 어, 동네 분들도 많이 또 응원을 주셨는데 두 분 포함해서 네. 아홉 분께 초코우유 바로 쏘겠습니다. 잉은님
1: 네.
0: 너무 잘 푸셨어요. 어 너무 멋지게 예 잘 푸셨고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네. 하시죠.
1: 아 네 그 이번 주 주말에 전국 소년체전에 저희 큰아들이 나가거든요.
0: 어머나.
1: 100m, 200m, 200m 나가는데 네. 성적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추억 만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0: 어, 또 체력이 또 타고났네. 부모님 타고나서
1: 네, 재혁이 화이팅!
0: 아, 재혁이 화이팅! 형님
1: 네.
0: 오늘 하루도 또 멋지게 보내시고요.
1: 감사합니다.
0: 아, 뜨거운데 선크림 바르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대추 또 예, 풍작하시기를 응원하면서 매일 아침 응원의 마음 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보내드려요. 안녕.
1: 안녕.
0: 안녕. 저희는 광고 듣고요. 덤덤한 퀴즈 이어갈게요.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 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5: 슬루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루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6: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1544-7575.
7: 안녕하세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신입사원 누구일까요? 바로 시니어 인턴입니다. 60세 이상의 시니어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270만원을 지원해드리는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 장기 고용 시 최대 280만원 추가 지원까지. 2026년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577-1923.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0: 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단구 관련 문제, 당구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과거 당구공은요 단단하고 탄성이 좋다는 이유로 코끼리의 이것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코끼리 보호 문제와 대체 소재 개발로 다행히 현재는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코끼리의 코 양옆으로 길게 튀어나온 이빨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우리 선배님 중에 뮤지션 중에 요 정답과 이름이 같은 예, 선배님 계십니다. 내 삶을 그냥 내버려둬. 예. 그 선배님 성함이 또 그렇죠. 이 씨죠, 이 씨. 예. 아, 임 씨죠, 임 씨. 예, 임 씨. 그분의 노래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예, 뮤지컬 흐르고 있는데요. 정답과 당첨자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마치시면 꿀스틱 세트 선물로 드릴 거예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뇌는 생각을 안 할 때도 잘 돌아간다. 네덜란드에서 이런 연구를 했는데요. 사람들한테 가장 딱 맞게 좋은 집을 구해보라는 과제를 줬답니다. 위치도 크기도 동네 환경도 다 다른 아파트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라는 건데 이게 좋으면 저게 별로 인식이라 아주 골치가 아팠죠. 그런데 결국엔 복잡한 계산까지 하면서 끝없이 고민한 쪽보다 오히려 생각을 멈추고 아예 딴 일을 하다 온 사람들이 훨씬 좋은 결정을 하더라. 너무 쥐어짜지 말고 시키고 돌아오란 얘기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0: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5: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6: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5: 하이퍼스.
7: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8: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9: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9: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달근달근달근 부적부적부적 아침을 씹어먹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덤으로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과거 당구공의 재료로 사용된 코끼리의 이빨, 정답은 바로 상아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코끼리들 미안해. 3959번님이 정답 상아. 저는 임상아님 노래도 좋아하지만 배우 이상아씨 엄청 좋아해서 사진으로 책받침 만들어 썼더랬죠. 아, 이상아 선배님도 책받침에 진짜 엄청난 지분이 있었지. 맞아. 안정수님이 정답 상아. 우리 때는 배우 박상아씨도 엄청 인기였습니다. 아, 박상아님도 이제 슈퍼탤런트였나요? 예, 그게 대상이었나? 저도 어릴 때라 이게 가물가물한데. 아, 상아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재능이 많으시네.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 꿀스틱 세트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주말이 되기는 너무 멀어서 이 화가 많은 화요일, 네. 우리들의 신경 안정제가 필요합니다.
1: 네.
0: 예, 신경 안정제 MBC 이휘준 안정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안정제 예. 이준입니다.
0: 차분해진다. 차분해진다.
1: 네.
0: 휘준 아나운서는 화 안 나죠?
1: 잘 안 납니다.
0: 예, 네. 화 내는 적이 없죠.
1: 아, 진짜 손에 꼽는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0: 예, 거의 없습니다.
1: 화가 내려고 하면은 예. 이제 뭔가 날 때는 좀 남들과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혼자 있어야 됩니다.
0: 근데 화라는 게 이제 네. 나도 모르게 이게 파도처럼 울컥 하고 넘쳐서 팡 칠 때가 있는데
1: 맞아요.
0: 그럼 어떻게 그때는?
1: 그때는 이제 한숨 크게 쉬어야죠.
0: 아, 숨 고르기.
1: 아, 숨 고르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남들이 옆에 있으면 안 돼요. 괜히 불똥 튈 수 있으니까. 그러고 이제 혼자 맛있는 걸 먹어야 됩니다.
0: 네. 오, 현명한데?
1: 네, 그래야 돼요. 음식이 됩니다. 음식이 필요해요. 음식.
0: 저랑 똑같은 부분입니다.
1: 네. 예. 중요합니다.
0: 화가 나서 막 네. 예민해가지고 막 아무것도 안 먹고 싶을 때 있죠.
1: 맞아요.
0: 먹어봐.
1: 아무것도 안 먹고 싶을 때는 없었어.
0: 아, 그래? 아, 그럴 때 있어. 너무 괴로워가지고.
1: 오. 네.
0: 근데 그때 입에 뭘 넣어.
1: 네.
0: 맛있다?
1: 맛있어.
0: 맛있어.
1: 맛있어요.
0: 그래, 기분 탓이.
1: 밖에서 쫄면 얘기하더라고. 쫄면.
0: 아, 쫄면?
1: 쫄면에 육전, 파전 이런 얘기하더라고.
0: 어머, 어머, 어머, 어머.
1: 지금 날씨도 이제 좀 비 온다면서요. 이제 내일 뭐 네, 이렇게. 내일

0: 그런 게 생각나는. 어. 네. 결국엔 또 음식 얘기로.
1: 음식 얘기네.
0: 가네.
1: 예. 네. 언어의 의. 화가 나지 않은.
0: 네네.
1: 예, 아, 차분한 진행으로. 네. 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0: 평소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의할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 보시죠.
1: Let's go.

0: 안녕하십니까. 태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음악 평론가 유휘진 씨 모셨습니다.
1: 가만히 있어보자. 유휘진입니다. 아유, 아우, 딱.
0: 딸꾹질인 거죠. 야, 아유. 유휘진 씨, 갑자기 딸꾹질을 하시네요.
1: 아니, 들어오기 전에 딸. 아유, 물을 잘못 마시다. 딸꾹. 아유.
0: 그럴 때는 이제 저 숨을 좀 참아 보면 되는데 이거 한번 해보시죠.
1: 멈췄다.
0: 아, 이게 안 먹히네요. 이 딸꾹질 멈추는 방법 뭐 없을까요?
1: 아, 가만히 있어보자. 아, 딸꾹이 아니고 딸꾹인데 딸꾹.
0: 예, 이런 상황에서도 맞춤법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휘진 씨 정말 못 말리겠습니다.
1: 가만히
0: 유휘진 씨 신경질 많이 났는데 자, 신경질도 이 딸꾹질도 멈추는 동안 저희 광고 듣겠습니다.
1: 가만있어!
0: 뭐를 헷갈려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딸꾹질을 하고 있네요.
2: 그러네. 이렇게 화를 풉니다 제가. 예. 예. 오늘 우리가 유해할 우리말 딸꾹질, 딸꾹질입니다. 자, 오늘 상황에서 유희진 씨가 자꾸 딸꾹딸꾹 해가지고 태철수 씨가 딸꾹질 멈추는 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어요. 유희진 씨가 이제 딸꾹질이 아니라 딸꾹질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정답은
3: 딸꾹질로 썼던 것 같은데
2: 쓸 때도 딸꾹이 맞습니다.
3: 잘 쓰고 있었구나.
2: 딸꾹질. 예. 자, 이게 표기할 때 혹시 딸꾹질로 쓰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3: 딸꾹질.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발음할 때는 예. 딸꾹질이어도 그죠? 예. 하지만 쓸 때도 꾹 딸꾹질이 맞습니다.
3: 아, 쌍기역 해야 되는군요.
2: 그렇습니다. 자, 뜻을 좀 알아보면 배와 가슴 사이에 있는 근육, 가로막의 경련으로 들이쉬는 숨이 방해를 받아서 목구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증세를 뜻합니다. 딸꾹 자체는 의성어예요. 여기에다가 그런 소리를 내는 행위를 뜻하는 전미사 질이 붙어서 딸꾹질이 된 겁니다. 이게 의학 용어가 있더라고요. 애역, 흘역 이렇게 부른다고도 합니다.
3: 애역, 흘역.
2: 이것도 신기하죠?
3: 이 딸꾹질.
2: 네.
3: 재밌네요. 딸꾹질이라고 네. 표기하실 때도 쌍기역을 쓰셔야 됩니다.
2: 그렇습니다.
3: 딸꾹질 해요?
2: 하죠.
3: 어떻게 멈춰요 그럼?
2: 할 때는 저는 코를 막은 다음에 물을 이렇게 머금고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혀요. 딱 마셔요. 그러면 됩니다.
3: 딸꾹질 안 한 지 오래됐다나 저는.
2: 딸꾹질마저 이제 소화를 하는 거죠 우리는.
3: 딸꾹질 안 한 지 저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한 10년 된 것 같아.
2: 이게 뭔가 이게 물 같은 거 잘못 먹거나 음식 잘못 먹거나 이럴 때 한 번씩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잘못 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3: 아, 그런가?
2: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는
3: 나 지금 생각도 거지. 안 해봤는데 딸꾹질 안 한 지 너무 오래됐다.
2: 딸꾹질마저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3: 네, 여러분들 잘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2: 딸꾹질마저 삼키세요. 네.
3: 신주인님이 딸꾹질로 썼었는데 꾹 기억할게요.
2: 네, 꾹.
3: 쓸 때는 국질로 쓸 것 같아, 진짜.
2: 맞아요, 맞아요.
3: 꾹질입니다. 꾹질. 쌍기역. 자, 휘진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레드벨벳의 음파 음파 띄워드립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2: 안녕.

0: 봐봐. 음파 음파 레드벨벳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양소연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시작할 거예요.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인 GTX-A 삼성역 공사 현장에서 철근 일부 누락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화요일 4부 고민 박살 허안나 개그우먼 허안나 씨와 함께 여러분들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포스코 ENC, 정식품, IS동서,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워킷과 함께합니다.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6: 하이엠솔루텍.
5: 1544-8777.
7: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넘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잠깐.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기.

0: 8시 15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 네, 이번 더위는 비가 와야 멈추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쉬어가겠고요. 오늘까지는 평년보다 좀 덥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맑음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지금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수도권 내일 오랜만에 많은 비가 흠뻑 내리겠는데요. 비는 내일 늦은 새벽이 충청, 호남, 제주도부터 시작돼서 내일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대부분 20에서 최대 80mm 정도, 특히 수도권 영동지방 남해안 제주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이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모레 목요일 오후에 대부분이 그치겠고요. 오늘은 구름이 많아서 어제보다 낮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대구가 31도, 광주는 30도, 서울 27도, 부산 26도가 예상되고요. 비가 그치고 다시 금요일부터는 낮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맑음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수인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날씨가 또 우중충해지는데.
1: 예. 나쁘지 않지 않나요?
0: 이게 더 좋죠.
1: 네, 조금
0: 너무 더웠어.
1: 너무 들뜨지 않고 그죠.
0: 차분한 네, 이런 날씨 좋아하시나 봐요.
1: 오늘은 좀 그러고 싶네요.
0: 영재 기자님은 정해놓은 게 없어 내가 볼 때. 그날 그날 사는 거예요. 그날 그날 살아.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1: 아, 잘 부탁드립니다.
0: 예, 키워드 뉴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 2,570개의 철근. 두 번째 키워드는 사흘 앞두고. 마지막 키워드 이틀 앞두고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2,570개의 철근입니다.
0: 삼성역 GTX 구간 지하시설 공사에서 철근이 네. 대규모로 빠진 걸로 드러나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죠.
1: 네, 서울 강남구 지하철 삼성역 인근 영동대로 구간 지하 복합개발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예. 전체 지하 5층 규모로 지상엔 녹지를, 지하엔 버스 환승센터와 지하철, 상업 문화시설, 그리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S 승강장이 층층이 들어설 계획인데요. 네. MC 취재 결과 지하 5층 공사에서 기둥 80개, 80개에 두 줄로 들어가야 할 주철근이 한 줄씩만 들어간 걸로 드러났습니다.
0: 이게 좀 충격적이긴 한데 네. 두 줄로 들어가야 되는 주철근이 반만 들어갔다.
1: 그렇죠.
0: 심각한 문제예요.
1: 그렇습니다. 빠진 철근의 양이 무려 2,570개, 그 무게가 178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시공사 현대건설인데요. 도면을 해석하는 데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답니다. 그러니까 작업자가 도면을 잘못 읽어서 2,500개

0: 1,070개의 철근을 빼먹었단 거죠. 현대건설은 자체 조사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해 서울시에 스스로 보고했고 안전하고 검증된 방법으로 철저히 보강하겠다고 밝혔다는데요.
1: 예, 그런데 서울시 현대건설의 보고 이후 네. 한참이 지나서야 이제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알렸죠.
0: 네, 현대건설이 부실 공사 사실을 확인해 보고한 건 지난해 11월인데 서울시는 그로부터 5달이 지난 올해 4월 말이 돼서야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알렸다고 하네요. 국토부는 감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요.
1: 예, 서울시 보강 방안도 밝혔죠.
0: 네, 철근이 빠진 기둥의 표면 전체에 접착제를 바르고 그 위에 기둥과 같은 높이의 강판을 덧댄 뒤에 화재에 강한 페인트로 마감 처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는데요. 철도공단은 기둥과 강판 사이에 넣을 접착제가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또 빈틈없이 가득 채워질 수 있을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판의 부착력이 떨어지면 기둥에 잘 붙어 있을지도 걱정된다면서 강판과 기둥 각각의 구조 검토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 이렇게 뭐 주고받는 이야기, 전문적인 이야기 들어도 네. 불안해요.
0: 불안하죠.
1: 너무 불안해요.
0: 네. 보강 공사 진행에는 못해도 여러 달이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GTX 삼성역 구간 개통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요. 그렇더라도 불안하잖아요. 예. 시민의 안전 또 생명에 달린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부실 공사에 대해 정말 철저한 보강 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1: 진짜 이건 잘 보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0: 지켜봐야죠.
1: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 사흘 앞두고입니다.
1: 사흘 앞두고 네. 삼성전자 노조 이야기인데 예고한 네. 파업 시한이 이틀 뒤입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모레, 그러니까 오는 21일을 파업 시점으로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이 파업 시점을 사흘 앞두고 법원에서 중요한 결정이 하나 나왔어요.
1: 예,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의 위법한 쟁의 행위를 막아달라면서 법원에 판단을 구한 사안에 대한 결정이었죠?
0: 그렇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이 이 사안을 판단, 결정했는데요. 수원지법재판부,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평상시와 같은 업무 수준이 유지돼야 한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공정 내 안전 보호 시설을 유지하고 또 제품 변질을 방지하는 등의 핵심 작업은 평상시처럼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였어요.
1: 예, 그러니까 파업에 돌입을 했는데 네. 평상시와 같은 업무 수준을 유지를 해라.
0: 그렇습니다. 기존의 평일, 주말, 휴일 근무 때와 같은 인력 또 같은 가동 시간 등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무엇보다 노조가 이를 정지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는데요.
1: 예, 이게 이제 위법 행위다. 네. 이걸 어기면 삼성전자 노조가 사측에 물어내야 할 비용도 산정을 했습니다.
0: 네. 위법 행위다라고까지 판단을 한 건지는
1: 위법한 쟁의 행위를 네. 막아달라면서 위법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0: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삼성전자 노조가 앞서 열거한 사항을 어기면 하루 최대 3억 원 그리고 노조 간부 등은 하루 최대 3천만 원씩 사측에 물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법원이 삼성전자 사측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셈인데요.
1: 재판부가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0: 네, 재판부가 밝힌 결정 사유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재판부는 먼저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을 결정 이유 중 하나로 들었는데요. 초정밀 미세 장비인 반도체 시설은 한 번 손상되면 다시 가동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거였어요.
1: 예, 또 반도체 관련 산업에서 삼성의 영향력도 이번 결정의 이유가 됐겠죠?
0: 네, 재판부는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망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으로 시설이 손상되거나 원료, 제품이 변질돼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자동차, 가전, 정보통신 등 관련 산업 영역에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1: 예, 이 재판부 결정에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 각각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0: 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는 결정과 무관하게 노조 측과 임금 협상에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는 법원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요. 법원 결정이 사실상 쟁의 행위, 파업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법원 결정을 존중하면서 파업을 진행하고 진행 중인 노사교섭도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너무 다행입니다. 법원이 일단 그렇죠. 뭐 노조의 네. 파업 계획에 제동을 건 것처럼 해석이 되는데 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 이틀 앞두고입니다.
1: 오늘도 삼성전자 노사 간 협상이 예정되어 있죠?
0: 그렇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노사 간 협상이 이어집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 시점이 이틀 뒤인 모레이기 때문에 사실

0: 사실상 오늘 협상이 파업 전 마지막 기회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1: 예, 협상 몇 시부터 시작해요?
0: 네, 1시간여 뒤인 오전 10시에 노사가 협상장에 마주 앉고요. 예. 2시간씩 3차례에 걸쳐 저녁 7시까지 협상 진행할 예정인데요. 다만 반드시 7시까지 끝내야 하는 건 아니어서 밤샘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사 모두 오늘 회의에서 결론을 찾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과연 핵심 쟁점을 두고 양측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죠.
1: 쟁점 한번 짚어볼까요?
0: 그럴까요? 우선 노조는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는 안을 제도화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연봉의 50%까지로 성과급 상한을 두고 영업이익이 200조가 넘는 경우 특별포상을 지급하는 안을 일단 3년 이어가는 걸로 하고 다시 논의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1: 이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
0: 그렇죠.
1: 어제 협상이 또 있었죠?
0: 네, 어제도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 조금 넘은 시간까지 협상 진행됐습니다. 어제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선 노사 양측 모두 말을 아꼈는데요. 다만 노사 협상 중재에 나선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의 박수근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화는 잘 되고 있지만 노사 양측이 평행선이다 이런 분위기를 전한 바 있습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네.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첫 번째 전해드린 소식 관련해서 우리는 그동안 부실 시공이 얼마나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미래를 삶을 앗아갈 수 있는지 한 차례도 아니고 정말 여러 차례 봐왔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그때마다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다시는 그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늘 입을 모았죠. 오늘의 핵심 한 줄, 또 겪어야 할까요? 입니다.
1: 네. 아, 무섭네요. 너무
0: 제대로
1: 많은 경험이
0: 있으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양승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보내드리면서 칼리드 디스클로저의 토크 띄워드리고요. 노래 들으시고 고민 박살 허한나 시작하겠습니다.

0: 기차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4: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8시 30분 9초 10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혜 리포터.
3: 네. 오늘 정체가 심한 편은 아닌데 사고 난 곳이 몇 곳 있어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먼저 북부간선도로 도심 방향은 화랑대 사거리 진출로에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진화는 끝이 났는데 아직 진출로 부분 통제 중이라 일대가 조금 혼잡하고요. 구리시계에서 월릉까지 지체고 반대 구리 쪽도 거의 전 구간이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안산분기점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서서울요금소에서 안산까지 2km가 지체고요. 매스봉에서 비봉까지 또 팔탄에서 화성휴게소까지도 지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은 북수원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반월터널에서 북수원까지 9km가 지체고요. 용인 일대도 7km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또 세종포천고속도로도 포천 쪽으로 용인분기점 1차로에 화물차 사고 있어서 일대가 혼잡합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way is your energy and the way you feel. Let me hear you say.
1: 박찬!
2: 박찬!
1: 박찬!
2: 국민 모두 박찬! 나 호환! 호환! 국민 박찬! 호환! 나!
1: 오늘도 박살내네 또 소전 박살 모드로 고민박멸 세상의 모든 고민 걱정 확실하게 박살내 드립니다. 라디오계 꽉 잡고 있는 분이에요. 고성능 반도체 같은 분이에요. 코미디언 허한나 씨 어서 오십시오.
2: 가자 가자 반도체 가자 더 가자 제발. 허한나입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제 3주년 때 네. 축하 인사.
2: 아 잘 들으셨나요?
1: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아. 오빠의 아침은 박살났지만
2: 오빠 아침은 항상 박살나죠.
1: 박살났지.
2: 예.
1: 너무 감사하고
2: 아유, 아니에요.
1: 그 박살에 네. 안나 씨 아침도
2: 네 같이 박살났는데 네,
1: 일주일에 한번 박살내 주셔서 감사하고 아니 라디오 진짜 사랑하시죠?
2: 너무 좋아하죠 라디오.
1: 라디오 너무 좋아하죠. 네. 라디오 여기저기 사실 안나 씨 찾는 데가 많은데 요즘에 이제 MBC 라디오 두 대 종종 나오시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두 대 영미 씨가 이제 제 친구인데
2: 네.
1: 영미 DJ랑 테이 DJ 차이점이 있을까요?
2: 아 근데 일단 오빠랑 할 때는 너무 좋아요.
1: 왜?
2: 일단 오빠 잘생겼어요.
1: 어? 갑자기?
2: 아니 진짜로 키 크고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1: 나한테 맨날 거인이라 그러잖아 그냥
2: 그러니까 놀리는 거죠 오빠 너무 약간 우쭐될 때 약간 어깨에 한번 누르는 건데
1: 우쭐될
2: 약간 본인 외모에 약간 침취했을 때 어깨에 한번 눌러주는 거야
1: 그런 적이

0: 좋죠. 저는 발라드의 황제랑 지금 라디오 하는데 그래? 네, 너무 행복하고.
1: DJ로서는 전혀 얘기 안 하고 지금 얘기한 거 보니까 그냥 비즈니스네 그냥.
0: 아, 근데 왜냐면 오빠 얘기했잖아 제가. 네. 오빠는 왜 이렇게 못하는 게 없냐고. 그러니까 아유 저거 봐 칭찬 한 들으니까 조용한 거 봐 들으려고.
1: 아니 DJ로서 DJ로서 칭찬을 들으려고 계속 너무, 기다리는데
0: 너무 많죠 오빠.
1: 그 왜 거만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없나? 아유, 너무, 영미 씨가 좀 영미 씨.
0: 영미 선배님이랑 할 땐 또 인석 선배랑 같이 하거든요. 김인석 선배랑.
1: 좋네. 기운이 좋네.
0: 약간 코빅 그 희근씨 같아요.
1: 기분이 좋네. 네,
0: 그래서 가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시절로 약간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그냥 계속 웃어요. 말을 못하고.
1: 그렇네. 네,
0: 그런 느낌이 들죠.
1: 아, 두 대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지금.
0: 아니에요 오빠. 저는 눈 정화하는 게 더 좋아요.
1: 아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0: 오늘 또 오빠 약간 또 꾸미고 와가지고.
1: 예, 오늘은 세수하고 왔는데 네. 아 평소에 세수도 안 하고 왔는데 그런 얘기하니까
0: 아, 민망하네. 그래도 얼굴에서 빛이 나세요.
1: 아 그래요?
0: 네.
1: 갑자기.
0: 고맙다. 그렇습니다. 네.
1: 아, 너무 억진 것 같아서 지금 불편해 죽겠네. 아 이거 어떻게.
0: 아니야.
1: 자 여러분들 제 고민 박살 좀 내주세요. 안나 씨 왜 이럴까요? 고민 박살 왔나? 그래도 우리 호흡이 진짜 좋잖아요.
0: 아 너무 좋죠. 우리
1: 아 훈짝 진짜 좋잖아요.
0: 싱글이 벙글이 해야 되잖아요.
1: 싱글 벙글 쇼를 목표로 하고 네. 있습니다. 예. 코너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0: 자 고민 때문에 끙끙 앓는 분들 저한테 다 털어놔주세요. 성능 좋은 고민 퍼시기 저 허하나가 여러분의 고민을 샥샥샥샥 제대로 파쇄해드릴게요. 사연 보내실 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000번 미니는 무료고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게시판 고민박사 허하나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긴 고민 사연에는 우리 녹용 홍삼 선물 세트를 고민 하이패스에 소개된 분들께는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릴게요.
1: 네 오늘 긴 고민 바로 소화해보겠습니다. 주인공 누구예요?
0: 오늘의 고민은 닉네임 허키침 ASMR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직장인들이 공감할 만한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지금부터 사연을 통해 확인해볼게요.
1: Let's go.
0: 저는 요즘 조용하고 작은 사무실에서 하루하루 돌을 닦는 심정으로 보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사무실에 저를 포함해 딱 두 명뿐이거든요. 조용해서 좋지 않냐고요? 말도 마세요. 맞은편에 앉은 동료 직원은요. 이렇게 하루 종일 목 긁는 소리와 헛기침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감기 걸리셨나? 목이 안 좋으신 건가? 싶어가지고 걱정도 했었죠. 호경 씨 목이 많이 안 좋아요?
2: 예? 아니요. 저 목 괜찮은데요?
0: 감기 걸린 것 같은데? 여기 따뜻한 유자차 한잔 드세요.
2: 아, 예, 고맙습니다. 저 괜찮아요. 저 감기 없습니다. 예, 잘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예.
0: 따뜻한 차도 줘보고 목에 좋다는 캔디도 줘봤는데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헛기침 같은 거더라고요. 심지어 본인이 그런 소리를 내는지도 잘 모르는 거 있죠? 더 큰 문제는요. 헛기침 소리가 안 날 때도 신경이 쓰인다는 겁니다. 지금쯤 헛기침 할 때가 됐는데 왜 안 하지? 신경 쓰여. 깜짝이야.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어.
2: 한나 씨 왜 그러시는 거예요?
0: 아니 아닙니다.
2: 문제 있으세요?
0: 아니 저기 딴 생각하느라고요. 일 보세요.
2: 예, 알겠습니다. 일 보세요.
0: 이렇게 슬슬 할 때가 됐는데 싶을 때 어김없이 헛기침 소리를 내요.
1: 헛소리.
0: 노이즈 캔슬링 되는 이어폰을 끼자니 업무 전화를 놓칠까봐 걱정이 되고요. 대놓고 말하자니 그렇게 친하지도 않을 뿐더러 동료 직원이 상처를 받을까봐 조심스럽습니다. 아 무슨 뭐 헛기침 ASMR도 아니고요. 작은 사무실에서 하루하루 돗닦는 기분으로 일하고 있어요. 호근 씨 괜찮아요?
2: 저요? 괜찮은데요?
0: 네. 네. 고민 좀 박

0: 네, 사연 보내주신
1: 아, 오빠 진짜 감기 걸린 거 아니에요?
0: 아니에요. 저 괜찮은데요? 헛기침 ASMR님께 녹용 홍삼 선물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교현님이 사연 들으시다가 아 그거 참 되게 거슬리네. 아,
1: 너무 잘한다 오빠. 와 역시 DJ 와 최고 최고.
0: 불편해. 아 질문 안 할게. 그런 질문 안 할게요. 아 안나씨 그만해.
1: 최고의 DJ.
0: 아 진짜.

0: 자, 오늘 사연은요. 회사에서 본인은 몰라. 본인은 모르는데 계속 습관적으로 뭐 이런 소리. 이런 소리. 계속 이제 헛기침을 하는 직장 동료랑 단둘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좀 고민이다. 사연을 보내 주셨습니다. 둘이서 있으면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지. 그렇지. 여러 명 있는데 한 명이면 그래도 좀 넘길 수 있어. 근데 단둘이야.
1: 너무 힘들죠. 다른 소음이 없으니까.
0: 없으니까. 근데 이게 뭐 어떤 직군인지 모르겠지만 살짝 그 배경음악 같은 거 살짝 틀어놓으면 안 되나?
1: 아.
0: 그러면 너무 많이 방해가 되나? 근데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
1: 근데 그 음악 소리가 그 소리를 지울 수 있을까요? 왜냐면 좀, 조금 음량을 좀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0: 아니 그래도 뭔가 이 소음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랑. 그러니까 카페에서 누가 소리 나는 거랑.
1: 맞네 맞네.
0: 진짜 조용한데 갑자기 도서관 같은 데서.
1: 맞네.
0: 이런 소리 계속 나는 거랑.
1: 그 음악을 좀 틀어라.
0: 좀 저는.
1: 그래 차라리 그게 좋을 것 같아요.
0: 괜찮지 않나?
1: 네.
0: 아 근데 여기 이제 신경 쓰여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기를 해도 몰라 근데.
1: 근데 어차피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
0: 이거는
1: 같아요.
0: 이거는 약간.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1: 뭐
0: 그냥
1: 고칠 수 있는 거면은 얘기를 할 텐데 뭐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뭐 왔던 뭐 콕 가래
0: 드시는 뭐 부장님
1: 아니면 막 양치 뭐 이런 거는 얘기하면 고칠 수 있는
0: 그치,
1: 건데
0: 그거는 양치 안 하면 되니까
1: 요거 양치 요거는 조금 고쳐질 수 있을까 싶어서
0: 아 요거는 그러게요. 제가 또 너무 리얼하게 해가지고
1: 다들 지금 거슬린다고,
0: 거슬린다고
1: 난리가 났네요.
0: 반응 좀 보겠습니다. 일단
1: 이만아님이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가 봐요. 진짜로요? 저도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0: 이게 또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이렇게 삼키는 것 때문에 이런 게 되는구나.
1: 그렇구나.
0: 몰랐네. 이건 몰랐어. 9629번님은 그런 거는 녹음해서 들려줘야 알아요.
1: 근데 너무 팩트를 때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그렇죠.
0: 떠나보죠.
1: 295 하나님 헛기침이 나요. 제 직장 동료는요 항상
0: 뭐야 그 뭔데요?
1: 코를 드세요.
0: 아 자는 게 아닌데 이렇게 먹는다고?
1: 네. 저까지 코를 먹는 기분이에요.
0: 아이 또 그래 이거는 건강상의 뭔가 이게 컨디션이니까 이것도 해결하려고 막 하는 방법들인데 네. 소리가 나면 좀 거슬리긴 하지.
1: 근데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이렇게 소리를 낸다는 게 혹시 그 상대방 분이 술을 좀 좋아하시거나 뭐 야식을 야식. 좀 잘 드시는 분이면
0: 그렇지, 그렇지.
1: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0: 안나 씨는 역류성 식도염 좀 있죠? 건강 검진하면.
1: 좀 나와요. 나와요.
0: 저도 나와요. 네. 저도 야식했기 때문에 야식을 하기 때문에 조금 나와.
1: 근데 이게 올라와서 큼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0: 이런 걸 안 하는데.
1: 그냥 위가 약간 쓰린 정도?
0: 일단은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또 추측을 해주고 계신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들 지금 진료를 자꾸 진단해 주시지 말고
1: 의사 선생님.
0: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1: 공공사원님이 불안하실 때 나오는 습관일 수도 있어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무관심한 게 좋을 수도 있다.
0: 그게 안 돼서 고민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지금 아니 무관심이 안 돼서 그래서 지금 보내주신 건데 여러분
1: 진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거밖에 안 돼요?
0: 여러분들 이 코너 박살낼 거예요.
1: 해결책 보내주세요.
0: 해결책을 가지고 고민해줘야죠.
1: 물론 저희도 하지만
0: 그렇지 그렇지.
1: 좀 분발 좀 부탁드릴게요.
0: 일단은 네. 저의 그러면 제일 해결 방안이 그나마 구체적인 어떤 해결 방안이네.
1: 노래를 좀 튼다.
0: 살짝 음악을 배경음악 이런 거 음악 수식 같이 들어도 될까요? 의견은 물은 뒤에. 한번 깔아놔 보죠.
1: 개념 있어요?
0: 왜요?
1: 아니 어떻게 일할 때 음악을 들으면서 이러면 어떻게?
0: 그렇게 얘기하면
1: 어떻게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0: 그렇게 얘기하면 나 어떡하지?
1: 어떻게 이렇게?
0: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아니 근데 습관적으로 좀 하시는 게 계셔가지고 라고 이제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1: 그럴 때는.
0: 없지. 그럴 때는.
1: 그래.
0: 그래가지고 혹시나 음악 틀면 좀 서로 편하지 않을까요?
1: 네. 어머 그러면은 깨긴 할 것 같다.
0: 그죠? 이게
1: 좋다.
0: 제일 알 것 같아.
1: 좋다 제일 좋다.
0: BGM을 권유를 한다! 일단 저희 미안해요. 이거밖에 없네요.
1: 근데 좋은 해결책인 것
0: 그래요?
1: 같아요. 네. 그냥 아예 그냥 나 혼자 듣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배경음으로 깔아놓는다.
0: 그치, 같이. 그거 참으시기 힘드시니까 여기 음악 좀 틀어놓으면 서로 편할 것 같아요.
1: 맞아, 맞아.
0: 이 정도로.
1: 그리고 한 번쯤 일침을 놓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한 번 또 만드는 거잖아.
0: 그렇지, 그렇지.
1: 왜 음악 왜 틀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0: 그렇지, 그렇지.
1: 호경 씨가 자꾸 킁킁 소리가.
0: 습관적으로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해야지.
1: 상처받지만 어쩔 수 없어.
0: 어쩔 수 없어.
1: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0: 그래. 이게 진정한 동료랑.

0: 친구는 서로의 상처 얘기하고 이해하고 극복하면서 또 지내는 거지.
1: 그러면 조금 더 친해진 다음에 얘기하는 건 어때요?
0: 어떻게 친해져요?
1: 아 그럼 또 플러팅한다고 할까봐.
0: 아 또 남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1: 아닌가?
0: 아 무조건 아닌가? 남녀예요?
1: 무조건 남녀지.
0: 아니, 동성일 수도
1: 왜냐면
0: 있지.
1: 왜냐면 거기 회사 사장님들도 음과 양을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이렇게 뽑는다고요.
0: 알겠어요. 어떻게든 사내 연애하려고 어떻게든. 홍진웅님이 아 습관적 큼큼 당사자였던 사람인데요.
1: 네네.
0: 그 용각땡 먹으면 이게 사라집니다.
1: 어머.
0: 목이 간질간질해서 가는 거예요.
1: 그러면은 용각땡을 사줘야겠다.
0: 그러니까 이 상쾌함을 상쾌한 컨디션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면 되는구나. 아 그래. 기침 가래 이런 거 좀 안 나게끔. 예.
1: 아 근데 또 플러팅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해.
0: 아 저거 플러팅 아니라니까.
1: 용각땡 플러팅이라고 하면 어떡해.
0: 아니라고요.
1: 아니 느낌 맞나요?
0: 아니야. 아, 오케이, 괜찮아요. 자 오늘 사연 주인공 헛기침 ASMR님 감사합니다. 선물 보내드리면서 신청곡도 띄워드립니다. 러블리즈 아츄 신청해 주셨는데 함께 들을게요.

0: 아츄 러블리즈의 노래였습니다. 제가 이제 라디오 DJ 하면서 아침에 딱 한 번
1: 네.
0: 재채기가 나와요. 그게 이 묘한 이 스튜디오 안에 온도랑 여기 좀 안 맞아서 딱 한 번 나와요. 저는 네. 무조건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온이 되어 있을 때가 있고 노래 나갈 때가 있고 그런 것들도

0: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듣기 싫어할까 봐 좀 걱정이 되네요.
1: 아, 우리 청취자분들은 오빠의 그런 실수 너무 좋아하죠.
0: 왜냐면 제가 제 책이 참는 법을 라디오 게스트 하면서 터득했거든요.
1: 아, 그거 있어요? 네. 좀 알려주세요.
0: 그냥 안에서 빵 터뜨리는 거예요. 그 압력을.
1: 아, 그럼 그 내장을 터뜨리는 거예요?
0: 좀 괴로워.
1: 어떻게 하는 거예요?
0: 이렇게.
1: 아, 그런 게 있어요?
0: 이렇게 참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해냈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시원하게 하는데 오늘 사연 들으니까 또 하지 말아야 되나 생각도 살짝 드네요.
1: 아니에요. 해요. 한 번인데 못 돼요.
0: 그렇죠. 한 번 괜찮겠죠? 네. 그래도 참아보겠습니다.
1: 제가 열 번 해드릴게요.
0: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라고. 아, 하지마라고. 아침에 왜 또. 자, 굿모닝 FM 팀입니다. 고민 박사 화나 실시간으로 들어온 고민들 빠르고 명쾌하게 해결해보겠습니다. 고민 하이패스.
1: 박지영님. 상사가 화가 너무 많아요. 매사에 얘기 뭐라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해봐.
0: 진짜 무섭다.
1: 화를 내고요.
0: 진짜 무서워.
1: 심지어 간식을 좀 드려도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어? 나 먹으라 주는 거야? 화를 내십니다. 사무실에서 그분만 배제를 하고 얘기할 수도 없고 계속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0: 무슨 회사인데요?
1: 그러니까 왜 화를 이렇게 내시죠?
0: 무슨 회사인데 이렇게 화내는 사람이 상사가 된 거야. 무슨 회사야?
1: 안정적 처방을 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아... 간식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화를 낸다고요?
0: 아, 근데 화를 내시는 분들에게는 네. 조금 비슷한 톤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1: 어떻게?
0: 해봐.
1: 이게 뭐야?
0: 뭐라는 거야?
1: 이게 뭐라는 거야? 다시 말해봐.
0: 잘 안 들으시나 봐요. 잘 안 들리시나 본데요?
1: 아, 너무 착한데요?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0: 어떻게?
1: 안 들려요?
0: 아이, 그거 화를 내면
1: 어떡해. 귀를 열어, 귀를!
0: 화를 내면 싸울 것 같고.
1: 오픈도 이어!
0: 뭔가 톤이라도 약간 같이 맞춰서 이게 뭐야 나 먹으라고 왜 드시라고요.
1: 아, 톤은 약간 어프로
0: 톤을 약간 맞춰가지고 하면은 약간 되지 않을까.
1: 근데 진짜 평소에 또 화를 안 내보신 분들은
0: 아 못하지.
1: 힘들어요. 이 에너지를 하는 것
0: 못해.
1: 자체가
0: 아, 사실 못해. 네. 너무 괴롭지.
1: 나 말, 저는 진짜 만약 그렇다면 그냥 말 안 시킬래요. 배제할래요.
0: 그냥 피해버려.
1: 네.
0: 그것도 답일 수도 있다.
1: 그리고 뭐 말을 시키시면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하지만 제가 먼저 굳이 가서
0: 근데 또 이런 분들의 제가 이제 상상하는 단점은 네. 나랑 멀어지려고 하면 더 화나. 그 사람한테 더 화내. 뭐 하는 거야 지금 대답하라고. 뭐 하는 거야.
1: 오마이갓.
0: 아, 그래서 이거는 참 어려운 사회생활에 회사생활에 네. 가장 어려운 건 진짜 인간관계입니다. 예,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데 막
1: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선배님들이 많으니까 그냥 화를 내시던 분이 계신가.
0: 이게 약간 스타일인 것 같아. 화가 아니라 이제 톤 자체가 화톤인 분들이 있어.
1: 아, 혹시 약간 좀 사투리를 좀 쓰신다거나 그러면 약간 화내시는 것 같잖아요.
0: 그러니까 약간 그런 톤을 내시는 분이 있어. 친해지려고.
1: 아, 그러면은 이거 어쩌면은 화가 나신 게 아니고 그래. 말투가 그러신 걸 수도 있어요.
0: 그래, 화를 내면서 일을 이렇게까지 직장에 할 수가 없어. 승진할 수가 없어.
1: 원래는 선배님은 뭐라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해볼래? 이건데
0: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싶은데
1: 말투가
0: 뭐라고 이게 네모라고 하는 게가 지금 이게 사람 먹는 게가 이게
1: 그러면은
0: 하면서 장난치는 건데
1: 장난이신 것 같아요.
0: 지금 장난이죠.
1: 이 말투는
0: 네. 이 뭐 사람 먹으라고 하는 아따 참말로 이거 막 저 개나 줘라 이거 개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장난이었어. 아, 요거는 어떻게? 결이 안 맞는 건 이건 어떻게?
1: 그냥 피한다. 피할 수밖에 없다.
0: 미안해요.
1: 네.
0: 저희 답이 없네.
1: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0: 네. 네. 저는 그런 의도만 파악하는 걸 좀 집중하는데 일단은 고생 많으시네요, 진짜. 네, 토닥토닥. 9653번님. 사무실이 1층에 있는데요. 바로 옆이 테마가 확실한 남성 헤어샵이에요. 그래서 남자 무리가 엄청 큰 소리로 나오는 오토바이들 막 타고 와가지고 때로 담배도 막 피우고 이러는데 소리는 그렇다 치고 담배 연기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근데 또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어요. 이거 어떡하죠?
1: 아, 요거는 갑자기 제가 옛날에 인스땡에서 본 그게 게시물이 생각이 좀 나는데
0: 예.
1: 그 누구지? 누가 어떤 연예인분이신 것 같아요.
0: 예.
1: 어머님이 미용실을 하세요.
0: 어머님 미용실 하셔.
1: 근데 그 앞에서 자꾸 담배를 피니까 그 앞에 이제 그 벽보를 붙여놨어요.
0: 벽보 붙여.
1: 여기는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미용실 앞입니다.
0: 네, 네.
1: 담배는 조금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0: 잘 썼네.
1: 그러니까 어머님이 거기 안 사시지만 네. 그래도 여기는 저희 어머님이
0: 좋다.
1: 운영하시는 뭐 회사입니다. 뭐 부탁드릴게요. 아까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0: 아, 너무 좋다.
1: 또 한국 사람들도 정이 많기 때문에.
0: 그리고 또 이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정이 많아. 화끈한 만큼 어, 또 착한 것도 맞아. 마음먹으면 화끈하게 착하네.
1: 쿨하시잖아요.
0: 쿨해져.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안내문 여기 저희 어린 아이가 같이 있어요.
1: 어? 뭐 좋다. 이런 거. 어. 어.
0: 아이도 함께 있어요. 어. 담배 좀 조심해 주세요.
1: 나중에 그 걸리면은 더 큰일이 나지는 않겠죠?
0: 아니야. 그렇게 해놓으면 아차 싶을 거예요.

0: 그렇죠. 예, 몰라서 하는 거니까.
1: 맞아요.
0: 그렇게 안내문 써 주십시오. 빨리 하나만 더 해볼까요?
1: 7600님 아이 학교 보내고 모닝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 물을 올려놨는데요. 짜장라면이랑 너구리 라면, 너굴 라면이랑 뭐가 먹을까요? 참고로
0: 다,
1: 오늘
0: 다 얘기해버렸네.
1: 오늘 페어링 김치는 총각김치랑 열무김치입니다.
0: 아, 이건 뭐 답이 나와 있네. 이거 왜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1: 그럼 뭔데요?
0: 짜파구리 드십시오. 렛츠 고! 고민 소개된 분들 바나나맛 우여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6: 아우, 남는 게 없어요.
5: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7: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8: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9: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0: 글레오?
1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이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12: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0: 굿모닝 FM태입니다. 고민박사를 환나 안나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마치기 전에 제가 이제 급하게 처음 얘기하는데
1: 네.
0: 다음 주에 휴가 갑니다.
1: 그 오빠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네. 살짝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0: 근데 제가 어디 외국을 가는 게 아니고
1: 네.
0: 그냥 일주일 잠깐 체력 보강해요.
1: 어어.
0: 그 사이사이 스케줄은 있어요.
1: 네네. 네.
0: 그래서 월요일은 곽정은 씨가 또 부처님 오신 날이라 스페셜 DJ로 예, 관련 또 진행해 주실 것 같고 화요일 수요일 우리 안나 씨가 스페셜 DJ로 옵니다. 너무 기대돼. 나 꼭 들을 거야.
1: 와.
0: 휘준 아나운서와 또 고민 받아.
1: 아니 나는 우리 휘준 씨를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0: 거짓말하지 마.
1: 일정을 이렇게 만들어 여기서.
0: 지금도 바로.
1: 나 지금 약간 도파민 올라.
0: 도파민 올라오는. 아 우리 스페셜 DJ 어떻게 채워줄지 기대를 하면서 같이 인사드립니다. 해보 끝에.
1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4: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려남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15: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16: MBC FM for you.
17: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버터샵 송도 그란테르

0: 교환 중 1600-0255 포스코 ENC.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여전히

0: 요즘 인쇄 어디?
1: 인쇄는 와우프레스.
2: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돼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 가족 한 분께 커피 한 잔을 먼저 보내드리면서 시작하는 화요일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노혜정님이에요. 근데 사연 보내주신 지가 이게 지난주에 보내주셨는데 늘 출근길 잘 듣고 있어요. 근데 오늘 아이 수술 앞두고 검사 가는 길이라 28개월 아이와 함께 듣고 있습니다. 얘는 여행 가는 줄 알고 좋아하는데 검사 끝나면 맛난 거 먹으러 가야겠어요 라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꼭 사연 읽고 챙겨드려야지 생각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려서 아이는 어떻게 좀 건강을 찾았는지 예 괜찮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예 형편되실 때 어떤지 소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피 한잔 보내드리면서 시작하는 5월 19일 화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